0: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운전할 때 유턴을 더 멋지게 하게 된다라는 네. 또 어디선가 튀어나온 연구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예. 세상의 모든 아빠는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면 못할 게 없는 슈퍼맨이 된다. 요건 좀 팩트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더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 모든 일이 다 용기를 샘솟게 하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음악과 이야기들로 용기를 제가 좀 쭉쭉 리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들 하나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5966님께서 신청하신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까지 듣고 오셨어요. 여왕926님, 전 아침 일찍 헬스장에 나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과 좋은 시간 우리 함께 할게요. 힘내서 한 주를 시작해 볼게요 하셨습니다. 좋네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 저한테는 요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게 되게 좀 많이 그리워지네요. 옛날에는 아침에 운동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아침에 일하고 오후에 좀 쉬고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드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라디오까지 뛰어올까? 그랬다가는 생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늦어가지고 한번 그 차를 두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확실히 이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딱 낑겨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다 보면 처음에 그거 시도했을 때 전철도 잘못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휘말려가지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러면서 포기했습니다. 네, 저는 차 타고 출근할게요. 아싸님, 일주일 일하고 일요일은 손녀 봐주러 서울 갑니다. 일주일을 꽉 채운 뒤라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뿌듯한 월요일입니다. 우리 손녀 울 때조차 천사네요.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우리 딸 건강하게 몸 회복하길 바라고 우리 손녀도 덜 울기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일주일을 꽉 채우고 쉬지 않고 손녀 봐주러 서울 가시는 네 우리 어머니

합니다. 따님은 진짜 어머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한시름 놓을 거예요, 그죠? 아기 낳고 먹는 거, 그리고 몸 케어하는 거, 심신의 안정 정말 많이 중요하죠? 우리 따님 건강하게 몸 빨리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얼마나 좋을까? 마이클 부블레의 홈 그리고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이렇게 두고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다.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깨진 조각을 원래 자리에 붙인 뒤 금이 간 부분을 따라 금가루나 은가루를 장식해 보수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도 한다. 금이 가고 깨졌다는 사실은 그 도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시간을 품은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킨츠키는 보며 나는 지난 실수를 떠올렸다. 내 잘못은 나를 쓸모없이 깨진 도자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에 단단하게 반짝이는 나만의 특별한 서사를 만들었다고. 금이 간 흔적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려 했던 나의 흔적이라고. 흉터가 남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상처를 회복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니까.

예전에 나는 과거를 정리되지 않은 실수로만 여겼다. 누군가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들면 숨고 싶었고 나 자신조차 과거의 나를 부정하려 들었다. 하지만 과거는 끌고 다녀야 할 짐이 아니라 단단한 오늘을 위한 계단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어린 나 역시 애쓰며 버텼고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물론 지금의 나를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자기 전 누워서 후회하는 장면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다만 예전보다 나 자신을 쉽게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나는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금이 간 채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 금이가 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감추고 누군가는 그 틈을 정성스럽게 메우며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금이 간 나를 끌어안는 연습을 하고 있다.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의 무늬이자 나만의 이야기로 남기기 위해서.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최서영 작가의 에세이죠. 어른의 품위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앞서 읽어드린 대목은 과거의 나를 안아주기라는 챕터 안에 일부분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미성숙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진 내가 될 수가 있었고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작가는 쓰고 있는데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나저나 품위 있는 어른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직책이 주는 권위에 기대지 않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 나의 어린, 아, 그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예의와 배려를 다하는 사람. 아는 것과 가진 게 많지만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품위 있는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고민될 때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이거는 두 번 읽어봐도 되겠는데요. 나이나 직책이 주는 권위에 기대지 않는 사람. 맞아요. 좀 내 자신을 늘 항상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건 뭐, 네, 절대 틀리지 않죠.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예의와 배려를 다하는 사람. 이건 기본적인 인성이 드러나는 나의 행위니까, 그죠? 아는 것과 가진 게 많지만 일부러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 아는 것과 가진 게 많으니까 여유가 묻어나지만 그걸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 멋지네요. 오, 이거 진짜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고민될 타이밍쯤에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겠는데요.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최재형 작가의 에세이 어린의 품위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4996님께서 신청하신 FR 데이비드의 Words 그리고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가 함께한 Live Before You Love Me 들려드렸어요. 6498님 어제 친구들과 카페에 갔었는데 혼자 오신 어르신 한 분이 주변의 시끄러움을 배경음악 삼아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도 외출 가방에 책 한 권 넣어놨어요. 요즘 그 책을 읽다라는 행위가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우리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비슷한 그 기계로 이렇게 글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카페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책 한 권 탁 펼쳐가지고 네 조용히 이렇게 집중하면서 책 읽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오, 멋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딱 어르신이 그러고 계셨나 봐요. 외출 가방에 책 한 권 갖고 다니면 너무 좋죠. 하지만 갖고만 다니지 마시고 네 읽으셔야 됩니다. 네네. 더피의 Mercy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Rehab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CBS 기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오, 시간 진짜 빠르죠. 막갸또 샤추가님께서 네, 부활의 론리나잇 신청하셨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섭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공공의 개입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공급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협의는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호르무즈 개방 합의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 타협점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규모 공세를 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걸프국들의 만류로 공격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수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대거 넘어오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72명으로 늘었다고 스페인 당국이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모로코에서 헤엄을 쳐 세우타로 향하던 중 익사했으며 일부는 방파제 장벽을 넘어가려던 중 압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다고 동시에 공식 인정하면서 필요시 추가 공동 개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인정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3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0: CBS
1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등 동쪽 지역에 이어서 서울 등 서쪽 지방도 폭염의 기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방과 호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40도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4도, 천안과 전주 35도, 강릉과 대구 37도, 광주 38도, 부산은 39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극심한 더위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4: 주방 싱크대도.
1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4: 어디로?
1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3: DS 대성하우징.
1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6: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자, S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러브 뮤직 님께서 신청하신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띄워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물 드려야죠. 베스템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뎅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네이버 상단 공지란에 악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5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분들은요, 꼭 혜택 다 받으시고 인증 문자 저희한테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아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치즈사랑님께서 신청하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그리고 화사의 So Cut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오아이는 이제 활동을 이제 멈췄는데 네. 근데 여전히 이 갑자기라는 곡이 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약간 박자도 그렇게 너무 빠르지 않고 곡도 따라 부르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 아, 그들의 또 한 번 이렇게 모임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회사들이 다 달라갖고 좀 아쉽죠. 자, 사연 보겠습니다. 라미얌님. 오랜만에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어제 여행에서 돌아왔거든요. 짐도 풀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여독 풀면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음악 들으니까 좋으네요. 그쵸. 여독이 이거 잘 풀어야 됩니다. 예, 그냥 마냥 집에 와서 아이고 집이 최고다 이러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짐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싹 씻고 나와가지고 수첩이나 노트북 혹은 내 SNS 페이지 같은 거 열어서 어떤 사진들 뭐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렇게 쫙 정리해놓으면 그 여운이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가서 받아왔던 그 힐링 에너지가 굉장히 또 오래가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 요때 요랬지 저때 저랬지 아 그립다. 좋아요. 카타리나님. 건강이 안 좋아서 회사를 쉬는 중인데 닷새 동안 뉴질랜드에 갑니다. 친구가 요양케어 해준다고 오라고 하네요. 한 달치 약 영문 처방전이 필요해서 병원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사는 9월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잘 치료하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처방받아서 그 살 수 있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병원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약국이랑. 그래서 그 약들, 닷새치 약들, 필요한 약들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처방전 혹시 모르니까 원래 오리지널하고 복사본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공항에서 또 나갈 때, 네, 요거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뉴질랜드. 정말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동네죠. 네. 그, 목 긴 양말 많이 챙겨가세요. 예. 네, 발목 양말 말고 이렇게 목,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양말. 거기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뛰어 올라서 우리 종아리에 달라붙는 일종의 틱 같은 거죠. 네.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물리면 진짜 가렵고 진짜 오래 가요. 양말은 두껍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 많이 챙겨가시면 좋긴 해요. 자, 잘 다녀오십시오. 네. 9월 달에 복귀하실 때 그때 한번 문자 주세요. 아니면 거기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잘 도착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영케이 블루 그리고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 듣고 올게요.

About you.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비아님께서 신청하신 싸이의 낙원 띄워드렸습니다. 푸른하늘님, 알디 그동안 격주 부부로 지내오다가 올해부터는 월말 부부가 되었는데요. 갈수록 장거리 이동이 피곤해지네요. 이러다가 격월관 부부 되는 거 아닐지. 오, 진짜요? 격주 부부와 격월 부부는, 아, 월말 부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 장거리 이동이 피곤하시구나. 한 번은 남편분이 이렇게 오시고 한 번은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나? 아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난 너무 막 그립고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격월간 부부는 좀 너무 멀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늘 항상 함께일 필요는 없지만 서로의 공간도 좀, 시간도 공간도 좀 필요한 법이다. 근데 이건 좀 너무 많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은. 예, 조금만 이렇게 좀 서로 힘들지만 땡겨주시죠. 네. 자,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듣고 옵니다.

자, 실비아님. 월요일에 쉬는 아기새입니다. 운동 끝나고 어디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교회로 나가서 드라이브를 할까요? 노촌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할까요? 알디가 정해주는 대로 얌전히 따르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밖에 나가면 이제 좀 땀이 금방 식거나 하는 그런 날씨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땀이 좀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씨니까 운동하고 개운하게 이렇게 바깥에 좀 이렇게 걸으시면서 네 양산 같은 거 하나 딱 챙기셔갖고 걸으시다가 노촌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 사람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브 가는 게 생각외로 지금 출발하면은 뭐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쯤 4시 전에 돌아와야지 몇 시 전에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오히려 좀 쫓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멀리도 못 가요. 드라이브는 차라리 차 안 막히는 밤 시간에 네,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노천 카페 가시죠. 4953님께서 신청하신 규현의 광화문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1: 안녕.

CBS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0: 11시를 기해 강원도 영월과 철원, 강릉 산지, 정선 평지를 비롯해 경기 부천과 인천 옹진, 경남 거창 북부, 경북 영주와 김천 남부, 영양 산지 등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전남 진도와 구례산간, 무안 남부, 전북 진안과 장소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직전 거래일 역대급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4-5%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6% 하락한 6,358.27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면서 장 초반 6,230선까지 밀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장중 한때 SK하이닉스가 8% 안팎으로 급락해 160만 원 선을, 삼성전자도 24만 원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다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3% 이상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해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를 4.6%포인트로 벌리면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 성과에도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면서 대화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뉴저지주를 출발해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며 이란과의 대화가 미국 시간 월요일인 3일 오후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상행선과 4호선 해화역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백원강의

사실보다 마음이 먼저 담긴 말들이 있습니다.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하는 아이의 말이나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지만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는 연인의 말도요.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진심이고 듣는 사람도 오래도록 믿고 싶은 마음.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는 월요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해요.

케이윌 말해 뭐해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말해서 뭐해가 아니라 말해 뭐해라는 거. 팩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라도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요. 빈말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사랑임을 알기에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말도 있죠. 그런 사랑이 담긴 말처럼 달콤한 노래들로 월요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행복해지는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0: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윤하의 비밀번호 486, 볼빨간사춘기 여행. 이 곡은 1402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휴가? 일하며 음악으로 즐기죠, 뭐. 이번 주까지 한창 휴가철인데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4508번님도요. 폭염에 다들 휴가 갔는지 차들이 한산하네요. 올해도 휴가를 못 가는 1인입니다. 휴가 대신 원경님의 랄랄라 들으며 선곡에 빠져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늘 좋은 선곡 좋아요 하셨는데 선곡이 좋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진다는 말, 백원경의 랄랄라를 춤추게 하는 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이 됩니다. 더위가 절정인 이번 주까지 백원경의 랄랄라 코너는 잠시 쉬고요. 여러분의 신청곡 더 많이 들려드리고 휴가 기분 낼 수 있는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여기 떠나는 분 계시네요. 제자백가님. 외근할 때 차 안에서도 종종 듣는 CBS 애청자입니다. 학원 방학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어요. 기분 좋게 출발하시라고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아이오아이 갑자기.

보이 넥스트어 똑똑똑이었습니다. 노래 시작하는 부분에 누가 우리 집 벨 눌렀나 하고 돌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박수진님, 하루 종일 주방에서 더위와 싸우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휴가 안 가요. 찬바람 불면 신랑이랑 캠핑 갑니다. 요즘 진짜 덥네요.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곡을 많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바다의 왕자. 덥네요. 힘든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요. 코코의 전설님 청하셨고요. 배로님도, 율무야 사랑해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같이 듣죠.

6316번님 신청곡 SM타운 태양은 가득히 였습니다. 이 덥던 여름도 지나보면 추억이 되어 있겠죠. 9783번님 그 추억 속에 백원경의 랄랄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드라이브 중입니다. 선곡이 너무 맞춤형이라 행복합니다. YD님 보내셨고요. 오로라님 화물차 운전하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는 안 하나요? 랄랄라 방송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제작 진행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까지는 여력이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여유가 좀 생기면 도전해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로지 바다가자 8824번님 청하셨어요.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오늘은 오랜만에 휴가라 알람도 끄고 여유롭게 늦잠을 잤네요. 평일에 느끼는 이 여유가 참 소중합니다. 천천히 쉬면서 재충전하는 하루를 보내야겠어요. 9734번님께 휘성 사랑은 맛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여왕벌님, 원경 씨 목소리 차분하고 친절하고 스윗하고 아주 좋아요.

신나는 음악에 너무 시끄러운 진행보다 반대되는 조합 짱 좋고요. 발라드엔 더더 좋은 목소리입니다. 늘 듣고 있어요. 와, 이렇게 저를 웃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권진원 살다 보면.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습니다. 국방부는 실태조

0: 검찰을 통해 쥐뢰 위험 없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뢰지대는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군의 매설 기록은 없지만 지뢰 발견 위험이 있어 민간 출입이 통제된 미확인 지뢰지대 등입니다. 지난해 기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곳 85제곱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 등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이번 주 중 윤리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을 문제로 삼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청이 부하 여경 성추행 의혹 등을 받는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경정은 회식자리 등에서 수년 동안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A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갑질 의혹과 함께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8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소금 사탕, 쿨링 티슈, 아이스 머플러, 선스틱. 폭염 속에 펼쳐지는 락 페스티벌에 참가할 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이른바 생존템들 이랍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여름이고 어마어마한 더위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은 안녕하셨어요? 어느새 8월하고도 3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Take That의 Get Ready for It였어요. 요 며칠 극한 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들으셨죠? 사상 처음 42도를 돌파했다는 소식.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서울 수도권까지 폭염의 범위가 확대된다 뉴스도 들리던데요. 락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관객들이 이 무더위 속에 축제를 즐기는 요령 살짝 따라해봐도 좋겠죠?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할 것, 쿨링 시트나 아이스 머플러로 체온을 낮출 것, 또 그늘이나 돗자리에서 틈틈이 휴식할 것. 일단 체력이 고갈되지 않아야지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연일 뭐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올여름의 극한 폭염도 일종의 축제다 생각하고 이번 주 지나면 진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딸기님, 이제 아이디 수박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말 내내 외부 활동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감자 패드로 진정합니다. 태양을 피해 다니세요 하셨는데 정말 낮 동안에는 어디 이동하기가 힘든 그런 나날입니다. 왕서방님은 밤에는 귀뚜라미가 벌써 오는데 날씨가 참... 저는 지난 주말에, 이번 주말에 그저껜가 잠자리도 제법 보이더라고요. 쌍잠자리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많이 덥지만 입추도 얼마 안 남았고요. 더위를 버텨봅니다. 트렌의 드라이바이였고요. 모이손의 Picture of You까지 두 곡이었어요. 아, 더위는 절정이고요. 휴가도 절정이네요. 문경도련님은 양평에서 캠핑하고 횡성으로 가신다고. 오, 언제나 해피님은 뜨거운 여름 속을 통과해서 동해 산타 열차 타고 산타 마을로 혼자 휴가 떠납니다. 마음은 시원하게 하트하트 하셨는데 분천 산타

산타 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산타 마을이 열린다고 하죠. 와, 혼자서 산타 마을로 가셔서 좋은 선물 많이 받고 오셨으면 하네요. 2588님은 언니, 저는 지금 가족들과 강원도로 여름휴가 떠나는 길입니다. 와, 강원도 이번 주 아주 그냥 인구 밀도 높습니다. 특별한 건 이번 여행이 저희 언니가 결혼하기 전 저희 가족이 함께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라는 겁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찬인데도 괜히 오늘은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매일 보던 언니를 때로는 티격태격 얼마나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싸우기도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요, 형부라는 또 사위라는 든든한 가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축하드리고요. 뜨겁지만 시원한 휴가 보내고 오시기를.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림자님, 원피스 모드의 지수님. 아니 어떻게 이 정도면 600만 불의 사나이 아닙니까? 대충 한 위에 반 보면 아래도 견적이 나온다 이런 거. 미네르바의 바깥 캉스님은 지수님 지짐이 원피스인가요? 지지기는 머리를 지져야 날도 더운데. 피러와 요나님은 지수님 오늘 보라 보니까 어깨뽕이 살짝 있는 블라우스 같다고 하셨는데 어깨뽕 맞습니다. 어깨뽕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짬뽕 먹고 싶은 건 왜 그럴까요? 왜 짬뽕이 생각이 나는지. 자, 어쨌든 월요일 오늘 보라 퀴즈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바다 로망스님 신청하셨죠? Backstreet Boys, Get Down, You're the One for Me.

로코홀릭님 카세트 My Way였고요. 백스트리 보이스 Get Down, You're the One for Me 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예요. 월요일인 만큼 우리 직장인들 올 때 퀴즈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주말. 아, 어제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직장인들이 술자리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은 건배.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다는 열바다.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떡은, 와, 이 떡도 진짜 특히 월요일에 많이 먹습니다. 헐레벌떡, 헐레벌떡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와, 좀 슬픈데요.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아니, 근데 뭐 요즘은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것도 같은데 본 것만으로 생활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앞에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뒤에는 영화니까. 자, 나는 직장인인데 이것을 봤다. 이 영화를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좀 방법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와, 이거 바로바로 맞추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신 건가요? 못 보신 건가요? 자,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넌센스 아재 퀴즈. 신청곡과 오늘의 정답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쿠아예요. My Oh My.

5360님 가족과 군산에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뒤에 있는 아들이 신나는 곡 아무거나 부탁한다고 전해달라네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아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오시고요. 클라우디아 베리의 부기우기 댄싱 슈즈, 코파는 곰돌이님, 5360님 신청곡, 또 아쿠아 마이 오 마이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넌센스 아재 퀴즈 풀고 있습니다. 문제가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직장인들도 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 6121님은 아휴 눈물이 뚜르륵 흐릅니다. 자영업자도 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하셨는데 그럼 누가 봅니까 이거? 이거 누가 보는 영화예요? 긴소풍님, 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가능하시죠? 1089님은 제 고향이 전북 진안의 북이면입니다. 하셨는데 대박. 못 살아. 북이면 아주 길하고 영험한 동네에서 자라셨네요. 지금은 어디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커피 쿠폰 보낼게요. 자,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이 영화는 못 봐도 우리 커피 쿠폰은 받을 수 있죠? 아직 안 늦었으니까 신청곡과 정답 알려주세요.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데미 로바토예요. Let it go.

Imagine Dragons, Walking the Wire 였고요. 아, 지금 4719님은 올여름 휴가 순창에 강천사에서 발 담그고 해피송 듣고 계신다고. 겨울왕국도 부럽지 않을 휴가죠. Let it go, 데미 로바토의 음성이었습니다. 9525님은 저는 직장인이지만 이걸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빠가 사라고 한 주식까지 떨어진 이 마당에 언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아빠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빠 가시방석에 앉으신 것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물리셨다는 건가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글로리아 에스테파니에요. Anything for you.

Pink Sweats, I Feel Good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도우너님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CBS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남 곳곳의 기온이 오전부터 37도 안팎까지 치솟고 서부 내륙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는 등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양산의 최고기온은 37.9도를 기록했고 밀양 37.5도, 김해 37.3도, 창원 36.5도, 의령 36도 등 다른 지역도 오전부터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사천과 합천 중부 남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 가축 피해도 누적되고 있는데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61명으로 이 중 3명이 숨졌고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22,702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2억여 원의 당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최소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미국에서 2억 원을 쓴 게 사실이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자리를 비운 장 대표부터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 측은 국민의힘 김기현, 김무성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산 집행 사례를 공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장 가까운 일본을 방문하는데도 2박 3일 일정에 3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시장 내 쏠림 및 레버리지의 급격한 해소 뒤 코스피가 자사 목표치인 9,000포인트까지 3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최근 레버리지 청산 덕에 가격 부담이 낮아지며 투자자들에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테마주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18% 폭등을 기록한 뒤 오늘 장중에는 5.5%까지 급락했는데 모건스탠리는 최근 매도세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수급 측면의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6도, 습도는 58%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와우, 슬기로운 휴직자의 신청곡이네요 하신 우리 슬기로운 휴직자님. 아, 아이디가 너무나 시원시원합니다. 슬기로운 휴직자. 신청하신 미즈보이스의 Surfing USA였습니다. 휴직하면 이 영화 볼 수 있을까요? 휴직하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오늘 아재 퀴즈 문제가요.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죠. 아, 8924님, 평생 맛보지 못할 이 영화. 이 더위에 고생하는 남편 파이팅 하셨는데요. 와, 그래도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아내가 있어서 조금 힘이 나실 것 같고요. 1178님은 이어폰 꽂고 혼밥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이 영화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신청곡은 따로 안 해도 선곡이 곧입니다. 워킹맘님, 저 간절해요. 저한테도 행운이 오길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이 영화는 못 잡아도 커피는 잡으셨어요? 자, 오늘 직장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영화는 정답은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 많은 분들이 정답 알려주셨고요. 이 중에서 뭐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래도 커피 쿠폰의 행운을 잡으신 분들 8924-1178 워킹맘 4105-3227 라일락 꽃향기님 청마담 2271-1565-6685-3780-0616-1684님 등입니다. 자, 이분들께 커피 쿠폰 전하고요. 이번 주 진짜 더위의 절정이잖아요. 우리 햇님이들은 안녕하신지 괜찮으신지 이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2부 주제는 요겁니다. 더위에는,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진짜 부더위, 뭐 폭염, 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대도 과하지 않은 요즘 날씨인데요.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아,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시원한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면 뭐 팥빙수? 망고빙수 역시 빙수죠. 휴가를 가야 됩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뭐 아이스 머플러, 쿨링 티슈 이런 소품을 준비합니다. 등등등. 우리 햇님이들은 이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혜로운 그 방법들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2부.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그 삐리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제이님, 일찌감치 저녁 준비하는데 신나는 노래 들려주셔서 어깨춤을 추면서 요리합니다. 아, 이 더운데 한 끼는 시켜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생하시고. 오늘 메뉴 뭐예요? 오이냉국?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세 곡이었고요. 호림747님, 빌리지 피플의 YMCA, 또 한솔로님, 뱅글스, 매닝 먼데이, 찰순 브라워스님, 제시카 제이, 칠리 차차였습니다. 곱돌님이, 요즘은 대중교통에 죄다 에어컨이 있지만 라떼 학창시절만 해도 버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만원버스 타면 바로 끝이었는데 하신 우리 곱돌님이 오늘 같은 날에도 뜨아를 넣으신대요. 앞으로 곱돌님은 에어컨은 뭐 대중교통은 할 수 없지만 차 탈 때 에어컨 안 틀고 타는 걸로 해요. 아니, 코파노 곰돌이님도 뜨아하기 좋은 날씨라고. 딸기님도 왜 이러세요 다들? 워킹맘님은, 오늘 진짜 덥네요. 동네 뒷산 운동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나와도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선풍기 틀고 이열치열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오후 시간 즐기고 있다. 이러니까 땀이 안 멈추죠. 아,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일단 뜨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도 뜨아는 아닌 것 같아요. 도우너님, 무더위에는 수박 화채가 최고입니다. 아, 또 이 화채는 좀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 더울 때 뭐 아니야 이것저것 다 싫다. 근데 또 뭐라 그럴까, 좀 맛나게 먹고 싶다. 시원하게 먹고 싶다. 그냥 수박 갈아서 얼음 동동 띄우기만 해도 너무 좋죠. 영호님은, 이 무더위에는 에어컨과 한몸입니다. 3220번으로 무더위에는 대자로 누워서 하루 종일 에어컨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셨고요. 모카커피님은, 무더위에는 도서관이 최고. 4993번으로도 도서관이 시원하고 최고입니다. 오전에 책 읽고 대여도 했는데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시원한 대야에 발 담그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동네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어떤 도서관이나 관공서는 저희 동네는 많이 안 시원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 중에 그렇게 안 시원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7924님은, 무더위에는 냉 막걸리가 최고다. 이거 왜 냉제육, 냉수육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잔열로 익혀서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그 돼지고기. 아, 그거랑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캔디핑님, 무더위에는 회사가 최고죠. 추워서 가디건 입고 있어요 하셨는데, 그 정도? CBS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무더위에는 지각을 좀 덜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반차라서 오전에 한 10시, 11시에 출근해도 되는데 꼬박꼬박 9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동산 범인님, 무더위에는 은행이 최고. 아, 저도 여기는 공감합니다. 도서관보다는 은행이 좀 더 시원한 걸로. 9051님, 여름에는 머리 찡하게 먹는 팥빙수가 최고죠 하시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기분 좋은 방송이라고 매일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거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 9051님, 서울동산 범이님 커피 쿠폰 시원하게 전할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 무더위에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0: till we see you again, all of you. Thank you.
1: 장가님, 아, 보라로 함께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음악이 짱입니다. 매장에서 항상 해피송 듣고 있다고. 아, 고맙습니다. 최강 권철님은 오, 오늘 선곡 최고입니다. 어제 펜타 락페에 못 가서 슬펐는데 덕분에 에어컨 빵빵한 가게에서 해피송의 락 페스티벌을 즐깁니다. 하셨고요. 메탈 아줌님은 아이언 메이든 여기 해피송 맞죠? 선곡이 다양해서 좋습니다. 우리 남편이 신청했나 하셨는데 혹시 남편분 닉네임이 캔디핑님이세요? 우리 캔디핑님이 신청하셨고 무더위에는 역시 쇠맛이 최고입니다. 쇠맛이 아이언 메이든의 Run to the Hills였고요. 또 오토그래프의 Turn up the Radio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해피 라디칼님, 실내에서만 보내는데 아유 다행이죠 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뭐 배달기사님들,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이거 생존을 위해서 자주 쉬시고 또 이 해피송이 방송되는 동안은 되도록 일을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수국님, 여름에는 쇼핑몰이죠? 정의남님, 무더위에는 아이 쇼핑이 최고다. 제재맘님, 무더위에는 마트에 들어가서 쇼핑하다가 푸드코너 두 바퀴 돌면 식사 한 끼 해결하셨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그렇다고 너무 오전부터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이 푸드코너에 음식이 좀 올라오려면 한 오후 4시

약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오후에 약간 해 떨어진다 싶을 때 그럴 때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6229번으로 무더위에는 수영장이 최고. 꾸돌스키님 무더위는 바다가 최고죠. 일단 풍덩 빠져야죠. 세준할멈님은 무더위에는 냉면이 최고입니다. 내 몸이 빠지든가 음식이 빠지든가. 로지리님 무더위에는 흑생맥주의 닭강정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먹고 싶다 하셨는데 아 이거 말해 뭐예요. 그죠? 약간 그 약간 살얼음이 낀 생맥주에다가 치킨보다는 닭강정이지. 아 여긴 저도 한 표 보냅니다. 6003번으로 무더위에는 뭐니뭐니 해도 얼음물이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시원한 게 없슈 하셨는데 아 얼음물 하니까 오늘 저녁 보리굴비 어때요? 그 왜 얼음이 동동 뜬 녹찬 물에 밥 말아서 보리굴비와 고추장. 이야, 오늘 저녁은 보리굴비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또 뭐가 최고일까요? 이어지는 곡 향기님 벤슨 분이에요. Beautiful Things.

방탄소님 우와 띵곡 하셨는데 6291님이 신청하셨고요. 스테판 산체스의 Only Girl, 또 호레노츠님 채플브런의 Good Luck Babe, 또 벤슨분의 Beautiful Thing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 무더위에는 삐리리가 최고, 뿌띠뿌띠님은 토마토 국수가 최고라고. 아, 전지현씨가요 다이어트용으로 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냉면보다 훨씬 시원하고 맛나요. 괜히 전지현씨가 드신다니까 우리도 오늘 한번 먹어볼까 생각이 드네요. 해피초이님은 내일 1박 2일 가까운 춘천에 갑니다. 오늘은 김포에서 일하지만 기분이 가 좋습니다 하셨고, 꿈꾸는 먼지님도 내일 강원도의 어느 바닷가로 가신대요. 휴가지만 고생문이 훤히 열리는 것 같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튼 우리 햇님이들 어디서 무얼 하시든 이 더위 거뜬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6297님이 몇 년째 휴가 없이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피송 들으며 힘내보고요. 신나는 부스터샷 노래 부탁합니다. 우리 배달 라이더님들 파이팅 하셨는데, 와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셔예요. 피처링은 핏불이고요. DJ got us falling in love.

9525님 Rain on me, Lady Gaga, Ariana Grand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2588님 주토피아2에요. 샤키라 아주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협력 논의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다변화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국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증시의 변동성 수습책 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물가 안정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 당선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6.3 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의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4%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13명, 국민의힘 131명으로 두 정당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선거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공천 기준과 투명한 공천 절차 재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0: 약 6개월 동안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대학이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 모집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대학 초과 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순천향대 의대가 1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의 초과 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는데, 사유별로 보면 동점자가 135명, 대학 과실이 56명이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 쏠린 틈을 타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해온 해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급증한 9건, 피해를 본 승선자는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 사건 승선자 피해 규모 70명의 90%를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4.4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2시 5분입니다.
5: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3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클릭비 드리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더워요. 물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날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송편님들 오늘 하루는 진짜 물 잘 챙겨 드셔야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편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또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이렇게 활짝 열었는데요. 레인보우 어플에서는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되고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너튜브에 올라오는 댓글들 바로 반응을 못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너튜브에 남겨주신 댓글도 최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현철님하고 엘리님께서 하나씩 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오늘이 8월 3일인데 7월 27일로 잘못 올렸다는 거를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가 지난 7월에 이어서 현재 8월까지 송편님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벌써 두 달째입니다. 야, 시간 진짜 빠르죠? 지난 월요일 첫 방송 이후로 이제 일주일 지났고요. 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일들을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투표 결과 저는 송디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어떤가요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송디의 편, 그래서 송편이라는 애칭이 생겼죠. 여기에 새롭게 생긴 코너들도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찬성, 안 찬성,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타임머신 퀴즈, 퀴즈 찬스리,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말 새 코너 콩콩찬찬 노래 디깅까지. 기존에 진행하던 어떤가요의 코너들하고 또 새 코너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그러나 아직 월요일 A면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A면에서는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월요일을 신명나게 바꿔드릴 원투찬찬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송편님들 한데 스텝 좀 밟아보셨나요? 다이아몬드 스텝이든 이 갈지자 스텝이든 유치원 재롱잔치 때 넣쳤던 개다리춤이어도 저희가 환영하고요. 월요일, 아, 또 제일 반갑지 않은 요일이잖아요. 우리 송편님들 에너지 업, 텐션 업 시켜드리고자 준비한 시간입니다. 입장하실 때 저와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면서 들어와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구피 비리언 그전 곡 터브 러브이스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하석풍님께서 송티 8일째인데 이제 긴장 좀 풀렸어요? 아, 사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할 코너 때문에 제가 살짝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더위를 날려줄 수 있을지 텐션을 올려줄 수 있을지 긴장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투 찬찬찬 출발합니다.

답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 때면 원스텝 투스텝 밟고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자, 송편님들, 월요일의 피로는 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벌써 월요일이야, 또 월요일이야. 찌푸려진 미간, 축 처진 어깨, 지금부터 송디와 함께하면서 싹 날려버립시다. 월요일이 너무 두려웠다, 겁이 났다. 아직 월요일인데 눈 밑 다크서클만 3cm. 나 오늘 이래서 힘들다, 월요일부터 지친다,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응원이 필요하다 하는 우리 송편님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점 하나만 딱 찍어 보내도요,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원해드리니까요. 송편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힘찬, 기운찬 에너지 필요하다는 우리 송편님들의 이름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힘껏 불러드리면서 힘들 땐 힘 드셔야죠. 힘찬 음료 쿠폰 선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원투 찬찬찬 입장 코드 안내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 찬찬찬. 첫 번째 곡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으로 출발합니다. 특별한 밤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크. 자, 응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점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떤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송디가 오늘 이 시간 전부 다 응원해드립니다.

하석붕 화이팅! 해피라디칼 네임송디님 목소리 너무 좋은 게 밝고 경쾌하고 힘나게 해요. 그럼요, 제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피라디오 라디칼님도 파이팅! 자, 오늘 날씨 덥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2430님 원투찬찬찬 우주 대스타 불러주 있어. 더위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주 딸기 산도 바나나 우유 님도 오늘 파이어. 자 이사 이사번님 강한 응원 필요합니다. 갑니다. 라일라 사장님 오늘 힘을 내야죠. 월요병 아자아자 파이팅. 우리 일하러 나왔다가 다시 집가서 육아하는 1837번님 중국어로 갑니다. 아, 짜요 짜요 짜요. 휴가 보내고 출근했는데 월요일부터 야근이라는 0350번님은 스페인어로 갑니다. 아니모. 원투 원투. 아 4850번님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힘을 또 드려야겠죠. 4850번님 아자아자 파이어. 7282번님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공기관의 원서 접수를 결과했는 결과가 나오는데 잘 될 수 있게 이현철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세요. 이현철 파이팅! 1837번님 지난주 일주일 아이 셋 방학이라서 휴가 다녀왔는데 아직도 아이들 방학. 저는 오늘 일어나 나왔다가 다시 집 가서 육아합니다. 파이어! 1837번이 힘찬 음료 쿠폰 나갑니다. 믿음 소망 무알콜님은 9월에 일본에 늦은 휴가 가려고 8월 휴무 없이 풀 근무합니다. 화이팅 부탁요. 자 우리 믿음 소망 무알콜님 기아 빵 넣고 8월 힘차게 달립시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짜요 아니 뭐 모두 힘내라 파이팅 하자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곡 에너지 대한거나 만세.

0: 우리 선생님들 만세!
1: 하지 말고 합심 바로 결심 내 가슴에 시동을 걸어 백호동 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 RP의 파워 자기 절제하지 마
0: 릴리님 잘생긴 송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도 응원 받고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텐션업 2793번님도 대상포진 걸려서 너무 아프고 힘드네요 한 달째인데 아직도 아픕니다 쉬고 싶은데 일도 해야 하고 퇴근해서 육아도 해야 하고 힘주세요 파이팅 할게요 2793번님 2793번님 에너지 드립니다 아쪼쪼쪼쪼쪼 치열업정님 나 전업준부에게도 일주일 휴가를 달라 제발 지금 이 2시간 동안만큼은 휴가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기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열업정님 어리피

때 어깨가 아프고 일하는데 불편하네요. 아이고, 제가 병 금방 날 수 있도록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화이팅! 카사블랑카님, 휴가가 별건가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는 게 최고죠. 맞아요, 우리 에어컨과 함께라면 이 더운 여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희찬의 어떤가요와 함께 해주세요. 월요병 파파 프로젝트 원투찬찬찬, 응원이 필요한 분들 점만 찍어도 아무 따 응원 들어갑니다. 엄마는 강하다님, 아들이 학원 가기 싫다고 찡찡인데 얼른 가서 열공하고 오라고 외쳐주세요. 우리 엄마는 강하다 아드님, 조금만

이세일 여사님과 같이 듣고 있는 미영 언니. 더운데 오후에도 힘내서 일어보자고, 일해보자고 우리 응원해주세요. 이번에는 베트남어로 갑니다. 베트남어로 화이팅은 꼴렌 꼴렌. 우리 미영 언니 꼴렌. 자, 아직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모두 일어나서 흔들어 주세요. 구구코님, 수지맘님도 모두 모두 힘을 내봅시다. 데니 오빠 사랑해님도 오늘 텐션 업.

0: 일하시는 우리 송편님들 모두 기아 빵 넣고 오늘 월요일 힘차게 달려가보자고요. 카라멜 마키아토님, 월요일부터 너무 덥고 많이 처지네요. 다같이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우리 에너지 충전 빡 하고 이번 주 일주일도 달려야죠. 자, 김도현님은 흔들 수가 없어요. 더워서 그런지 국장님이 일찍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씩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어 봅시다. 자,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는 텐션 찬스!
1: 인찬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 형 걱정된다.
0: 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새 코너 원투 찬찬찬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송편님들이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이 분위기가 좀 낯설고 또 어색할 수도 있고 발음도 많이 꼬이고 뭐 그랬었는데요. 일단 우리 송편님들이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해봤습니다. 오전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 지금 한낮 기온도 엄청납니다. 무더워서 더 힘든 월요일에 송편님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신명나게 스텝

봉태규 처음 보는 나 강타 프로포즈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4367번님이 송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겠죠? 탬버린 너무 웃겨요 라고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는 노래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막 탬버린도 막 흔들고 박자도 좀 맞춰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막 제가 준비해 온 것도 다 소화하기도 힘들었고 발음은 발음대로 꼬이고 그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PD님께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뭘 막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그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고 봉디가 맨 처음에 텐션 열차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어떻게 했을까가 또 약간 궁금해집니다. 우리 수연님께서는 선글라스를 쓰시면은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고 좀 철면피 뻔뻔하게 하라 요건데 제가 이거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날씨가 매우 뜨겁다고 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투제이님, 송디, 여기 양산은 매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네요. 비도 너무 안 오고요.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양산이 주말에 42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40도가 넘어가는 거는 일단은 거의 사우나잖아요. 근데 지금도 38.9도입니다. 이게 42도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기록을 막다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진짜? 그 양산에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히 투제이님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피고인 통키님, 송디 하이룽 불월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좀 월요일 불타셨나요? 2시간 동안? 또 약간 또 저만 불탄 것 같기도 하고요. 초코라떼님은 송디 회식에서 재롱 부리는 막내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재롱 부리는 막내 DJ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50번님, 송디 새로 오고 나서 처음 문자 보내요. 그 텐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송디만의 매력을 더 보여주세요. 이미 송디의 어색어색 매력에 빠져버렸다는. 항상 응원할게요. 아, 참 제가 응원을 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응원을 받을 때마다 무한한 감사를 또 드리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어색어색 매력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제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이 곡이 원래는 좀비 오는 날 트는 노래인데 우리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함께하고 왔습니다. 와중에 3391번님은 야 진짜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마구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싫다. 하나도 감당하기 싫은데. 아마 3391번님은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들 같은 남편과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조심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너튜브에 수많은 봉팔님들이 요청하신 봉디의 역대 로고 모음 39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35분짜리인데 이걸 또 피디님께서 썸네일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 곡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함께 하면서 A면 마치도록 하고 B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T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와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40대 남성 A씨가 체온 38도가 넘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돼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를 포함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인천에서 모두 9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김포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앞선 6월 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김포시에 첫 군집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 내 경보 발령은 지난달 9일 파주시에 이어 김포시가 두 번째입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는 매개 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험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7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중학교 앞 교차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또 다른 시내버스의 측면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12명 전원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살부터 23살까지의 중증장애인이 매달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2년 뒤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0: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오는 23일까지 중장년 기회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5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40살부터 64살까지의 미취업 경기도민으로 강의 기획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료 제작, 강의 시연과 브랜딩 등을 무료로 교육받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중장년 앙코르 인문학교 1기 참여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과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5.9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지난 주만 해도 제 애칭이 따로 없던 터라서 그냥 찌리찌리 텔레파시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이제는 제 애칭이 생겼으니까 저 송디가 보내는 텔레파시를 제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송받을 텔레파시 주파수는 샵 1212번이고요. 짧게 받고 싶다면 50원, 길게 받고 싶다면 100원이 됩니다.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송디와 텔레파시, 잠시 후 제가 우리 송편님들께 두 자리 숫자,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숫자를 텔레파시로 보낼 겁니다. 우리 송편님들은 그 시그널을 잘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집계 시간 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숫자는 0, 0부터 99 사이에서 딱 하나만 보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숫자 7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7과 같은 한자리 숫자는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야 됩니다. 0, 7, 0, 7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숫자는 1인 1숫자만 받습니다. 한 분이 숫자를 여러 개 중복해서 보내면 집계에 제외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집계 시간은 3시 8분부터 저희가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3시 8분부터 받도록 하고요.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텔레파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받으셨나요?

아, 저희가 번호 받고 있는데요. 그리심님께서 텔레파시가 약해요 라고 해주셔서 제가 주파수 맞춰서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파시 보냅니다. 자, 한 번 더 보냅니다. 잘 받으셨으면 16분까지 번호 보내주세요.

유피 바다 코요태 우리의 꿈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3시 8분부터 16분까지 제 텔레파시를 보내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번호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자리부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보이시나요? 2입니다. 2. 자, 그리고 오늘 20대를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1의 자리 숫자. 아, 당첨자가 나올 1의 자리 숫자는 21입니다. 네, 오늘 행운 번호는 21번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구왕 통키 서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서현 피구왕 통키였습니다. 자, 집계 시간 3시 8분부터 16분까지 숫자 중복 없이 저와 제대로 통한 송편님이 총 두 분이 계셨는데 일단은 왜 21을 골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진짜 텔레파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번호가 2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스위트하트님이 부부의 날이라고 2, 1, 둘이 하나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그 가운데 치코의 세트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트윙클님. 자, 트윙클님께서는 가장 먼저 21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나물나물님이 대박입니다. 와, 제 앞에 21번 버스가 지나가네요. 와, 이 나물나물님께는 저희가 간식 세트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상품은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이어서 4367번님. 눈웃음이 예뻐서 선글라스는 반대예요. 아, 아까 제가 원투찬찬찬에서 선글라스를 쓰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생 울 공주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좀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 대학생 친구들 워낙에 옷도 잘 입고 또 남자들도 이제 막 잘 꾸미는 시대가 왔잖아요. 저 대학생 때 보면은 진짜 아, 한숨만 나옵니다. 아, 어떻게 막 그러고 다녔지 좀 궁금하네요. 히히낭낭님, 송디 오늘 착장이 홈페이지 배너 착장이랑 같네요. 맞아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옷일 겁니다. 저거 내가 저번에 좀 비슷한 옷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같은 옷이에요. 제 옷장에 옷이 몇개 없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제일 좀 예쁜 옷 같죠? 네. 아, PD님이 대학생 때 사진 공개해 줄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럼요. 제가 대학생 때 사진 쭉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 놀란 게 이게 대학생이야? 이게 고등학생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그 약간 앳된 모습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생일이신 분이 두분 계신데요. 다미님, 송디 오늘 신랑 생일이에요. 축하 멘트 해주심 감동 1등요. 일단 다미님의 신랑분님 먼저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그리고 4564번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막내아들 도현이 12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하고 나서 오늘은 저 역시 54번째 생일을 막내아들 도현이와 같은 날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랑 아드님, 우리 도현이랑 지금 생일이 같은 거잖아요. 그쵸? 2026년 8월 3일 우리 도현이와 도현이 아버님 4564번님께 생일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비비 범파.

서영은 완소 그대 그 전곡 비비의 범파였는데요. 범파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부딪혀 나의 봉팔. 부딪혀 나의 봉팔. 그래서 봉디가 또 좋아했던 노래라고 하네요. 3220번님. 송디 월급 타면 다 저금하시나요? 옷은 잘 안 사 입나 봐요. 짠돌이신가? 제가 옷 사는 거에 약간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저는 제가 쇼핑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가 막 옷 다 골라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뭐 입으시고 이번 달은 뭐가 유행이니 막 이런 거 입으시고 그런 좀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절미님은 보라 때 봉디도 돌려 입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옷 잘 못 입는 남자들의 특징이요. 이제 좀 예뻐 보인다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 옷만 입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옷에는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래요. 또 우리 남성분들 형님들 조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738번님 형 고민이 있어요. 친형이 17살 연상 누나를 만나는데요. 결혼을 하고 싶대요. 형은 아직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 부모님이 알면 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 여자분이 작은 이모보다 3살 더 많으세요. 연애의 고수, 형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정정을 하고 가자면 저는 절대 연애의 고수가 아니고요. 지금 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이면은 군대를 안 갔다고 가정하에, 그리고 대학을 제때 갔다고 가정하에 22인 거죠.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24, 25쯤인데 그러니까 17살 연상이시면은 이제 40대입니다. 40대 연상 누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야말로 우리 송편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항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송편님들께서 어떤 좋은 해안을 내주실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찬성 안 찬성에 나가야 되는 고민인데 오늘 좀 빨리 땡겨서 우리 송편님들의 이 조언을 한번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17살 연상과 만난다는 거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 우리 박승화 형님께서 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승화 DJ께서 절대 안 된다고. 절대 X라고 하십니다. 자, 뭐 많아요. 지금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와 어울리는 선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네, 현영이 부릅니다. 누나의 꿈.

자, 이 고민 사연에 대한 PD님의 선곡 두 개였습니다. 현영 누나의 꿈, 박경님 착각의 늪. PD님 선곡에 대한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이 고민이 자기 친형이 17살 연상 누나를 만나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 아, 그런데 제가 하나 살짝 좀 궁금한 거는 그 두 분이 얼마나 만난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편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 사실 다양하진 않아요. 네,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5901번님, 야, 17살 차이라 더워서 그래요. 선선해지면 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이온 음료 많이 드시길. 아, 에이니 김미라님, 난 반댈세. 자, 그리고 초코라떼님도 성별 바꿔도 나이 차가 크면 좀 이건 아니올시다. 자, 이밖에 반대 의견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로 왔는데요. XXXXXXX 안 됩니다. 그냥 만남으로 만족하시길 절대 네버 바로 후회. 초코라떼님은 야, 어떤가요의 온 사연 중 역대급이라서 뭐라 할 말이 점점점점. 도투랑님, 누나의 꿈은 꿈일 뿐. 자, 이런 와중에 찬.

사연을 선택해 주신 분이 계세요. 별난토리님. 세계에서 나이 차이를 보는 나라가 10개 국가도 안 됩니다. 세계인의 보편적인 문화정신을 가진 형님의 순수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또 나오셨어요. 그리고 0678번님은 저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여성들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고 합니다. 한평생 서로 위하며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영면하는 것도 좋을 듯요. 아, 이제 그 0678번님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 혼자 두기 싫어서 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성이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수명이 긴 거는 이제 또 과학적인 사실이니까요. 아, 그 밖에도 뭐 어머니 뒷목 잡으실 듯. 23살일 때 40살, 53살일 때 70살 이렇게 얘기를 보내주시면서, 대부분 우리 송편님들은 일단은 반대의 표를 던졌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반대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만난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우리 8738번님의 친형의 가고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정민의 붐붐붐, 조이 557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보 취업이 잘 되는
1: 경보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보
4: 4호선 캠퍼스
5: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6297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몇 년째 휴가 없이 배달일 하고 있어요. 경기도 양주시인데 엄청 덥네요.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더 더워요. 아, 진짜 지금 날씨가 밖에서 1분도 서 있기 힘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 이 날씨에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파이팅하라고 이 응원밖에 없는 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자, 비면 마지막 곡입니다. 최유리의 사랑.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0: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장,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기준 경남 합천과 밀양, 대구, 전남 광주, 광양 기온이 40도를 넘겼고 충남 보령과 경북 구미는 기온이 각각 37.1도와 38.1도까지 올라 역대 8월 최고 기온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어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만 하고 열은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지상에 가까운 대기 하층 풍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산을 타고 넘으며 뜨거워진 바람을 맞는 지역이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전 거래일 역대급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 5%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포인트 5.12% 내린 6,257.45에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6,223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낙폭을 소폭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59포인트 2.44% 오른 737.35에 장을 마쳐 직전 거래일 11%대 급등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5.8원 오른 1429.8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 5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이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수족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분율은 올해 19주차에 1,000명당 1.1명에서 30주차에 36.1명으로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족구병 의사 환자는 0세에서 6세 연령대에서 1,000명당 48.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파력이 강해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가지 않아야 하고 문화센터, 수영장 등 영유아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0: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3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이유. 좁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게 더 넓어 보이는 착실을 만드는 거래요. 공간을 바꾸기보단 그 거울을 활용해서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 하루도 그렇습니다. 할 일도 그대로, 문제도 그대로인데 좋아하는 음악 하나 흘러나오는 순간 방금 전까지 막혀있던 마음이 좀 숨쉴만 해지잖아요. 조금 더 넓은 마음,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감각을 달리해볼까요? Earth, Wind & Fire입니다. Let's groove!

0: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벼락시케님이 Let's Groove였잖아요. 첫 곡이. 근데 저는 구르마 타면서 입장해요 라고. 구르마요? 그 뭐지? 물건 이렇게 운반할 때 쓰는 그 술에, 바퀴 달린 술에 그게 구르마 아니에요? 저희 집에 그 1층에서 구르마 빌려다가 뭐지? 지하에 있는 그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하라고 할 때 구르마 빌려가지고 가거든요. 왕서방님 안녕하세요. 하디 푹푹 찌는 여름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했는데 와 진짜 오늘뿐만이 아니죠. 매일같이 지금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라이코님들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진짜 밖에 나갔다가 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그 안에 실내만 찾아다녔어요. 밖에는 일단은 뭐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5분 이상 못 걷는다 해가지고 실내 에어컨 나오는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조윤진님이 외출했다가 귀가 중인데요. 진짜 더워요. 지하철은 시원한데 내리는 게 겁난답니다 하셨어요. 저도 딱 그래요. 저는 버스 타고 나서 냉장고에 탔다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덥지만 그리고 힘겨운 한 주의 또 시작 월요일이지만 우리 오늘 또 힘내면서 하효진의 Like Hip-Hop 신나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브라이언 아담스의 Cuts Like a Knife였고요. 크리스 레아의 Fool 5802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지영님께서 매력적인 보이스라고 하셨는데 살짝 뭔가 이 귀찮아하면서 부르는 것 같다고 그게 또 매력이죠 이 노래. 그런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그런 것 같게 돼요. 뭔가 이 귀찮은 듯한 그 무심한 창법이라고 하나요? 5565님 주말에 집에 있으면 에어컨만 의지하고 전기세도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오전에는 걷기 운동 부지런히 하고 시원한 동네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냈어요 하셨는데요. 잘하셨어요. 덥다고 이게 계속 집 안에 있으면 또 약간 뭐랄까요 좀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막 뙤약볕에 나가는 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시원한 뭐 카페라든지 어디 가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말에 그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어디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복합 쇼핑몰 있죠. 그 거기를 갔는데 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남녀노소 모두 다 거기로 모였는지 와 진짜 사람 많았어요. 밥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도 막 대기를 걸어놓고 10분 20분은 기본이고 어디 가나 앉을 자리도 없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그 쇼핑몰을 한 3층부터 7층까지인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한 세 바퀴 돌고 나서야 겨우 찾아가지고 앉았지 뭐예요.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더우니까 뭐 백화점이든지 어디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 안에서 그냥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아 덥고 사람 많고 그나마 그래도 이게 실내라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이 뙤약볕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면 당장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았어요. 7522님은 불볕더위를 피할 수 없어서 주민센터 쉼터에 가셨대요. 뭐 그러셨구나. 어르신들 과거 얘기도 듣고 다들 날고 뛰고 하셨던 무용담 꼭 중국 영화 시리즈 같다고. 우리 어르신들 그죠? 얘도 이게 좀 살을 보태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나요? 아무튼 적당히 이제 괜찮은 선에서 여러분 좀 어디 이렇게 살짝 마실 갔다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또 사람 구경하고 오면 재밌고 그러잖아요. CBS 뮤직 차트 35위입니다. Way Back Into Love, Hugh Grant와 Hailey Bennett 함께했고요. Ingrid Michaelson의 The Way I Am.

하유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 딸기산도님께서 오늘도 신선한 곡들이 콸콸콸이라고 그죠? Talking Heads의 Once in a Lifetime이었고요. 블론디의 Union3 Blue까지 띄워드렸어요. 신선한 곡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황금배려님께서 하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빙수집을 가면 어떤 메뉴를 먹나요? 급 궁금해집니다. 저도 따라서 먹어보려고요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딱히 막 빙수 취향이라는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가는 사람들이 먹는 거 따라 먹는 정도?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제가 아까 세 바퀴 돌고 카페 앉았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거 먹었어요. 진짜 팥빙수. 팥과 그 쫄깃쫄깃한 떡이 올라간 옛날 팥빙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 팥빙수도 맛있고 망고빙수도 맛있고 요즘에 그 수박빙수도 있대요. 그래서 수박빙수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일단 갑자기 어제 먹었던 팥빙수가 생각나면서 팥빙수 오리지널 팥빙수 드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너무 또 이렇게 시도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5255님이 하디 목소리가 아수라백작 같아요. 네? 아수라백작이요? 음악방송은 여고생같이 생기발랄한데 휴일 뉴스 목소리는 근엄하고 신기합니다. 아이 여러분 그 뉴스는 그래도 이렇게 막 깔깔깔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이렇게 무게가 좀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또 잘 전달해야 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또 라이키팝은 우리 라이커님들과 신나게 수다 떠는 시간이니까 또 뭔가 저의 더 편안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미진님 과일 팥빙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맛있죠. 그 팥빙수에 과일 쏙쏙쏙쏙 얹어 먹으면 그것도 맛있습니다. 팥빙수 갑자기 또 빙수 먹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팥 메뉴라기보다 디저트 메뉴로 빙수를 추천드립니다.

0: 며 노래 띄워드릴게요. 에스트루드 제베르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이 함께했습니다. The Girl from 이파네마 띄워드리고요. 바시아의 에스트루드까지 들어보자.
1: Olha que coisa mais linda.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나이트케어 수분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유플렉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바바라 만드렐의 Ears 7024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서 이제는 기록적인 극한 폭염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도 첫 폭염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남부권과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 그리고 전남 장성, 곡성, 순천, 보성, 여수, 광양, 광주 동부권에 폭염중대 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밀양 41도를 비롯해 의령, 함양, 거창, 합천의 낮 최고 기온이 모두 40도를 넘어섰고 서울도 36.7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27도, 청주, 광주, 대구 26도로 밤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37도, 광주, 대구 36도로 견디기 힘든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7: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8: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0: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2: 나이

0: 하루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경제 연구실.
8: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 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검은 화요일. 잊기 어려우시죠?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 넘게 빠졌던 날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낙폭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지목되는데요. 이게 다 끝일까요? 다일까요? 중국에 어떤 비밀병기가 또 숨겨져 있는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1: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1: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1: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우리는 중국 변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십니까?
11: 코스피의 지난 검은 화요일 얘기를 해보자면 창신메모리 상장 날이었어요. 우리가 워낙 많이 빠져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테크주가 몰려있는 뉴욕증시는 2%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범인이 창신메모리 맞아? 이런 얘기들도 있고.

0: 오,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1: 가까운 데 있는 놈이 돌 먼저 맞는다.
0: 아, 너무 가깝네요, 우리가.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뭐 창신 메모리가 원래 없었냐? 있었고
0: 그쵸.
1: 뭐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인식을 이제 상장하는 날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창신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오히려 더 이제 충격을 준건 DUV 장비, 노광 장비를 아주 공교롭게 같은 날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는 쇼킹한 거고, 그래서 창신 메모리의 실력이라는 것 자체는 뭐 중국의 염원이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1등을 갔는데,
0: 네.
1: 그래서 전 세계 은행 업, 뭐 시총이든 매출액이든 순익이든 1, 2, 3, 4 등이 전부 중국인데, 그 1등하는 공상은행을 지켰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디램 인더스트리에서는 정말 등외, 금은동도 아닌 연루인 회사가 중국 최고의 이제 시총을 자리 잡았다는 것, 이건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 뭔가가 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EUV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장비잖아요. 이게 적외선으로 이렇게 새기는 건데 그게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 중국에다 팔지 마. 중국 반도체 못 만들게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래 안 팔면 우리가 DUV 심장외선 노광 장비를 우리가 따로 만들게라고 이제 발표했던 것이 같은 날 있었던 거고 그것이 굉장히 시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나는 건가? 이거잖아요.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0: 엄청난 차이.
1: 근데 이제 뭐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DUV나 EUV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대만도 안 하는데, 정말로 반도체 업계로 보면 가장 덜 떨어진 중국이 손을 댔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뭐 지금 처음 한 건이 아니고 이미 한 지가 한참 됐고, 90나노짜리는 만들어서 쓰고 있고, 이번에 한 것이 28나노짜리를 만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뭐 28나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3나노, 2나노 그러기 때문에 아주 뭐 후진 장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쿼드러플 패턴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네번 찍어가지고 하나로 합성하는 예를 들면, 그런 기술을 쓰면 이게 7나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첨단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 이제 파운드리로 하면은 7나노에서 5나노 이하짜리를 보는 거고, 디램으로 보면 10나노 초반대? 요건데, 요거를 하려고 하면은 EUV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EUV가 없어도 이거 DUV를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쇼킹하게 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미국이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광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거의 독점이에요. 근데 중국이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지금 쓴다는 거죠.
0: 네.
1: 근데 그것은 뭐 ASML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제 저급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두 놈밖에 안 하기 때문에 2등이에요.
0: 그렇네요. 네.
1: 그래서 정말로 네덜란드 같은 조그마한 나라도 하는데,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나라, 그리고 돈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이런 나라가 악심 먹고 덤벼들면 못 만들 거냐? 이제 이게 무섭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올 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그걸 이제 선반영을 한 건데, 그러나 팩트는 이게 자기네가 85% 국산화했다고 하지만 이제 15%가 문제가 됩니다. 그 15%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품, 소재 뭐 이런 건데, 이게 진짜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시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CXMT에 납품을 했다는 얘기고, 그럼 금년에 얼마 만들려고 그랬더니 다섯 대 꼴랑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왜 다섯 대를 만들냐? 50대를 만들지. 근데 그것은 핵심 부품에 이게 구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그렇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관계가
0: 역대
1: 최악이죠.
0: 최악입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카이시가 맘먹으면 언제든지 그걸 스톱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5%의 이 국산화를 못한 것이 이게 생산 자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반도체 라인 하나에 DUV를 쓴다고 하면은 네. 뭐 적게는 수십 대, 많게는 뭐 기백 대 가까운 DUV가 있어야 되는데 다섯 대 만들어 가지고서는 라인 하나도 세팅을 못 해요.

0: 그리고 이게 뭐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테스트하고 오류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장 집어넣어서는 되지만 네. 이걸 5만 장, 10만 장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게 무리 없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0: 사용할 내수 시장, 이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또 받쳐주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에 관심이 많지만 그냥 누가 쓰냐는 별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네.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뭐 전기자동차 그리고 데이터센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를 뺀 나머지 모든 생산, 소비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에요. 액면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소비 한 29%, 한 30%를 중국이 쓰는데 네. 문제는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부 OEM 하잖아요. 그 OEM 하는 것을 포함하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에서 60%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산화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무한대 시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놀랐다. 그렇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뭐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부터 HBM 같은 첨단 반도체까지 자기네들이 다 만드는 것이 목표고, 심지어 설계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창신 메모리, CXMT의 경우에도 기업 공개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국산화하겠다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생각보다 빨리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혹은 낙관적으로 잡으면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도 나올까요, 숫자가?
1: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디램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HBM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급 디램은 서버에 들어간 서버 디램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용 디램들이 있는데 그 세 개는 조금 각각 다른 것 같아요. HBM 같은 경우는 이게 공정도 이게 원시 그러니까 EUV 장비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적층을 뭐 12단, 20단을 쌓게 되는데 그 아파트 20층을 짓고 나서 거기 엘리베이터를 달아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가 바로 TSV라고 하는 기계를 갖고서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 장비가 우리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0: 매우 얇은 구멍이 되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엘리베이터 다는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는 기술 이제 EUV하고 TSV 장비가 중국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적어도 반도체 한 사이클에서 두 사이클 뭐 이 정도 안에는 뭐 4년에서 8년 안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고
0: 네.
1: 이제 서버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DUV 장비를 갖고서 이제 생산이나 수율은 떨어지지만 네. 만들 수는 있다. 그리고
0: 양으로 승부할 수 있다 한마디로.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00개 만들어서 그중에서 900개 버리고 100개만 쓰는 이제 그런 걸로는 가능하고
0: 네.
1: 그 대신에 이제 범용 디램의 경우는 이것은 뭐 반도체 사이클을 4년으로 보는데 이거 4년 안에 이건 치킨게임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EUV 장비를 국산화하지 못하면 이제 뭐 중고급 제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0: 네.
1: 그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그 간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0: 네.
1: 지금 EUV를 쓴다고 하더라도
0: 네.
1: 지금 이게 회로를 그리는 폭이 점점 가늘어져서 지금 5나노, 3나노, 2나노까지 왔는데 1나노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EUV로도 선을 못 그리는 거죠. 뭐 원자보다 더 가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기법, 기술, 공법 또는 소재가 나와야 돼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이제 선발업체들이 벽에 부딪히는 거죠.
0: 그렇네요.
1: 벽에 부딪혀서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은 계속 따라온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이게 1나노 이하로 갔을 때에 지금 한국을 포함한 이제 선진국 업체들이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뭐 국면으로 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걸 못 가고 멈칫거리고 있으면 중국이 따라오는 거죠.
0: 중국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예 그 판을 바꿔서 새로운 기술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일종의 퀀텀 점프 하듯이.
1: 그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실리콘인데요. 실리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0: 그렇죠.
1: 다른 반도체가 나오는 이제 차세대 그 웨이퍼가 나올 수가 있고
0: 네.
1: 지금 이제 DUV, EUV가 필요한 것은 뭐 손톱 크기 3분의 1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억 개를 쌓아 올리다 보니까 위로 이제 그 그리다 보니까 작게 작게 하는데 이걸 20층, 30층, 40층 위로 쌓으면 어떻게 되냐. 그 뭐 조금 선이 굵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D라고

0: 하는 3차원 이제 공법을 쓰게 되면 DUV나 EUV를 이제 안 쓰거나 적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기술에 있어서는 새로운 웨이퍼나 그런 이제 3D에서는 누가 1등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뭐 8년, 12년의 시나리오는 바뀌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있는 상태로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그런 DUV 장비니 뭐 이런 장비 제한 때문에 8년에서 12년 정도의 기술 개발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5년 뭐 이 타임 호라이즌의 기술적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법, 이제 새로운 것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걸 지금 중국은 이제 우회하는 지금 이제 EUV 같은 것을 뛰어넘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기술을 목숨 걸고 개발하는 거죠.
1: 사실 이 질문에 가장 근저에 있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AI 산업 발전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중에 중국이 곧 되게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요즘인 것 같아서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 그러니까 조금 다른 기술, 좀 우회하는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가 아닌 AI, 그것들이 들어가는 AI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고성능 저비용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미국 테크주와는 다른 방식의 AI를 개발하려는 뭔가 새로운 생태계를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그래서 뭐 이 없으면 잇몸. 그게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이제 노하우 기법인데 방금 얘기하신 뭐 증류를 쓰든지 뭐 전문가 시스템을 쓰든지 해서 한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격은 가능하지만 추월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미국보다도 더 좋은 성능의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1: 네.
0: 지금 하드웨어 인프라가 추격을 하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갈 수는 있지만 추월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이제 키미가 새로운 버전을 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다 폭락을 했어요.
1: 그렇잖아요.
0: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반도체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AI를 만들었는데 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이제 주가가 폭락하냐는 것은 중국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뭐 성능이 좋아서가 전혀 아니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 모델을 바꿀 가능성을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미국이나 뭐 이제 선진국은 초고성능의 이제 최신 칩을 써서 이 최고의 성능을 내 가지고 AI를 석권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투자 모델이고
1: 네.
0: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끌어서 지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가성비 칩, 싼 칩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극대화해서 이제 미국의 고효율 칩을 고성능 칩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가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제 소진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채권을 몇천억 불 지금 발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국은 우리 50분의 1, 10분의 1밖에 투자 안 하고 우리를 따라오면 우리도 투자 모델 좀 바꾸면 안 되냐? 그래서 지금까지 초고가의 최신 이제 반도체를 사다가 초고효율 모델을 만드는 데서 그 초고성능을 좀 줄이고 대신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중국처럼 한 4배 올려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럼 돈도 절감하고 이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생기는데
1: 네.
0: 이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럼 누가 최대 피해자냐면 미국의 반도체 사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폭락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미국이 주가가 떨어진 것은 중국의 실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생각을 바꿀까? 이게 걱정해서 폭락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바로 반등한 이유는 뭐냐면
1: 네.
0: 지금 이제 뭐 아마존, 뭐 구글 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네놈들이 어느 누구도 투자를 줄인다거나 돈이 없어요라든지 이런 놈이 한 놈도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은 미국은 이것을 1등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2등 하면 이제 죽는다는 것이 이게 명제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줄인다거나 또는 이제 투자를 안 한다거나 하는 순간에 손님 다 떠나고 주가 대폭락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일단 할 수가 없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 놈이 이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래서 지금
0: 한 놈이 남을 때까지.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중국 모델이 싸고 좋기는 하지만 이거를 지금 있는 스타일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뭐 6개월, 1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앞에 가는 이제 고성능 칩을 사용한 고효율 모델은 저것까지 가버리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모델이 이 뭐 매혹적이고 유혹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승자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들이 다시 반등을 한 거고,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언젠가는 네.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현금 흐름이 이제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펀딩을 하기가 가능한 때가 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미국 모델이 아닌 중국 모델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태풍이 오기 전에 전야 뭐 그런 정도로 사실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결국 순환금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순환금융 얘기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 네 개사 구글, MS, 아마존, 메타가 내가 맨 끝에 살아남는 자가 될 거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엄청 좋은 거 사고 그러는 건데, 그러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투자할 돈이 이제 내가 벌어서 투자할 돈은 거의 끝났고 이제 회사채를 발유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환금융 뭐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고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지난해부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우려가 정말 커졌던 시점인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래서 거기 중심에 오픈 AI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물투만이 뻥을 치고 다니긴 하지만 돈이 없는 건 분명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게 최대 투자를 하는 오픈 AI가 저게 잠깐 빵꾸 나면 연쇄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 줄고 우리 HBM도 주는 그 메커니즘에 들어가는데
0: 네.
1: 이제 이거를 엔비디아가 아이디어를 한 것이 벤더론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돈 빌려주고 이제 사게 하는 이 메커니즘은 사실은 뭐 AI 업계만 있는 건 아니고 자동차 업계도 있고 뭐 가전업계도 모든 업계에 다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 순환금융 얘기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전순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얼마 안 돼. 우리 전체 매출액에 뭐 3%, 2%밖에 안 돼. 그래서 넘어갔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게 몇천억 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0: 네.
1: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오픈 AI가 언제 BEP를 가냐.
0: 돈을 버냐.
1: 이게 핵심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빨리 이게 순환금융에서 벗어나는 것이 엔비디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독립만 사는 건데 그게 IPO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하반기 IPO를 하려고 했다가
0: 네.
1: 이제 오픈 AI가 뭐 그전에만 해도 오픈 AI가 천하를 통일할 것처럼 보였지만 혜성같이 재미나이가 등장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제미나이가 세다고 생각했는데 클로드가 이게 이제 완전히 대소로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금년 하반기 IPO를 했으면은 프라이싱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일단은 연기를 한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저게 BEP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0: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 빌거리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나 조금 다행스러운 신호는 뭐냐 그러면 그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이제 정말 걱정만 했던 아마존은 수익 모델이 이번 2분기에 나왔다는 거죠. 적자가
0: 네.
1: 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0: 클라우드에서 엄청 선전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없고 뭐 하냐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절반에 성공은 했다. 그래서 수익화가 절반은 됐고 아직도 BEP에 못 올라놓으면 분명히 있지만 선발자 중에서는 이제 이득을 누린 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안심하는
0: 네.
1: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금융은 선수 잘못 고르면 같이 망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뭐 돈을 빌려줘서 빨리 BEP 올라가면 둘 다 사는 구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발사 두 개는 이제 BEP에 거의 가 있고 후발사 두 개는 이제 못 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것을 구별 어떻게 할래. 이걸 전체 뭉쳐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볼 거냐. 이제 그런 옥석 고르기를 이제 할 것 같아요.
0: 아, 옥석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제가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면 오픈 AI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일종의 이 파티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어떤 주체잖아요. 이 파티 계속되렴 AI 파티 이건데 그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첨단 산업 굴기와

0: 또 빅테크들의 순환 금융,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요 팩터라고 봤을 때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나는 AI랑 반도체에 쫙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리스키한 팩터인가요? 어떤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소장님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이제 이기는 거 우리 편?
0: 그럼 이기는 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 봉기고 운이고 이제 보는 눈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BEP에 겨우 진입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이긴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투자를 더 많이 해버리면 BEP는 더 뒤로 밀려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뭐 보여지는 것은 뭐 다 그렇지만 이게 AI 시대는 그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가입자를 누가 더 빨리 모으냐. 이제 요게 답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제 앞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또 이제 아마존도 사실은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게 데이터센터의 사용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그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메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대중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자기네 캡티브 마켓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AI를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심에 그 눈초리가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 메타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아마 메타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야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치들을 조금 이제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고.
0: 결국 그게 지금 실적이란 말씀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누가 돈을 버냐 그 이슈가 중심이니까.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얼마를 버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효율 이제 ROI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센 놈이 살아남는 것이고 이제 그게 약하면 뭐 투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0: 네.
1: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그 돈 뭘로 하려고 그럴 때 결국은 빌리는 것도 이제 오퍼레이팅에서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풍부한 놈은 돈을 계속 빌릴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지금 발판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뭐 이게 얼마나 하냐가 아니라 그 영업상 현금 흐름이 얼마나 견조하게 가는 거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0: 아.
1: 이게 있으면은 돈을 계속 빌릴 수가 있는 것이고
0: 네.
1: 영업에도 현금이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 그럼 그건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는 거 우리 편이 맞는데 우리가 포커스에서 볼 것은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니고
0: 네.
1: 영업에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보고 그게 튼튼한 놈을 고르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 놈 중에 한 놈이 다 먹을 건데 그 놈은 결국은 죽은 놈, 새 놈 거에 마켓쇼를 같이 다 먹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살아남은 네. 자의 축제가 무지 커지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상태라고 하면 영업상 현금 흐름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영업상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게 실적을 봐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팁이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제속보는 전병서 국제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좋아하는
3: 정식품 배즙밀 고단백 두유
2: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3: 배즙밀이지
2: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3: 배즙밀이니까
2: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3: 고단백도 배즙밀답게
2: 정식품 배즙밀 고단백 두유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오늘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극한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방 지역에서 벌어진 미군 무인기 소동은 한미 간 관행적인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호남의 표심이 최종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학 과실로 인해 모집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 서울 기온도 36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극한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서울역 인근 쪽방촌도 오전부터 체감온도 36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좁은 방에서 선풍기에 의지하거나 그늘로 나와 더위를 피했습니다.
7: 한 3년 전부터 여름 강도가 계속 세져요. 최고로 센 것 같아요.
8: 방 안에 더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고 창문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6: 오늘 오후 서울의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이런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지만 뜨거운 햇볕에 수영장 물마저도 미지근했습니다.
9: 근데 너무 더워요. 사우나 있는 것처럼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더워요.
10: 더워서 데이트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왔는데 물이 일단 미지근하고 파라솔 있는데도 많이 더워가지고.
6: 열대야까지 계속되면서 잠 못 드는 시민들은 전기세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김미라 씨입니다.
11: 전기세 걱정할 저기가 없어. 사람 죽게 생겼네. 안 틀으면 죽을 것 같아.
6: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516개 주요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자가 2025명 확인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사망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5: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도 한여름 기세가 전혀 꺾일 줄 모르네요. 날씨 소식 기상청 연결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12: 네, 4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 폭염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처음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남부권과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 또 전남 장성, 곡성, 순천, 보성, 여수, 광양, 광주 동부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 발효됐고요. 그 밖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미량의 한낮 기온이 41도, 의령

0: 부산과 함양, 거창, 합천이 모두 40도를 넘어섰고 서울도 36.7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동풍 계열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300을 넘어온 뜨거운 열기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극단적인 폭염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해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와 광주대구 26도로 밤더위가 계속되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광주 38도, 춘천 대전 37도, 대구 36도의 분포로 종일 숨쉬기 힘든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또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지난주 크게 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넘게 빠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장으로 마감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를 가른 건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대 급락하자 지난 금요일 기록한 역대 최고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다시 62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장에서 7조 2천억 순매수한 외국인들이 오늘은 팔자로 돌아서서 2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반면 709포인트에서 개장한 코스닥 지수는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최고 757까지 급등하며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안정돼 737.9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업종은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와 로봇 관련주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편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 등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율을 낮추려면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최서연입니다.
1: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장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기 순방 동안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직접 챙기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정책을 비롯한 국내 현안을 다룰 예정인데 가장 큰 이유는 순방 기간 동안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9,000포인트에 달했던 코스피가 5,500선까지 폭락하더니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변동성을 키운 걸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물론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 하락한 이 대통령 지지율도 관건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지율은 45.9%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는 50.5%를 기록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리얼미터는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증시 폭락, 레버리지 ETF 파장 등 경제 불안, 연임 개헌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되는데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정책 또한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최근 경기 북부 전방 지역에서 벌어진 미군 무인기 소동은 비행 승인 등을 둘러싼 한미 간의 관행적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한 미팔군 실무자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관계자에게 무인기 훈련 일정 등을 통보했습니다. 통보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지에는 무인기 고도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첨부된 사진에는 고도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명시된 고도가 1군단 승인 사항이 아니라 공군 작전사령부 관할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군단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철저히 따지지 않은 채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는 식의 문자 회신을 보냈고 기존 관행대로 상급자 보고도 건너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날 해당 공

0: 에게는 우리 군 입장에선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됨에 따라 북한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돼 자칫 격추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만 미군 측도 비행인가 절차 준수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고도 무인기 훈련은 공군 작전사령부 관할인데도 1군단의 승인을 요청했고, 그마저 훈련 하루 전날 문자 통보에 그쳤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무자 간 소통 오류와 관행에 따른 절차 미준수 등의 결과로 판단하고 향후 업무 협조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 등과 관련해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부대 전반에 대한 검열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청래, 김민석 후보 간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말 순회 경선 1라운드에서 서로 장군 멍군을 주고받았는데요. 오늘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주말 동안 진행된 경선 상황부터 짧게 정리해 볼까요?
2: 네, 누적 집계 기준 정청래 후보가 간발의 차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누적 득표 5만 5,518표, 총 득표율은 45.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2: 2위 김민석 후보는 5만 4,307표, 44.52%를 득표했습니다. 정 후보의 약 0.99%포인트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약 9.97%, 1만 2,156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1: 네, 1, 2위가는 정말 간발의 차이인데 어떤 평가들이 나와요?
2: 네, 순회 경선 첫날인 토요일 김 후보가 충청권에서 45.06%를 얻으면서 정 후보 득표율 44.61%를 0.45%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신승을 거뒀는데요. 충남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상을 뒤집으면서 김 후보가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요일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2.80%포인트 차로 앞섰는데요. 정 후보는 이를 두고 2022년 대선에 빗대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상위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가 채 안 되고 더욱이 충청권 당원 비중은 전체의 10%, 부울경은 6% 정도라서 이번 1라운드 경선 결과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래요. 그런 만큼 오늘도 각 후보들은 총력을 기울였겠어요?
2: 네, 정청래 후보는 강원도 강릉에서 당원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2002년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김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도 재차 꺼내들었는데요. 김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대표에 선출되면 즉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3: 당대표 되면 최초로 할 게 그겁니다. 조사에서 거짓으로 신천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 그 제기한 사람 김민석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 안 할 수가 없어요.
2: 네, 김 후보는 오늘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주대에서 열린 당원 집중 토크 콘서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위험 요소로 민주당 내의 갈등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간 갈등인 명청대전이 정부의 방향과 국정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면서 대통령과 당사의 갈등이 전북 같은 지방발전에 해가 된다는 논리였는데요. 한 대목 듣겠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시기에 1년 동안 국정의 방향을 끌어가고 밀어주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바로 그 집권당 자체의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아니 당장 한 달만 더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국정 방향은 흔들리고
1: 네. 이런 당대표 경선 못지않게 지금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워요.
2: 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과 순위를 보면 최민희 후보가 누적 득표율 22.58%로 1위에 올라 있고요. 이어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순회 경선에서 친청 최민희 후보가 친명 서미화 후보의 연설에 야유성 대응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미화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를 비매너와

0: 갈라치기라고 비판했고 최 의원도 연설 내내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난과 갈라치기로 일관하는 분이 있더라며 맞받았습니다.
1: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원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17% 정도밖에는 아직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 네,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호남 표심입니다. 당원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이 38%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호남이 33% 정도입니다. 그런데 호남 표심이 일반적으로 수도권 표심을 견인하기 때문에 호남 표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송영길 후보의 득표 수준입니다. 선호 투표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송 후보를 탈락시키고 송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를 김민석 정청래 후보에게 재배분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두 후보 중 누가 송 후보와 가까운지 누가 비호감도가 높은지가 결선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서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개망측한 논리로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 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2: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4: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개혁의 활용 점정입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1: 보내라, 보내지 마라. 내란으로 결론난 2024년 말 비상계엄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는 우방인 미국에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주보배 기자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의 공소장 내용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의 계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수차례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2분 윤 전 대통령은 김태효 전 차장에게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조치라고 미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합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외교부는 이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대통령 지시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을 번역해 미국과 영국, 일본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지만 조 장관은 따르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다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가 적힌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조 장관은 구두로만 설명하고 메시지는 전달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합니다. 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반드시 이행하라며 외교부를 압박했고 결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는 미국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수행한 김태효 전 차장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순천향대 의대가 모집 정원보다 11명이나 더 뽑은 사실을 CBS가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대학들의 초과 모집 사례가 최근 5년간 1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욱 기자입니다.
6: 순천향대가 의대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CBS 보도로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0: 2016학년도 대입에서만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 인원이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대 외에도 중원대는 24명, 김천대는 8명을 대학 측 과실로 초과 선발했습니다.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 모집까지 포함하면 올해 전체 초과 모집 인원은 191명입니다. 최근 5년간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 모집 사례는 모두 15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38건이 최근 2년간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 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입학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 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입니다.
1: 대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교육부에서 자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0: 아울러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2: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근 중국의 공습이 거세죠. CBS는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지금은 중국에 밀려 휘청거리는 각 산업 분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1위에서 만년 2등으로 뒤처진 배터리 업계 상황을 박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한때는 중국 업체들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 지금은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가 40%가량 차이 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들의 공장 부지 무상 제공은 물론 소듐 배터리를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구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소듐이온 배터리까지 선점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절반을 넘어섰고 차세대 소듐이온 배터리 분야에서도 초기 시장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 업체들은 점유율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에서도 밀려서 최고 기술국 자리까지 중국에 내줬습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요. 현행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는 법인세를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길게는 7개 분기 만에 겨우 적자를 면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로선 체감하기 어려운 혜택입니다. 그나마 지금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김동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5: 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 범죄 피해자가 남긴 댓글이 논란입니다.
2: 네.
5: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준주 씨 가명인데요. 김 씨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에 지옥에 나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긴 겁니다.
2: 네.
5: 발단은 김 의원의 SNS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김 의원은 그날 밤 곧바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달려갑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통과된 개정안이 담긴 봉투를 영전에 올렸는데요. 바로 이 게시물에 김 씨가 지옥에 나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이 댓글은 이후 뭐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숨김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한 남성이 귀가하던 김 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인데요. 처음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져 살인 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놓친 진실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바로잡은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겁니다.
2: 네.
5: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 사건에서 보안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면서 폐지는 이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신의 SNS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언급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5: 네, 폭염 속 도시

0: 찜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 한강수영장에서 벌어진 복장 논란입니다. 한 이용객의 수영복 차림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SNS를 중심으로 한강수영장에서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이용객을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퍼졌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수영장 주변에서 입수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글을 올린 A씨는 사진 속 인물을 남성이라고 주장하며 불편함을 호소했고요.
1: 남자요?
0: 네. 예. 또 다른 방문자는 심지어 경찰이 해당 이용객을 데리고 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을 댓글로 달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이 퍼지면서 온라인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공수영장인 만큼 명확한 복장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수영복 형태로만 그 문제 삼는 건 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도 짚어보죠.
0: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미 비용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4월 8박 10일 미국 출장에 2억 원 넘게 썼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국민의힘이 발끈하면서 최소한으로 집행된 비용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발단은 오늘 나온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회계보고서에 대표단 미국 방문 소요 비용으로 총 2억 380만 원을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출장에는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이 동행했는데요. 그 박정우 수석 대변인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물가 인상을 고려해도 이전 당대표들 대비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말하면서 이전 당대표들과의 비교까지 더했습니다. 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억 1,800만 원 썼다. 김무성 전 대표는 2억 3,9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한 건데요. 장 대표는 방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등을 만났는데 2억 원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경기도민이라면
0: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0: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1승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당대회 레이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되면 윤리위원회와 윤리감찰을 언급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요 장면 일부 철의와 영역에서 짚어보고요.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4: 1600-9300. 터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오늘도 철이와 영이 모두 오셨습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왜 이렇게 힘이 넘치십니까?
1: 아유, 제작진분들이 예. 바나나를 줘가지고 지금 바나나 충전하고 갔더니 아주 지금
0: 바나나. 예. 예. 오.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바나나 드셨죠?
2: 바나나
0: 예.
2: 전 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햄버거 드셨어요.
0: 오, 버거 버거.
2: 미니 버거.
0: 미니 예. 버거. 자, 오마이뉴스의 화구신 기자님.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요즘 40도가 넘는 곳이 있어요. 경남 양산. 굉장합니다.
3: 40. 2도 42도. 2.5도를 찍으면서 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습니다.
1: 와.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예. 이 차 안에 야외 차 안에 많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에어컨을 최대한으로 아. 제일 로우로 했는데도 더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야.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온도계를 봤더니 39도 찍혔어요. 야. 그러니까 서울도 39도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0: 그 직사광선 계속 봐 차 내 온도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1: 네.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2: 근데 직업 특성상 차를 야외에 그렇게 땡볕에 세워놔야 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4: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
2: 우리가 하는 직업상 그렇지 않거든요.
1: 아니, 방송국에 가서
0: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네.
1: 또 방송했다가 또 다른 방송 가서 야외 주차장에 차 대놨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0: 장 소장님 정도면 이제 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지
1: 아니,
0: 않습니까?
1: 아니에요. 제가 물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0: 아, 아닙니다.
1: 근데 정말 야외에서 네. 활동하시고 네. 특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택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정말 네, 네. 땀 뻘뻘 흘리시면서 물건 내리시고 올리시는 거 보니까 오, 너무 맞아요. 막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자,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한 주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정치 열기도 40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 열기도 이제 40도 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지난 주말이 있었는데 충청과 부울경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1승씩 주고받았고 총합은 정청 후보가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입니다.
3: 네, 일단 토요일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이겼는데 예. 불과 0.44%포인트 303표 차로 이겼습니다. 예. 어제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46.65% 김 후보가 43.85%로 2.8%포인트 차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요. 예. 그래서 두 지역을 합쳐봤더니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로 격차는 0.99%포인트 1211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는 참고로 9.97%였고요. 근데 여기에는 경남 전략지역 5% 가중치가 반영되기 전입니다. 예. 첫 주말부터 두 후보가 1승씩 나눠 가지면서 일단 아직까지 대세론을 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자, 상당히 박빙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선호 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대구, 경북, 경남 여기 이제 가중치가 5% 부여돼야 된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어느 쪽이 승기다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 소장님.
1: 끝났어요.
0: 아,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1: 누구를... 아니, 전 제 평론 분석이에요.
0: 누구를 끝났어요?
1: 끝났어요.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 선호 투표가 예? 아니더라도 예. 1차에서 50%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되면은 수도권 42%의 권리당원이 있고 예. 이제 호남에 33%의 권리당원이 있잖아요. 75% 정도 돼요.
0: 거의 한 80%네요. 그러면 네. 수도권 호남.
1: 근데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의 강세 지역이다. 김민석 후보도 7% 정도 차이로 질 거다. 그래도 선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박빙이잖아요. 박빙.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뭐 호남권은 김민석 후보의 뭐 완전한 완벽한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온 걸 보고 아,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 끝났다.
1: 저의 분석이에요.
0: 예. 자, 우리 노 변호사님은?
2: 저도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니까요.
0: 노영희 변호사 AI.
2: 네, 제가 돌렸어요. 제가 여조를 분석하면서 그 두 분 간의 이 퍼센테이지 차이를 10%

놓고 네. 그거보다 더 적게 뒤집어지는 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수를 넣어서 해봤더니 네. 두 분의 표 차이가 10%를 넘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5%를 넘어야 예. 선호 투표제 이제 물론 가정하고 예.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0: 극복을 하고 더 넘어서야 되는데 예. 그런 좀 힘에 겨워 보인다.
1: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추세 싸움으로 그 추세를 먼저 딱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그렇지.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충청에서 먼저 김이 팍 세버린 데다가 그렇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울경은 원래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한 지역이어서 원래는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줘야지 조금 안심이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2: 예.
1: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3%도 줄어들 3%도 안 되게 좀 됐고
2: 예.
1: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봤더니 1%도 안 됐다는
2: 0.99.
1: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5%를 더해서 해봤자 권리당원의 수가 이 호남이나 이쪽 서울 경기하고 안 맞아요.
2: 예.
1: 그래서 인천 제주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호남 전북 이것까지 이제 다 계산해보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금토가 이제 그 마지막이잖아요.
2: 예.
1: 토요일 날 그 아마 발표가 날 텐데
2: 예.
1: 그 흐름을 보면 거의 맞을 것 같고 이제는 그거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건 좀 있어요.
2: 예.
1: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는데
2: 예.
1: 선호투표제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된다.
2: 어.
1: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선호투표제 문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 예.
1: 그거는 약간 오산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호투표제를 안 하고 결선투표제를 처음부터 만약에 갔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분명히 김민석 후보하고 또 서로 간에 조금 좀 주고받고 했었을
2: 것이다?
1: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호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는 것이고
2: 예.
1: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2: 예.
1: 이미 본인이 받아들인다고 했던 이상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2: 예.
1: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최고위원 분포도 이게 이제 또
2: 친정청래계 후보가 3명이 될 것이냐 2명이 될 것이냐 5명 안에 예,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0: 정청래 후보가 새해가 불리하다라는 것을 자기 고백한 전당대회 장이 아니었느냐. 부울경 전당대회 장이.
2: 아, 뭐라고 말했죠?
0: 신천지의 길 꺼내더라고요.
2: 아.
0: 그거 꺼내는 거 보고 아 이제 급하구나
2: 급하다.
0: 불리하구나
2: 예.
0: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고
2: 예.
0: 김민석 후보는 이제 신천지 얘기를 꺼내지 않잖아요. 신천지
2: 그렇죠.
0: 당원이 어쩌고 저쩌고 예.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2: 예.
0: 그러면서 원래 김민석 후보가 해야 됐었던 그 프레임과 그 구도로 되돌아갔어요. 제가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 지킬게요. 잘 뒷받침할게요. 국정운영 뒷받침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갖고 지금 밀어붙이더라고요.
2: 네.
0: 그런 거 보면 캠프 내에서 신천지 꺼낸 것에 대한 상당히 전략적인 미스였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한 것 같고
2: 김민석 캠프에서는
0: 예.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구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네거티브 공격 안 하겠다 방어만 하겠다고 했는데
2: 정당방위
0: 예. 이번에는 세게 신천지 얘기하더라고요.
2: 그 정당방위 아니에요?
0: 근데 얘기를 안 꺼냈잖아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2: 더 이상
0: 안 꺼냈잖아요.
2: 공격하지 않는데.
0: 최근에 한 5일 동안은 안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 문제 제기하고 윤리까지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간 거 보면은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구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해 불리함을 좀 고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1: 저는 그 윤리 얘기 꺼낸 거는 양쪽 다 사실 양쪽 다 꺼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렇게 꺼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2: 예.
1: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2: 예.
1: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흔들어댔었잖아요.
2: 예.
1: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죄송합니다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민주당
2: 예.
1: 입장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정부였기
1: 예.
2: 때문에.
1: 예.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다음에
2: 이후에?
1: 된 그런 정권인데
2: 예.
1: 만약에 이 정권마저도 또 정권 연장이 안 되고 만약에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지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또 내지는 여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뭔가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2: 예.
1: 저는 정권 연장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제 정말 또 더 많은 혼란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6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2028년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라 그러면 또 달라질 건데
2: 예.
1: 지금은 2026년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잖아요.
2: 예.
1: 지금은 대통령이 4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권이 성공하는 데를 맞춰줘야 되고

0: 대통령한테 지금 쓴소리 하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아마 권리당원들, 민주당 특히 이제 호남 쪽에 저는 전략투표가 사실은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 예.
0: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이 정권이 또 한 번 또 실패한다면 정권 연장이 실패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표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알게 될 것이다. 그건 판단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2: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청래 후보가 막 이렇게 많이 따라붙었잖아요. 진짜
1: 예.
2: 정말 박빙으로까지 따라붙은 건 사실인데 거기서 치고 못 올라간 거는 김어준 씨의 탓도 큰 것 같아요.
1: 갑자기 김어준?
2: 네. 어쨌든
1: 김어준이 뭘 잘못했습니까?
2: 그쪽 진영에
1: 가만히 있는데 요즘?
2: 가만히 있는 게 잘못한 거죠.
1: 아~
2: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1: 지원 사격 안 하고 있다. 딴지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2: 유시민 작가가 열심히 물을 막 퍼부었는데 여기서 한 바가지 더 퍼줬어야 이 펌프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논란될 만한 얘기를 안 해요.
1: 사실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그 뉴스공장 김어준 씨 나온 시간대 출연 안 하고
2: 네.
1: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의 네. 그 뷰티풀 거기 네. 출연을 하면서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2: 근데 거기서도 네. 발언한 내용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
1: 맞아요. 네, 그렇죠.
2: 근데 조명을
1: 조명은 받지 못하고
2: 네. 네.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어떤 뒷받침을 안 해주고 제 한 발 빼는 거 이것도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김어준 씨가 마음 먹고 유시민 씨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정청래 띄워주고 김민성 막 여러 가지로 혼내주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면 진영 자체가 상당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보잖아요.
1: 그렇죠.
2: 그분 방송을 많이 듣고 근데 거기서 논란들만 발언 안 하고 싹 빠진 거 보면은 본인이 뭐 어쨌든 빵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1: 예.
2: 야 여기서는 내가 이게 참전해봤자 정청래 구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렇게 논란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면 끝까지 참전 안 할 것 같아요.
1: 이번 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2: 그렇죠.
1: 예.
2: 그 뭐 유시민 씨 혼자로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김어준 씨가 저렇게 뒷걸음 칠질 치는 거 저시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여준
0: 저는 김어준 씨가 앞으로 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참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2: 네,
0: 판단하고 있고요.
2: 네.
0: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인터뷰 이제 한 게 김희석 후보 먼저 했었잖아요.
1: 예.
0: 그때부터 이미 이제 본인은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라고 보고 특히 유시민 작가가 그때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에서
1: 예, 다스베이다
0: 예, 그
1: 마지막 회였죠 거기
0: 발언한 것을 상당 부분 편집을 해줬어요.
1: 50%
0: 예, 그 편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면 우리 쪽이 분열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대통령에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청래 대표를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1: 예.
0: 그래서 저는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점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또 내지는 대통령 흔들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1: 예.
0: 진보 진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
1: 예. 이런 건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신천지 얘기를 꺼낸 김민석 후보를 본인이 당대표 되면 윤리 감찰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 역시 그 최고위원 뭐 누가 되더라도 그 전당대회에서 뭔가 심각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신기자
3: 네.
1: 이런 험악한 상황
3: 네.
1: 전대 이후에
3: 네.
1: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그러니까 그 항상 전당대회 때 온도가 좀 지나치게 뜨겁게 지기는 했는데
1: 네.
3: 굉장히 여러 말도 올랐죠. 근데 보통
1: 맞아요.
3: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긴 쪽에서 뭔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1: 통합
3: 예, 그러면서 이제 진 쪽에서도 뭔가 거기 화답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 봉합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누가 승자로 끝나든지 간에 그 갈등 봉합이 잘 될까?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 예.
3: 이미 지지자들끼리 사이에서의 감정이 굉장히 좀 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3: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주자들끼리 한 5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은 7, 10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높아지는 게 더 배가 제곱으로 돼가지고 지지자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들 반응들이 서로를 굉장히 경멸하는 식의 언어들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3: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자들도 조금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언어의 온도를 조금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로 당이 뭐 쪼개진다. 보지 안 되잖아요.
1: 이제 관건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 지난주 1차 TV 토론회는 그냥 무난했다. 그냥 서로 강하게 안 했다. 약간 탐색전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뭔가 진짜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니? 장소장이.
2: 근데 웃겨요.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1: 누가요?
2: 민주당 전준이가요.
1: 전당준비위원회가? 아.
2: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TV 토론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택권을 이거는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다.
1: 토론 한 월요일날 하고 없어요. 해야 되는
2: 일단은 그거부터 좀 비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설회도 충청지역 연설회라는데 네.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정을 잡는 민주당 전준이 이게 능력이 있는 거냐.
1: 그 투표하기 전에 막 세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2: 안 웃겨요 진짜? 투표 다 끝나고 다음에 연설회를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1: 그러니까 이번 연설은 이번 주 토론하게 될 당원들 향한 메시지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은.
2: 근데 예, 웃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한마디로 참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민주당 전준이가 결정을 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지도부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데 저 첫 질문이 뭐였죠? 열내다가 잊어버렸네.
1: 아, TV 토론에 이제 이번 주.
2: 아니, TV 토론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1: 아 없어요?
2: 네, 저희들 보면은 네.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네. 그게 딱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공격당하지만 않으면은 네. 서로 그냥 내가 지지한 후보가 제일 잘했네. 그거예요.
1: 보고 그냥.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 네. 생각 안 바꿀 것이다.
2: 근데 여기서 말 실수를 대형 사고 치면은 이제 그게 우리 지지층은. 아, 진짜 창피하네. 왜 저런 얘기를 해서 그래? 위축되고요. 예. 상대방은 막 신나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 진영의 결속도를 좀 높여주는데 예. 이분들이 고단수라서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1: 아, 세 분 모두?
2: 그래서 별로 뭐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일단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장 말한 것처럼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건 맞는데 예. 실제 뭐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2: 아, 그래도 그러면 TV 토론은 무용론이잖아요.
0: 그러니까 TV 토론이
2: 거잖아요.
0: 아니라 이제 순회 경선에서
2: 경선 연설에.
0: 예. 왜냐하면 TV 토론은 어차피 뭐 그 지역만 있는 사람만 보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 자체도 뭐 따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맞아요. 사람이 잘했다고 보지 객관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또 그러지는 않아서 예. 그거의 영향력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예의 없이 이렇게 분열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 되게 싫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 했을 것 같고
1: 예.
0: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부안내동하지 않고 혹세무민 되지 않고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제가 호남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참아가면서 전략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그게 저는 진보의 지지자들의 좀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점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저는 떠오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됐고 1년도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 탓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게 지금 없어요. 대통령의 기조나 이런 거 변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들어야지만 된다. 대통령하고 쓴소리를 주고받아야지만 된다. 내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막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치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맞다고 혹은 그것이 이 당을 위해서 혹은 이 정권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2: 제가요. 만약 선거에 관여하는 참모나 캠프 관계자나 제가 국회의원 뭐 보좌관 후보의 보좌관이었으면은 대단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1: 어떤 고민이 있어요?
2: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하면요. 조직표. 그리고 막 저 한 명씩 더 만나가지고 막 그냥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1: 예.
2: 그런 캠페인이 위주였거든요. 전화 홍보하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1: 아, 더 이상
2: 그런 선거 캠페인은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쇼츠로 뭐 1, 2분짜리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면은 예. 금방 100만, 150만 보고 200만 명 보고
1: 오, 100만이나 봐요? 어휴, 한 판 쓰면 언제 100만 보지?
2: 아니, 그러잖아요.
1: 쇼츠 얘기하셨는데
2: 예, 그것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1: 얘기 나오신 김에 네. 화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 쇼츠를 봤는데
2: 뭐예요?
1: 볼콕 볼콕 쇼츠. 자, 과구신 기자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네.
1: 자, 볼콕 그 정청래 후보와 이지은 그 마포 그 당협위원장
3: 네. 전 대변인.
1: 전 대변인.
3: 네.
1: 이게 그게 뭐 문제인가요? 그냥 측근들끼리 그냥 서로 힘들 때 응원할 수 있는 것이고.
3: 아,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면 보셨어요?
3: 저도 그 나중에 이제 도는 게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네. 두 사람이 어떤 친소 관계가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뭐 그런 식의 제스처나 액션이 용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예.
3: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각자 판단하신 게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1: 마포갑 지역위원장
2: 너무 조심한 네. 평론은 아니에요. 정말
1: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 사고신 기자님 답지 않은.
3: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가 만약에 어떤 수치심을 느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1: 예,
3: 이런 거
1: 예.
3: 그거를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1: 예, 예.
3: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2: 이게요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뒤에서 쿵 볼을 누른 거잖아요. 저게 또 과거 일들이 파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지은, 정청래 이 두 분이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다가
1: 예.
2: 정청래 뭐 빨대를 가지고 후 보니까 이지은 그 당협위원장이 뭐야 막 이런 것도 이제 파묘돼가지고 둘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은 당대표고 당협위원장이고 이게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1: 예.
2: 이거는 보좌진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말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 캠페인인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드려요.
1: 그러니까 뭐 두 분 별명 마포 남매 그러니까 지역과 붙어 있으니까 뭐 친한 관계일 수 있죠. 노 변호사님도.
0: 일단 그 이지은 위원장의 얘기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1: 예, 예.
0: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그거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1: 예.
0: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2: 아, 여태까지 논한 저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0: 부적절합니다.
2: 제가 부적절하다고요? 뭐야?
1: 아니야.
2: 나 갈래 난 집에.
1: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예. 자,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일단 선두입니다. 현재까지는.
3: 네, 일단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누계 22.58%로 1위를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2위는 박선호 후보가 16.41, 한민수 후보가 3위 14.46, 서미아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 순으로 여기까지가 당선권으로 불리는 5위까지 순이고요.
1: 예.
3: 다만 아직 초반 두 지역 결과일 뿐이고 한 호남과 수도권 거리당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위 변동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후보들과 이제 감정 싸움도 좀 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서미아 후보가 최민희 후보에게 예의와 존중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3: 이게 이제 토요일날 충청 합동 연설의 예. 자리였는데요. 서미아 후보가 연설 도중에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이루고 2028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자 객석에 앉아있던 최민희 후보가 아니요 이렇게 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1: 예.
3: 겁니다. 서 후보는 이후 SNS에 당원들의 축제를 왜 비매너와 갈라치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느냐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요. 서미아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1: 예.
3: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후보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정청래 후보가 3대 배신을 얘기했는데 3대 배신이 뭐예요?
3: 네. 김민석 후보가 배신을 했다는 게 3대 배신인 건데
1: 예.
3: 첫 번째는 이 막 후단협 사태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1: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
3: 네. 그렇죠. 후단협? 김민석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지원했던

0: 사실인 거고 예. 그다음에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당시 책임을 두 번째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 패배 책임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1: 예.
0: 마지막이 지금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걸 당에 대한 세 번째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천리 후보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예,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한 데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1: 예, 자 일단 최민희 후보와 선미아 후보 두 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강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민희 후보가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 이제 뒤에서 주위 의원들이 좀 말리는 모습이 있었고 김용만 의원인가요? 이제 같은 하남 그쪽 지역인데 뭐라고 하니까 또 최민희 의원과 설전하는 모습도 영상에 많이 잡혔더군요.
2: 싸웠어요 두 분이 거기서 진짜
1: 말싸움 말싸움.
2: 네 정말로
1: 손가락질하면서
2: 보기에 네. 민망할 정도로 둘이서 사실 싸웠는데 김용만 의원도 이제 뭐라고 했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이 막 그러면 안 되냐 이제 이러면서 뒤돌아서서까지 좀 공격적인 모습을 네.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도 최민희 의원이 여러 번 부적절한 모습 보이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최민희 의원이 일단 좀 흥분해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좀 다들 자중할 것으로는 좀 보이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서미화 의원에 대한 그 장애인 비하 논란이 사실은 이 단톡방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더 슬퍼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뭐 그 당시 얘기한 거는 본인은 그 실제 뭐 당 지지율이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니오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 예.
2: 그러면서 그 최민희 의원을 조금 지지하는 분들이 그 논란과 관련해서 선미화 의원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의원이 됐느냐 저 사람이 의원으로서 뭐 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무슨 전형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그리고 뭐 눈이 보이네 귀가 들리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되게 안 좋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은 발언이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막 뭐 무슨 누구 비하 장애인 비하 논란이 막 그때 있었었잖아요.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봐. 뭔가 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들이 사실은 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열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그 당사자들에게도 사실은 전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봐서 다음에 있는 그런 연설에서는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연설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네. 서미아 의원에게는 악수를 청하지 않는 모습.
2: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잡혔어요. 네. 딱 일부러 왜냐하면 서미아 의원은 안 보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누가 자기랑 악수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제 기척으로는 다 알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1: 네.
2: 근데 딱 그 앞에서만 건너뛰고 악수를 안 하고 딱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안 좋았죠.
1: 예, 짧게.
3: 거의 막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모습과 이제 윤리위에 뭐 제소해서 꼭 처벌하겠다. 처분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경기에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기를 치릅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처음 보는 현상들이라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인사도 하고 존중하고 막 이랬거든요.
1: 네.
3: 어떤 선과 금도가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양쪽 진영이 개파들 간의 싸움이 정말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감정이 쌓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후유증이 크겠습니다.
1: 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0: 7시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네, 10일 박종현 판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7박 11일의 일정이었는데 이제 오늘 발표된 지지율은 또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결과네요.
2: 네, 리얼미터 조사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 45.9%로 대통령 취임 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예.
2: 그 전주보다는 0.4%포인트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였습니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1: 예.
2: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바뀐 4.6%포인트로 앞선 건 결과가 나온 건데요.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은 45.1%, 국민의힘은 37.7%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그 전주보다 3.8%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1: 예, 이번 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8명을 조사한 경우에 무선 ARS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 요인. 어떤 게 거론됐죠?
2: 보통 이렇게 보호자료 나오면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 같이 나눠주는데요.
1: 예.
2: 리얼미터는 순방외교의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 폭락,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경제 불안, 여기에 부동산 세제 논란과
1: 예.
2: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1: 예.
2: 또 꼽히고 있는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2: 세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4%포인트 떨어져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중도층도 3.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반대로 오르면서 당청 간의 지지율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순방 일정을 굉장히 뭐랄까 바쁘게 잡죠.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일정. 근데 순방을 마치고 나면 항상 당내 이슈 때문에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장 소장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뭐 하락 요인은 뭐 우리 곽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1: 예.
3: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진영의 분열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뭐 친명계, 친청계, 뭐 유시민 전 작가의 참전으로 진영이 상당히 좀 감정의 선이 상당히 극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3: 진영 내 분열과 지지층이 좀 거기서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 이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고 나서
1: 예.
3: 이게 당정청 간에 제대로 좀 호흡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지지율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주식시장도 어렵고 부동산 문제도 이거 어떻게 이거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3: 솔직히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1: 예.
3: 그거는 민심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기 없는 정책이거든요.
1: 예.
3: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셔야 할 때란 말이에요. 이제 2028년 총선 전에
1: 예.
3: 빨리빨리 이제 인기 없고 꼭 해야 되는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개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 끝나서 대통령에게 좀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는
1: 예.
3: 그런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되고 정청래 대표가 안 되더라도 김인석 후보가 되더라도 친청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친청계 세 명 들어가고
1: 예.
3: 최고위원들끼리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 자체가 이건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져요.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 2028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 사사건건 발목 잡을 거예요. 개혁도 안 되죠.
1: 예.
3: 그러면은 뭐 당에서 계속 발목 잡죠. 되게 힘든 나날을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낼 가능성이 있다.
4: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는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야당 대표는 일단 그 대통령이나 뭐 여당의 정책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그냥 대통령의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고 이런 게
3: 돼요,
4: 네, 이런 게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근데 여당 대표는 그게 아니라 지금

0: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정말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예. 때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그거는 지금 정권 초기 아니면 사실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결국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뒤에 가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죽도 밥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무개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나 사실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어필을 계속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편이야. 너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딴지 걸고 계속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바지끄댕이 잡는 것 같이 보이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도 되게 그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외국 나가서도 그 뭐 2경이 넘는 시가총액 2강이 넘는 그 기업들하고 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뭐 칠레하고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엄청나게 잘 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아무도 잘 몰라요. 그 내용 다 묻혀버리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아 민주당 시켜놨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죽도밥도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1: 예. 사실 주식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한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연임 발언
0: 아유, 잘못됐죠.
1: 그거 이제 여파는 그럼 과연 더 작동하지 않을 것이냐. 과거신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2: 그러니까 이게 그 개헌 이슈가 항상 올라올 때마다 지금 야권에서 명목적으로 반대했던 주요 이유가 바로 이거 대통령이 연임하려는 개헌 아니었느냐라는 거였고 그때마다 이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선을 그어 왔었는데 사실은 일부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런 우려 혹은 의혹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 조정식 의장의 이번 발언이 거기에 불을 확 질러버림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그전까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뭐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은 아니지만 일은 좀 잘하지 했던 그런 중간지대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진짜로 민주당 이 정권이 지금 연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들을 사는 정도의 트리거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국정 상황에서는 긍정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래요. 자, 아무튼 순방 이후에 또 전당대회 이후에 국정은 여러 난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세제 개편안 또 어떻게 작동이 될지 아직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는 대로 준비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개는 국민 얘기 많이 하고 민주당 얘기 조금 했는데 요즘 민주당의 일을 한 3분의 2 이상 하고 이제 국민의힘 한 3분의 1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약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1: 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었는데 내용상으로 또 굉장히 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 엄청 센 말인데 마지막 기회다.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삼복더위에 이분들 양복을 입고 이제 말씀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봉하마을을 갔더군요.
2: 네. 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1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형소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올렸는데요. 네. SNS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1: 사진에 지금 유튜브로는 사진을 또 김용민 의원의 SNS에 올린 사진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2: 네. 법안 통과 직후에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라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검찰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예. 반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라면서 노 대통령은 재임 시

0: 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예.
0: 오히려 일부 민생범죄에 검찰의 보안수사를 포함한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1: 예.
0: 그러면서 정청래, 문재인, 김용민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자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환영의 메시지를 SNS에 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2: 우선 검찰 개혁을 해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인정할 만한 성과이고 그동안 예. 많이 고생을 했는데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전 뭐 변호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정말로 티끌도 하나도 없이 보안사건을 완전히 안 주는 것만이 그 하나의 방법이었나?
1: 최선이었나?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워낙 검찰이 그동안에 자업자득인 면이 있으니까
1: 예.
2: 그거에 대해서 막 강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여당에서 이걸 또 전당대회 이슈 내지는 득표율을 위한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이거를 조금 빨리 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대한 이제 보완을 잘 해가지고 아마 추후 입법도 또 이제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안 들리니까 그냥 당이 하시고 책임지십시오라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런 말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정말 혼란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1: 예.
2: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게끔 여당 내에서도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 SNS에 그런 얘기도 사실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3: 뭘 지켜보고 생각해 봐요. 이거 이 법안 얼마 못 가요. 곧 개정되고.
1: 아, 그래요?
3: 뭐 자기들이 알아서 고칠 것 같아요. 2018년 총선에서 불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이 계속 보도되면
1: 예.
3: 이 법안 이렇게 고집 못합니다.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아마 역적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예.
3: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검찰개혁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검찰개혁을 왜 하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저렇게 형사소송법을 난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권력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진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원한과 보복의 감정을 갖고
1: 예.
3: 이렇게 검찰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못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김용민은 아까 저희가 SNS 사진도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봉하마을을 찾아서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또 사진도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과거신 기자부터 말씀 주시죠.
0: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1: 예.
0: 다만 이 어떤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보안사건 폐지도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처리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1: 예, 예.
0: 이 상황에서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분히 좀 그 노 전 대통령이라는 거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이슈 자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 예.
0: 정청래 대표나 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성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 반대 투표 표결을 한 거라든가 이런
1: 예.
0: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정책 행위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1: 예.
0: 노무현의 유산 위에서 싸울 문제인가 검찰 개혁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저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는 의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건 따로 하시고 노전 대통령에 대한 것과 추모를 하거나 뭐 유사

0: 이어받은 것도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과도하게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자꾸 이전에 더 이상 그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그분의 대리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주 소환되는 분이 노무현 노회찬 두 분인데
1: 예.
0: 이 과정에서 자꾸 소환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환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진짜 노무현 미안한 말이지만 노무현 파리라고 불리는 행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실제 김영민 의원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이제 유효성 간첩 뭐 그런 사건도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예.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검찰의 무도한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검찰이 정말 나쁘게 잘 못해온 게 있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숙제를 다 끝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대통령이 내준 숙제가 그거였는지부터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서 그 선의나 본의와는 좀 다르게 그 부분에 좀 조심스러워 보이고요.
1: 예.
2: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 저는 곽상원 의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1: 예.
2: 곽상원 의원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검수 완박이니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1: 예.
2: 저는 뭐 곽상원 의원도 솔직히 의원으로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방패막이 삼아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지양하라 이런 취지를 저는 들렸거든요.
1: 예.
2: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었으면 지금 이 상황과 같은 그런 법안 통과를 본인이 원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박 지나가신 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명분 삼아서 방패 삼아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입법 이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1: 예, 국힘 상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리위 갈등이 있었는데 일부 윤리위원이 공개적으로 윤민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면서요.
0: 네, 우종원 윤리위 부위원장 그리고 황경성 윤리위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리위 내부 논의를 유출할 경우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두 위원은 본인들이 제기한 것은 의결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인데 이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몰아서 표적 누명과 셀프 처벌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징계 대상과 내용 등을 외부에 미리 공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면서 사실이라면 윤 위원장 본인이 징계 대상이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 예, 방비 비용 관련한 설화도 있던데 2억 썼다면서요.
0: 네, 조선일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국민의힘 정당회계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 지난 4월 대표단 미국 방문 소요 비용으로 모두 2억 38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 예.
0: 장동욱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또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 등이 함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현장 최고위 마치고 기자들에게 장 대표의 방미 출장 예산은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인 상황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도 이전 당대표들에 대비해 최소한으로 집행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1: 예.
0: 김기현 전 대표 방미 2023년 5박 7일 일정도 2억 1,800만 원. 김무성 전 대표가 2015년 8박 10일 방문했을 때도 2억 3,900만 원 예산을 가까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장 소장님. 김무성 전 대표 때도 2억 3,900만 원. 2015년이긴 한데.
3: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네. 뭐 미국 가는데 돈 많이 들죠.
1: 네.
3: 근데 이 돈을 들여서 갔을 때 어느 정도 그쪽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1: 예.
3: 교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도 습득을 하고 우리 측의 이익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였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방미는 돈은 돈대로 썼지만 겨우 뭐 차관보급인가요? 부차관보급인가?
1: 예.
3: 그런 사람만 만나고 온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 의사당에서 김민수 최고랑 그냥 여행 사진 같은 거나 찍고 오고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돈 문제로 뭐 전임 당대표들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김기현 대표 때는요. 그 부장관을 만나고 왔고 김무성 대표 시절에는요. 민주당 공화당 그 당대표 격인 그 원내대표들 다 만나고 왔어요. 그만큼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윤리위는 잘 될 거예요 같으세요?
3: 뭐 개판인데 뭐 되겠습니까? 뭐 지금 두 명 더 임명해서 일곱 명이 됐는데 두 명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1: 예.
3: 근데 뭐 권영진 의원을 어떻게 뭐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설령 뭐 저런

0: 윤리위에서 징계하더라도 저 뭐 정당성이나 뭐 여러 가지 공정하겠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죠.
1: 예. 자, 8월의 첫날 첫 월요일에 보내드린 철이와 영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극한 폭염이 나타나면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와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 그리고 장성곡성을 비롯한 전남 동부와 광주 동부권에 폭염중대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이중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폭염이 최고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동풍이 불어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광주, 대구 26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를 피해가기는 어렵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 춘천, 대전 37도, 대구 36도로 특히 수도권은 오늘보다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서 돌풍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8: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9: IH 인천도시공사.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신장식 조혁신당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0: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1: 네, 됐습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1: 마냥 축하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뭐
0: 그렇죠.
1: 내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죠. 예.
0: 예.
1: 뭐 책임과 쓸모 이두 단어 당대표가 되면서 생각했던 게
0: 예.
1: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국 전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요.
0: 그렇죠. 예.
1: 조국 전 대표가 이제 6.3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단 말이죠.
0: 예.
1: 그때 나도 같이 사퇴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길일까? 아니면은 당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끄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0: 예.
1: 후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쓸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0: 예.
1: 더군다나 지금 검찰개혁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원 이슈 프로젝트 정당 아니냐. 즉 검찰개혁이라는 거 하나 잘하고 나면 니들은 쓸모를 다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것을 찾아가고 아, 난 요걸로 쓸모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예, 당선이 됐습니다.
0: 예, 조국 혁신당의 쓸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 네.
0: 대표님이 이제 이번에 당선되셨으니까 2년을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다음
1: 총선 때까지입니다.
0: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시는군요.
1: 공천권이라는 게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0: 아, 그럼 있죠, 당대표.
1: 예.
0: 예. 그러면 그 쓸모, 이제 검찰개혁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사실상 완성됐다고 본다면,
1: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샴페인 터트릴 때 아니고
0: 아.
1: 일막이 지금 소위 형사소송법이 정돈이 된 거죠.
0: 예.
1: 뭐 내일쯤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예.
1: 실은요 형사소송법이 이게 사실은 너무 늦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선언한 게 벌써 2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0: 예.
1: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도 근데 10월 2일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0: 예.
1: 형사소송법이 정리된 이후에 최소 130개 많으면 190개 저는 따세 보니까 한 1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 예.
1: 법령과 수사준칙 등 시행령 정비해야 될게한 1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0월 2일까지 이거 다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0: 예.
1: 개문발차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개문발차 했을 때는 문 밖으로 튀어나오는 승객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저는 뭐 대통령께서 보다 더 의지를 보여드려야 된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0: 예.
1: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이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제는 기소 전문 법무부 외청이 된 검찰들에게 분명히 명토박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철저하게
0: 예.
1: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180여 개 법령 정비해야 되는데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개운발차 했는데 지금 뭐 튀어나오는 승객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0: 그게 만약에 튀어나오게 되면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1: 예, 그 얘기가 나오겠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저는 더 그때 10월 2일 이후를 생각을 하면
0: 네.
1: 사실 어떤 특정한 사건 어디서나 뭐그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0: 제2의
1: 있잖아요.
0: 장미
1: 예, 뭐
0: 사건이라든지.
1: 그런 그렇게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형사소송법을 작년 추석 때 공소청 중수청 나누 그 주소지 이렇게 딱 정했던
0: 예.
1: 그 시점에 형사소송법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한 1년 정도는 차분히 준비를 했어야
0: 예.
1: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이제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지금 두달 정도
0: 남았네요.
1: 기간 안에 1년치 거의 1년치 일을 해야 되거든요.
0: 그럼
1: 사실
0: 그 누가
1: 그게
0: 해야
1: 제일
0: 됩니까?
1: 걱정입니다.
0: 정부가 합니까? 국회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1: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다소 기계적이에요.
0: 아.
1: 형사소송법에서 정리가 됐기
0: 예.
1: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있는 법령들을 쭉 정리해 나가면 되고요.
0: 예.
1: 수사 준칙, 그다음에 협력 관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0: 예.
1: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이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되
0: 예.
1: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검사가

0: 지휘하지는 못하게 해야 되지만 네. 협력하게는 해야 돼요. 검찰과 예. 검사가 예. 아 검찰과 경찰? 경찰이 예.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짜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에서는 수사권 통제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내놓기도 했어요.
1: 예.
0: 이게 이제 시행령 법령으로 정해져 법으로 정해져도 되고 예. 시행령이나 수사준칙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은 법령이나 시행령 이게 표준안 같은 것들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1: 예.
0: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그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1: 예.
0: 제도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도적 태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기강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에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하면서 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0: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정성호 장관님 의원 시절부터 매우 존경하고 말씀도 서로 잘 나누고 했지만 예. 첫 번째 빛의 속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빛의 속도가 아니죠. 이 얘기 한 지가 언제적입니까? 오히려
1: 예.
0: 총리실 검찰개혁 TF에서 저는 이 방기했다고 보고요. 내겠다 안 내겠다 하다 결국은 안 냈잖아요.
1: 예.
0: 예. 그다음에 1차 안 2차 안 이전에 추석 올 초를 생각해 보면 1차 안 2차 안 나오면서 국민적인 이런저런 의견들 정리에 들어가지 못했죠.
1: 예. 예.
0: 그러면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면 A안 B안 자 보안수사권이 일부 남았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 플랜 A, 플랜 B를 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마치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정당한 태도인가 올바른 태도인가
1: 예.
0: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집행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라면 플랜 A, 플랜 B를 놓고 플랜 A가 됐을 땐 이렇게 플랜 B가 됐을 땐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야죠.
1: 대표님 근데 이제 예. 완전 개정됐잖아요.
0: 네.
1: 이제 완전 폐지가 됐고
0: 네.
1: 저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0: 네.
1: 이렇게 개혁이 됐어요? 국민들에게 좋아진 건 뭔가요?
0: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은 일단 그 이런 얘기가 있죠.
1: 네.
0: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 예,
0: 예. 조심스럽게 써보면 소위 그 빵잡이는
1: 예.
0: 그 죄수는
1: 예.
0: 먹어 뭐 하고 그 다음에 검사는 불러 예. 뭐 하고
1: 예.
0: 판사는 미뤄 뭐 한다. 판사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1: 예, 예.
0: 검사는 부르기만 하고
1: 예.
0: 그다음에 그 죄수는 그냥 다 먹어 치운다 이제 이런
1: 예.
0: 뜻이에요. 판사가 불러 뭐 한다라고 예. 하는 얘기 부르기 자주 부른다라는 얘기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피해자 신분에 계속 가둬두는 거거든요.
1: 예.
0: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번씩 수사받잖아요. 경찰과 검찰을 다
1: 예.
0: 거치지 않습니까?
1: 예.
0: 피의자면은 빠르게 기소받아서
1: 예.
0: 판사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형벌을 받거나
1: 예.
0: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1: 예.
0: 그래서 두 번씩 수사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중수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렇게 지금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1: 예.
0: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1: 끝난다?
0: 하고요. 예,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든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1: 예.
0: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끝납니다.
1: 예.
0: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건들이 있겠죠.
1: 예.
0: 보안 수사가 필요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사실 매장이나 암장이나 핑퐁이잖아요.
1: 예.
0: 암장이나 핑퐁이 벌어지지 않도록
1: 예.
0: 제도를 잘 만들어 보완해 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검사가 마치 정의의 수호신인 양 그 행동해 왔던 거
1: 예.
0: 검찰이.
1: 예.
0: 저는 그 권력의 맛 마약.
1: 예.
0: 이거는 일단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수사권이 검찰한테 우리가 처음부터 주어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1: 예.
0: 1952년에 195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친일경찰이라고 해서
1: 그러니까
0: 경찰한테 다 주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1: 알겠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검사들이 예. 수사 못하게 하는 건 국민들이 알게 됐고
0: 네.

0: 그럼 그것이 국민들이 범죄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된건 확실합니까?
1: 저는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1: 다만
0: 어떤 예.
1: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0: 그렇죠.

0: 지휘를 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시하는 관계였는데
1: 지휘 관계였죠.
0: 지휘 관계. 예. 근데 이제 협력을 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이제 법령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정부에 있는 법률가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정부에 있는 검사 출신들이 또 이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럴 수 있죠. 예.
0: 근데 그게 속도가 과연 이 두 달 안에 잘 이루어 갈 것이냐.
1: 네,
0: 이 부분.
1: 저 그래서 예. 의도적 퇴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퇴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도적 퇴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은 더 매일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전에 예.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이런 때 보면 실은 청와대 민정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0: 예.
1: 민정에서
0: 민정.
1: 예,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한찬식 수석이 검찰 김앤장 출신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켜보고 꼼꼼히 우리 그 꼼수는 없는지 또 피의자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는
0: 예.
1: 굉장히 꼼꼼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샴페인 터뜨리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의원님 대표님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명확한 더 명확한 개혁 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1: 네,
0: 거고
1: 네, 네.
0: 뭐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법무부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1: 네,
0: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시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저도 예. 잘 알고 있고요.
0: 예.
1: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로 돌릴 것이냐 더 큰 혼란이 오고요.
0: 예.
1: 예. 지금은 형사소송법까지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까지 왔기 때문에
0: 예.
1: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제2의 장윤기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혹시 이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입는 상황이 혹시 나오게 되면
1: 네.
0: 이 반대했던 분들, 이 개혁을 반대했던 분들은 커봐라, 이 보안수사권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이제 이걸 개혁을 했던 주체들은 후속 법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게 두 가지 또 주장이 나올 것 같아서.
1: 근데 뭐 그게 다 어느 한쪽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0: 예.
1: 후속 법령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행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예. 뭐 시행령 수사 중지 예. 이런 건 예.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요.
0: 예.
1: 누구보다도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의 뜻이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0: 예.
1: 일 잘해야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면 제도를 최초에 설계했던 쪽에서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0: 네.
1: 이걸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까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죠.
0: 네.
1: 저는 얼마나 많은 그 10월 2일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올까.
0: 그러니까
1: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
0: 각오하고 있다.
1: 각오하고 예, 있어요.
0: 예. 아까 왜냐하면 예.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피해 국민들 중간에서 이제 피해는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1: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시죠. 피해자 쪽도 있고 피의자도 있고 양쪽
0: 그렇죠.
1: 다.
0: 그러니까
1: 예.
0: 피의자들은 인권을 바탕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가 빨리 복구돼야 하는 예. 것인데 사실은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 본인들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제도니까
1: 네,
0: 그분들도
1: 네.
0: 그분들의 또 혼란이 있을 것이고 검찰 측도 혼란이 있을 것인데
1: 네.
0: 여기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게 되고 서로 공을 핑퐁 게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1: 저는 핑퐁 게임 뭐 당연히 각자 네. 모든 부처는 그렇잖아요. 도로 네. 하나 놓고도 다리 하나 놓고도 이것이 관할이 어디냐를 네. 놓고 네. 싸우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0: 네.
1: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그냥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0: 그렇죠.
1: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는 법과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다 네. 끝났어.
0: 네.
1: 끝. 만세. 네. 이럴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0: 그렇죠.
1: 하거든요.
0: 네.
1: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행정법, 시행령 입법하는데
0: 예.
1: 그리고 태업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 국민들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예.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제 스스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세 부를 예. 때가 아니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왜 만세를 부르시는 분들 일부 계셔서.
1: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제도 개혁 이후의 예. 상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예. 대표님이 그 부분도 책임 있게 정부에도 요구하실
1: 당연히
0: 생각이다.
1: 예, 예, 그렇고요. 사실 그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는 날 탄핵되는 통과하고 나서 박수가 절로 나왔거든요. 탄핵 예. 표결했을 때는 법이 통과됐는데
0: 예.
1: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아,
0: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예. 판사들도 이 재판 과정을 또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예. 이게 70년.

0: 위대했던 제도가 새로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72년 만에 예, 수사기소 불리원칙 이게 네. 되는 거라서 뭐 그 와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개혁에 저항 없는 개혁, 스무스한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잘 존재하지 않죠. 예. 깔딱고개를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거고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좀 참
0: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
1: 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던 거를 쭉 예. 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 행사라고 했던 게 2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예. 뭐 최혜병 특검법 3번 거부권 행사했고요. 예. 김건희 특검법도 3번 거부권 행사했고 뭐 그다음에 뭐 방송법 개정안 2번 거부권 행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보면 예. 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거부권 얘기를 하는구나. 뭐 그냥 막판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 같으니까 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되지도 않아요.
0: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일을. 알겠습니다.
1: 좀 책임 있게 제1야당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0: 예. 네.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네네. 되셨으니까 또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향후 다음 총선까지도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1: 네네.
0: 지난 주말 일단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뭐 최종은 아닙니다만.
1: 뭐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1: 그 두 개 지역 대전 충청 세종하고 부울경 이렇게
0: 맞습니다.
1: 했죠.
0: 맞습니다. 충청.
1: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관전평은 그랬습니다. 예.
0: 그렇군요.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고 최고위 후보들끼리도 그렇고 당대표 후보자끼리도 윤리위 윤리 감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뜨겁게 싸웠던 적이 있었나?
1: 아니 그 전에도 뭐 그 네. 전당대회 순회 경선 중에 또는 전당대회장에서 뭐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런 일도 있기는 했죠.
0: 네.
1: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일이고. 근데 네. 그때도 그 지지자들 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0: 네.
1: 후보들 간에는 이렇게 세게 요즘 뭐 요즘 말로 캐삭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릭터 삭제방이라고 여기서 지면 캐릭터가 없어진다.
0: 예, 예, 예.
1: 그 캐삭방이라고 하는데
0: 예.
1: 야 거의 뭐 캐삭방 매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0: 예.
1: 뭐 물론 끝나고 나면 뭐 민주당이 워낙 큰 당이기 때문에
0: 예.
1: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또는 조금 내부에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위치를 막 이렇게 롤링 배가 좀 흔들리다가 정위치 잡는 것처럼. 정의치를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0: 예, 예, 예.
1: 전에는 제가 이제 단선이라서 아 이거 흥행도 안 되고 걱정했는데
0: 예.
1: 아 저런 경선하는 것보다는 내가 단선 차라리 단선으로 한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0: 예.
1: 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극복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예.
0: 그렇군요.
1: 네.
0: 사실 또 조국혁신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들별로 네, 네. 합당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는 연인 합당 필요성 강조하고 계시고.
1: 네.
0: 후보로 약간 다르긴 한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1: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뭐 합당 각 후보별로 합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결정을 할 건 아니잖아요.
0: 예.
1: 예. 존중하다가 저희들은 그
0: 존중한다.
1: 존중하다가
0: 예, 예.
1: 지난번에
0: 예, 예.
1: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0: 예.
1: 정청래 대표께서
0: 예, 예.
1: 합당 제안을 했을 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자강이 기본이고요.
0: 예.
1: 연대는 필수고 합당은 선택입니다. 저희들의 선택이고요.
0: 예, 예, 예.
1: 조국혁신당은 그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와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예.
1: 정청래 대표 그 후보님 같은 경우 실은 그럼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뭐 누가 원인이다, 누가 결과다를 떠나서
0: 예.
1: 저희들한테 한 손으로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다른 손이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0: 예.
1: 만약 정청래
0: 후보가
1: 된다고 하더라도
0: 예.
1: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0: 뭐
1: 김민석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는 뭐 실은 뭐 흡수합당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앞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본인도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뭐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리라고
0: 예.
1: 믿고요. 다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0: 뭐냐면 대선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28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대선으로 못 갑니다.
1: 그렇죠.
0: 그거는 운명적인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28년 승리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선에서 힘을 모았던 다른 진보 개혁 야당들,
1: 예.
0: 예, 민주 개혁 야당들과 또 시민들, 빛의 광장의 시민들과 힘을 합치지 않고 이길 수 있나?
1: 예.
0: 예. 제가 이번 지방선거 수도권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진보 야당들이 출전하지 않아도
1: 예.
0: 죄송합니다만 두 자릿수 이상 의석 잃어요. 민주당. 지금 지방선거 득표가 득표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1: 예, 예. 예.
0: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이재명 더하기 권영국 그다음에 이준석 더하기 김문수 0.91%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뒤끝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1: 예.
0: 예. 보수의 뿌리는 깊고요. 여전히 보수는 한국 사회의 주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키워서 적어도 합리적 보수를 제외하고 적어도
1: 예.
0: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침공하는 외계인들은 좀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제도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1: 예.
0: 실제로
1: 예.
0: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연합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1: 예.
0: 저는 뭐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를 우선하는 선택.
1: 예. 그렇군요.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0: 네. 그래야 이깁니다.
1: 다음 총선에.
0: 네.
1: 예. 그 다음 총선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과 연대가 없다면 과반이 어려울 수도 있다.
0: 아니, 그거는 제가
1: 예.
0: 뭐 지금 섣부르게 할 수는 없고
1: 예.
0: 이번 지방선거 예. 결과를 보니 와, 이거 두 자릿수 이상이
1: 이룰 수 있다.
0: 이룰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분석은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1: 예.
0: 예.
1: 그러면서 그 정청래 후보가 그 평택에 후보 네. 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0: 네, 네, 네. 본인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1: 예.
0: 그 수업료를 크게 치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뭐
1: 어떤
0: 저희들이야.
1: 수업이죠?
0: 네. 아, 분열하면 패배하는구나.
1: 아.
0: 분열하면 패배하는구나.
1: 분열에 대한 수업료다.
0: 예, 예. 그렇고 저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UFC 게임장이 만들어지면은요. 그 게임장 안에 들어간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러면 UFC 게임장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연대의 제도적 대안. 결선 투표제나 또는 정당 간 오픈 프라이머리나
1: 예, 예.
0: 이런 연대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팀 스피릿. 다시 대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회복하자. 대선 때 힘을 모았던 팀 스피릿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1: 이미 안은 갖고 계시네요.
0: 네. 뭐 당연히 제도화되지 않고 그냥 야 우리 친하게 지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가.
1: 조국 전 대표
0: 예.
1: 복귀하셨더군요.
0: 복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 혁신정책연구원장.
0: 예, 제가 지명을 했고요.
1: 예.
0: 저는 당대표로서 내일의 날씨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갈 거고요.
1: 예.
0: 혁신정책연구원은 원래 그런 정책 장기적 비전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단기 정책이 아니라
1: 예.
0: 거기에서 기후의 변화를 가늠하고 거기에 어떻게 당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까라는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1: 빠르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 근데 뭐 전면에 나선 게 아니거든요.
1: 예.
0: 예. 그 장기적인 전망을 가다듬는다라는 거죠. 예. 구체적인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1: 예.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대표로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네, 8월의 첫 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또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1: 오늘도 안전하게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 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다섯 번째, 사고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네, 잡시사 8월호 첫 번째 페이지. 새로운 달 8월에도 피곤한 먼데이를 즐거운 썬데이로 만들어주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썬킴에게 물으면 뭐든 답해주는 썬킴의 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행가인가 아니면 희대의 허풍쟁이인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남긴 책과 인물이죠.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0: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동방견문록 어떤 책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방견문록은 베니스, 베네치아 출신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로 알려져 있죠. 1271년도부터 1295년도까지 24년 동안 세계를 중국만 간 거 아니에요. 세계를 여행했고 그중에서 17년을 원나라 있었거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여행했기 때문에 솔직히 동방견문록이라고 저 번역하면 안 돼요.
0: 그럼요.
1: 원 제목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영어판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예요 그냥.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거는 세계의 서술.
0: 세계의 서술.
1: 세계에 대한 서술을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방견문록이 됐거든요.
0: 사실 동방이라는 표현은 서구 입장의 표현인데 또 일본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1: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동방견문록보다는 그냥 세계의 서술.
0: 오늘 세계의 서술로 하실 건가요?
1: 아니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0: 편의상 동방견문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 후반에 그 여행기를 담은 책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 마르코 폴로가 직접 앉아서 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마르코 폴로가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이 양반이 약간 그 베네치아의 국뽕 차오른다 했거든요.
0: 예, 예.
1: 아, 진짜 베네치아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부터.
0: 네.
1: 요것도 왜 베네치아가 그렇게 당시에 이른바 그 애국자들이 많은지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른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0: 아, 예.
1: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른바 원나라 갔다가 스리랑카 인도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향인 베네치아에 돌아왔는데
0: 예예.
1: 마침 그때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해전이 펼쳐졌는데 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0: 참전하나요?
1: 참전을 직접 합니다.
0: 그래요?
1: 제노바 가만히 있어. 참전했는데 예. 잡히네 포로로.
0: 제노바한테 잡혀요. 예.
1: 그래서 제노바의 그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0: 아, 예, 예.
1: 그래가지고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 가운데서 예. 루스티첼로라고 있었거든. 약간 소설가 겸 약간 글 쓰는 분이었어요.
0: 네네.
1: 어이,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딱 하는 얘기 재미. 야, 심심한데 우리 내가 얘기나 들려줄게. 쫙.
0: 자기가 겪은 걸.
1: 내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0: 예. 편하게 재밌게 지냈네.
1: 선생님 잠깐만요.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써. 잠깐만요.
0: 진짜.
1: 볼펜 가고 볼펜.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일일이 비싸라니까.
0: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1: 그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죠.
0: 야. 애초에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주장에 의하면
1: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르코 폴로의 아빠가 아빠랑 삼촌이 먼저 원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그 원나라에 먼저 갈 삼촌이랑. 자, 당시에 베네치아에 마르코 폴로의 아빠도 포함돼가지고 대부분의 베네치아인들이 대부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출발했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했어요. 베네치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0: 네.
1: 물론 베니스에서 출발했겠지만
0: 그렇죠.
1: 실제로 동방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0: 기점은 콘스탄티노플.
1: 아빠 같은 경우는 1259년에.
0: 아, 예.
1: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지 왜 이 베네치아인들이
0: 예.
1: 동방 원정을 갔는지 이해돼. 마르코 폴로까지.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짧게 요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0: 네.
1: 4차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시 모든 게 다 이해돼요.
0: 아, 그래요? 그게 연결돼요?
1: 자, 봐봐요. 네. 아빠가 출발한 게 1259년이잖아요.
0: 네.
1: 그 원나라로요. 얼마 안 돼요.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한 5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0: 네. 네.
1: 총 8차 전쟁이 있었는데 예. 대부분 다 예루살렘까지 가긴 가요. 4차 지금 언급하는 4차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요. 가장 뻘짓 전쟁이었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콘스탄티노플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를 해요.
0: 후퇴예요. 예.
1: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1, 2, 3차가요.
0: 네.
1: 전쟁이 다 그 왕 위주로 교황청에서 각 뭐 프랑스든지 독일든지 왕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가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왕인데 네. 이래가지고 실패했다.
0: 그렇쳤어요.
1: 란 네. 판단에 이제 교황청에서 어떤 판단했냐면
0: 네.
1: 프랑스, 독일 여러 연합국 되니까 연합국이 가니까 안 된다. 한 나라만 가자. 이번에 프랑스 너희들이 가라.
0: 아, 예.
1: 그리고 프랑스 왕 가지 말고 네. 밑에는

0: 경주들 네. 밑에 애들 가가지고 네. 그러면 약간 분란이 없을 거 아니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1: 그게 4차예요?
0: 그게 4차예요.
1: 예.
0: 영수들끼리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야, 우리 실패하나 하면 어떡하지? 1, 2, 3차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레바논 네. 이렇게 찍고 가는 코스였거든요.
1: 아, 예, 예.
0: 다 실패했어요.
1: 네.
0: 우리 이번엔 바다로 가자.
1: 아, 바다로 갑니까? 아.
0: 1, 2, 3차 다 실패했잖아.
1: 예, 예.
0: 배 타고 예. 이집트로 가서
1: 네.
0: 지중해 건너가지고 예. 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자 우리.
1: 어, 예.
0: 그럼 우리 성공이야.
1: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0: 아 그렇죠.
1: 어, 예.
0: 아, 그,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1: 아, 예, 예.
0: 치고 올라가자.
1: 네, 네.
0: 그래서 이거 이게 됐다.
1: 네.
0: 그럼 배가 있어야 되잖아.
1: 그렇죠.
0: 베네치아에 전화한 거예요.
1: 배 대달라고?
0: 지금 우리 어... 그 베네치아예요.
1: 어...
0: 당시 그 해상 왕국, 해상 강국이죠.
1: 그렇죠. 예.
0: 소국이지만.
1: 예.
0: 당시 베네치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단돌로.
1: 단돌로라고
0: 하는 80이 넘은 약간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1: 아, 예.
0: 정말 평생 돈, 돈, 돈, 돈, 돈 하는 단돌로. 우리 프랑스 영주들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배 타고 그 십자군 전쟁 갈 거니까 배 좀 구해주세요. 배! 몇 척 필요한데. 그러면
1: 예, 예.
0: 배를 내가 몇 대 네. 준비하고 어. 돈을 이만큼 너희들 지불해.
1: 어, 예.
0: 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단돌로랑 베네치아 입장에서도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조선소 다 지금 배 만들라고.
1: 어.
0: 여기서 십자군 넘어온다고 한다.
1: 네, 네.
0: 십자군이 안 와요.
1: 왜? 노쇼?
0: 노쇼, 지 노쇼, 노쇼.
1: 예.
0: 왕이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자 해야 되는데 영주들끼리 하다 보니까 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1: 에.
0: 아 갑자기 배가 엎어가지고.
1: 아이고, 아 진짜로요?
0: 진짜로. 3만 명이 와야 되는데 늦게 만 명만 온 거예요.
1: 허무하네.
0: 단돌로가 어. 야 다 집합 필요한데 야
1: 청구서 다 준비해 놨는데.
0: 야 너 돈 야 카드 할부 되는데 왜 안 되냐?
1: 네네.
0: 미안한데 지금요. 안 왔어요, 애들이요.
1: 아니, 단돌로 8승이 넘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0: 단돌로, 야, 너 단둘이 한 맞아볼래요?
1: 예, 예, 예. 어, 야.
0: 여기서 진짜 난감에 빠진 거 십자군들은.
1: 그렇죠.
0: 여기에 단돌로, 야, 장사꾼은 장사꾼이야. 일로 와봐요.
1: 왜요, 왜요?
0: 예. 내가 제안 하나 할게.
1: 네.
0: 지금 크로아티아. 거기 자라란 도시가 있었어요.
1: 자라.
0: 옷가게 아닙니다.
1: 네네.
0: 자라란 도시가 베네치아와 경쟁 도시였어요.
1: 네.
0: 똑같이 바다를 두고
1: 아.
0: 무역 도시. 야, 일로 와봐, 십자군. 니들이 자라 좀 박살내. 그럼 우리가 이거 몇 년 유예해 줄게,
1: 빚. 어허.
0: 채무.
1: 예.
0: 여기에 십자군의 멘붕이 와버려요.
1: 왜요?
0: 자라도 기독교 도시였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우리가 지금 어, 기독교 그치. 입장에서 갓 교황 명령으로 지금 이슬람 교황 싸우러 가는데 우리 보고 지금 같은 카톨릭.
1: 명분이 안 서죠.
0: 에,
1: 자라를 어떻게.
0: 카톨릭 쳐. 도시를 지금 박살내라 어, 이거요?
1: 예.
0: 안 그럼 돈 갚아!
1: 어떡하나. 십자군이 좀 난처하네요. 예.
0: 여기에 십자군이, 그렇지. 눈 한 번 딱딱 감자! 한 번 딱 감고 박살내자!
1: 고뇌하는 십자군 연기 장난
0: 아,
1: 아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아, 영화배우라니까요.
1: 예, 예, 예.
0: 그래야 실제로 네. 기독, 카톨릭 군이 네. 카톨릭 도시를 박살을 내버려 자라가.
1: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0: 그렇죠. 예. 그걸 내려갑니다.
1: 네.
0: 야, 이번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1: 네.
0: 그 모든 거 다 챙기고 오면 우리가 다 빚 청산 됐을 거야. 내려와요.
1: 네.
0: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갑니다.
1: 아.
0: 근데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1: 예, 예.
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박살내야 될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문제가 커요.
1: 네.
0: 카톨릭 십자군이
1: 네.
0: 물론 뭐 이게 정교 올토닥스 국가지만 같은 범 기독교 국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 수도를 다 박살낸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1: 에.
0: 옆에 단돌로가 또 베니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너 이 콘스탄티노플을 박살내야지. 여기 금은보와지 교회에 있는 저기 뭐 성찬들 이게 다 금이잖아 이거.
1: 단돌로.
0: 다 훔치라고 그래야지 우리한테도 빚을 갚고 너희도 저기 뭐야 그 원전 갈 비용이 생기는 거
1: 그렇죠,
0: 아니야.
1: 그렇죠 그렇죠.
0: 한 어차피 한 번 한 놈은 두 번 할 수 있어.
1: 아까 자라에서 한 번 했으니까.
0: 자라 한 번 했으니까
1: 예,
0: 한 번 더 해.
1: 예.
0: 고민하다가 십자군이
1: 예.
0: 그래.
1: 눈 한 번 또 감나요?
0: 네?
1: 눈 또 감나요?
0: 눈 딱 감고 박살내자.
1: 예. 아.
0: 실제로 동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그 이른바 오스만 트루크에서 결정적으로 망하지만
1: 네.
0: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은 같은 기독교 십자군에서 멸망해요.
1: 그때 타격.

0: 이거 컸군요.
1: 한번 쓰여서 못 가요. 이때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은 다 불타버리고 예. 여기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십자군과
0: 단돌로.
1: 십자군보다 단돌로가 더 챙겨가요.
0: 아, 단돌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네.
1: 단돌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베네치아가 지중해 있는 조그만 해상 무역 도시가 아니라 네. 지중해 제국이 돼버립니다.
0: 아, 패권.
1: 그러면서 베네치아인들이 네. 돈 좀 벌어보자고 싹 다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요.
0: 그래서 마르코폴로 아버지랑 삼촌도
1: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그때 건너가요.
0: 아,
1: 이걸 이거, 아셔야지.
0: 그래, 그래. 건가. 이건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거
1: 되게 중요해요, 이거요. 이거를 잡지사에서 얘기한다.
0: 그러네. 그래서 1차로 아버지랑 숙부가 갔었고.
1: 1차로 예. 대부분의 베네치아에 돈 좀 있는 분들, 예.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상권과 모든 재기를 다 잡아버려요.
0: 네.
1: 그런데 한번 물러났던 동로마 제국의 이른바, 나쁘게 말하는 잔당들, 네. 자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딱 요때
0: 1250년 예.
1: 다시 되찾자 동로마 제국. 예. 그 자녀 세력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빠진 상태였거든요.
0: 예예.
1: 다시 바다 건너가지고 야 베네치아에 물러나라.
0: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1: 쪽으로. 원래 우리 땅이야. 예. 다시 되찾자 콘스탄티노플. 예. 하면서 자녀 세력들이 다시 넘어와요.
0: 그럼 베네치아 상인들은
1: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크림반도에 우리 했잖아요.
0: 아, 예.
1: 흑해 있는 크림반도.
0: 아, 예.
1: 에도 베네치아 타운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로 다 건너가요. 피하러.
0: 아, 베네치아 타운으로. 예예예. 예, 예.
1: 꼭 가까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림반도는 가깝거든요.
0: 가깝죠. 예.
1: 일단 글로 다 가요.
0: 예.
1: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건너갑니다. 크림반도로.
0: 예예. 예, 예.
1: 대피를 가요.
0: 예. 마르코폴로는 언제 가요, 그러면? 예.
1: 그 마르코폴로는 아직까지 엄마 뱃속 베네치아에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아빠랑 삼촌이랑 크림반도까지 왔어요 지금. 돈 다 챙기고.
0: 그렇죠.
1: 야, 아우야, 회장님. 우리 돈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쪽 우리가 동쪽으로 더 가면은 돈 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베네치아 돌아가봤자 뭐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떡할래? 한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네. 그 마르코 폴로의 아빠랑 네. 형님이랑 그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0: 왜요?
1: 그땐 이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몽골 제국을 다 건설했던 상태고
0: 네네.
1: 역참 제도가 있었어요.
0: 예, 역참.
1: 40km에 하나씩 역이 하나 있는 터미널.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하루에 400km씩 뛰는 말들 하나의 역에 말 400마리씩 가니까 웰컴. 그러니까 위험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이방인한테 오히려.
1: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침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으로 이제 그... 교체의 시기였거든요.
0: 예, 예.
1: 당시 거기 와 있던 이제 원나라로 할게요. 원나라 사신이 마르코폴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보쇼. 지금 우리 대칸께서 네.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죠.
0: 네.
1: 지금 서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참을 타라가지고 대도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가셔가지고 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냥 말 타고 가시면 된다.
0: 네.
1: 해서 가요.
0: 아, 베이징까지 가요?
1: 대도까지 갑니다. 막 예, 베이징까지요.
0: 예. 멀리도 갔다 진짜. 예.
1: 딱 오니까 쿠빌라이 칸을 만나요.
0: 예.
1: 니들이 뭐냐? 저 마르코폴로 아빠랑 삼촌인데요. 그러냐? 너희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칸이었어요.
0: 아, 쿠빌라이 칸이.
1: 뭐 우린 뭐 카톨릭이라는 게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아, 너희 동네에선 교황이 대장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황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역을 좀 통성명도 좀 하고
0: 예.
1: 걸 좀 약간 그
0: 좀 관계를 트자.
1: 관계를 틀기 위해서 예. 다시 가서 교황 보고
0: 네.
1: 현자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0: 아, 베네치아의 현자 100명.
1: 100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원나라도 좋고 너희 뭐 유럽도 좋은 거 아니겠냐.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래도 베이징에서 베네치아까지 가야 되잖아.
1: 다시 가야 돼.
0: 아, 그래요? 유턴. 예.
1: 콘스탄티노플은 못 가고
0: 네네.
1: 돌아가지고 이집트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베네치아로.
0: 아, 쿠빌라이 칸이 다시 보낸 거예요.
1: 다시 보냈어요.
0: 예.
1: 그때 집에 가니까 웬 아이가 아빠!
0: 그때 마르코폴로가 17살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1: 15.
0: 15?
1: 출발할 때 17.
0: 15도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1: 아직 변성기가 안 왔어요.
0: 좀 늦게 왔구나.
1: 됐고 잠깐 있어봐봐. 예. 난 이 저기 대칸.
0: 현자 모아야 돼. 현자.
1: 현자 모아야 돼. 근데 마침 그때 교황이 돌아가신 거예요.
0: 교황이
1: 네. 어, 예. 어, 우짜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0: 그러면 새 교황 선출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네. 근데 그 새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예. 모든 설명을 하니까 100명은 못 보내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 2명은 보내겠다. 해서 2명을 붙여가지고 출발해요. 네. 하면서 마르코 올라 봐봐. 아빠 지금 저기 원나라라는 데 갈 건데 너 갈 거니? 네, 가겠습니다.
1: 예, 예. 그때 가는구나.
0: 세 명이 출발해요. 예. 아빠, 삼촌, 마르코 폴로. 네, 네. 그리고 두 명의 성직자. 네. 근데 가다가 이 성직자께서 얼마나 참 따뜻한 방에서 그 사셨겠습니까?
1: 아, 예.
0: 뭐 내전도도 있는 뭐 지역도 지나가고 하니까 저기 갑자기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바티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해서
1: 아, 이탈해요.
0: 돌아가요.
1: 네.
0: 우리끼리 가면 안 되는데.
1: 애초에 100명 모아오라 그랬는데.
0: 두 명도 참 뭐라고 예, 할 것 같은데. 예, 예, 예. 일단 가자. 세 명이 다시 가요.
1: 네네네.
0: 근데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뭐라고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아. 가면서 모든 걸 다 뭐 했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다 입체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야, 이 동네는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1: 네.
0: 도착했어요.
1: 네.
0: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동방 견문록 내용인데.
1: 아. 그때부터 야. 그러면 뭐 한 20년 가까이 머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얘기를 제노바 깜빵이 산 거를 쓴 거 옆에 친구가.
1: 그러면 그 어린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가서 뭐 한 거예요?
0: 자, 네. 이제부터는 동방 견문록 얘기예요.
1: 예.
0: 내가 말이야 17살 때 도착했어 거기서.
1: 그치. 지금 뭐 황제 수감 지금 상황이죠.
0: 그 루스티첼로가
1: 예.
0: 이제
1: 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0: 17살 때 내가 가자마자 쿠빌라이 칸 앞에서 몇 개국어를 쫙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감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했냐면 그 보통 그 쿠빌라이 칸이 그 지방의 관리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 파악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1: 네.
0: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탐구 생활만 읽는 거예요. 날씨 맑음, 몇 월 며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이거요. 네. 근데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던 마르코 폴로는 거기는요, 대카님, 남자가 막 근육질이 막 이렇고, 이거 파티, 뭐 저기가 아니고 콜라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 구체적으로 보고하는구나.
0: 입체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야, 탐구 생활 보고한 애쟤 날라가고, 네. 마르코 폴로, 네. 네가 지방에 가서 그 입체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와.
1: 네.
0: 그래가지고 쿠빌라이 칸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지방에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임무를 띈 거예요.
1: 아, 쿠빌라이 칸 밑에서 일을 했구나. 총애를 받아서.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에서 17년 동안 쓰잖아요.
1: 네.
0: 쿠빌라이 칸의 정말로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해요.
1: 네.
0: 동방 견문록에 따르면.
1: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쿠빌라이 칸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황궁과 연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역참과 도로망에 대한 묘사도 있고 그리고 항저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더라고요. 네.
0: 그 원세조가 집권했을 때가 아직까지 남송이 살아있던 때예요. 송나라가 이제 밀려 내려와가지고요. 그리고 항저우가 임안이라고 남송의 수도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비판하는 측이 뭐냐면 남송 그 항저우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양양이라고 있어요.
1: 양양.
0: 강원도 양양 아니에요?
1: 아니겠죠.
0: 양양이라고 네. 여기를 장악해야지 중원을 장악을 해요. 삼국지에도 맨날 나오는 게 양양이에요.
1: 아, 예.
0: 여기가요.
1: 네.
0: 이 원나라도 양양성을 치고 바로 항저우로 내려와 가지고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1: 네.
0: 이게 1275년에 양양성이 함락이 돼요.
1: 아, 네. 네.
0: 근데 마르코 폴로는 75년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1: 예.
0: 원나라에.
1: 네.
0: 근데 동방 견문록을 보면 예. 자기가 양양성 함락에 큰 도움을 줬다.
1: 라고 돼 있어요?
0: 라고 돼 있어요.
1: 이거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0: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투석기 있잖아요.
1: 투석기요. 예.
0: 투석기를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예. 이거를 원나라 군대에게 줬다. 자기가 개발한 투석기로 양양성이 함락됐다. 1275년도에.
1: 근데 문제는
0: 정사에는 마르코 폴로가 그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1: 어허.
0: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1: 허언증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건 뭡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남긴 원나라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란 대목이 쿠빌라이 칸을 연금술사라고 묘사했다.
0: 연금술사.
1: 연금술사.
0: 지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지폐요? 종이 화폐?
0: 종이 화폐를
1: 썼나요 원나라가?
0: 썼어요. 교초라고 해가지고.
1: 예예예.
0: 이게 유럽에서는 그 기껏 해봤자

0: 은화,
1: 그렇지.
0: 금화, 네. 실제로 볼 수 있는 실물 귀금속 화폐잖아요.
1: 맨날 주머니에 이렇게 봉화 보면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0: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종이 쪼가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이 됩니까? 이걸 아. 줬는데 저쪽에 물건을 줘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본 마르코 폴로는 네. 아, 저 데칸 쿠빌라이 칸이 네. 이 종이를 금으로 바꾸는 도술이 있구나. 네, 네. 연금술사다. 네. 라고 믿었다고 하죠.
1: 아. 하지만 여러분 폴로 일행이 베네치아로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있는데 이 기록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던데요.
0: 일단 베네치아에서 네. 너무 일을 잘했어요. 네. 아빠랑 삼촌이랑 마르코 폴로랑. 네. 그래서 계속 집에 간다고요. 저기요. 네. 쿠빌라이 칸님 저 베네치아에 좀 가게 주십시오. 예. 아 보시오 보시오 부커이 부커이. 아,
1: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너 일 잘하는데 어디 가냐. 다른 건 다 해도 집에 못 가. 이게 17년이었어요. 당시 몽골 제국이요. 네네네. 원세주 쿠빌라이 칸 때 약간 쪼개져요.
1: 네.
0: 원나라와 네. 여러 칸국들이 쪼개집니다.
1: 예.
0: 뭐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등등요.
1: 예.
0: 그 가운데서 일칸국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범 몽골족 패밀리예요.
1: 어, 예.
0: 거기서 쿠빌라이 칸한테 연락한 거죠. 웨이, 뚜루루 우리 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왕실에서 공주 좀 보내달라고.
1: 어, 예.
0: 그래서 뭐 쿠빌라이 칸도 그래 알았다. 뭐 그 황실 가운데서 진짜 선별해서 능력 있는 분을 보내요.
1: 네.
0: 일칸국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1: 네.
0: 직접 어떤 공주를 보내는지
1: 확인하러
0: 확인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마침 마르코 폴로가 있었어요.
1: 아, 폴로도 같이 보낸 거예요?
0: 아니요. 폴로는 다른 업무와 하다가 온 거예요.
1: 아, 예.
0: 그러니까 그 사신들, 일칸국에서 온 사신이랑 공주랑 다 있는 거죠.
1: 예.
0: 아, 누구시죠? 아, 야, 데카님. 예. 하신, 아, 맡기신 업무 다 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아유, 아유.
1: 네네.
0: 옆에 일칸국에서 온 사신들이 본 거예요. 어어. 우와, 저 친구 일 진짜 잘한다.
1: 아, 일 잘한다. 스카웃을 하나?
0: 저기요.
1: 예.
0: 우리 가는데 좀 무서운데, 예. 저 친구 보고 좀 기다려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1: 아, 라고 요청을 해요.
0: 요청을 예. 칸한테 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쿠빌라이 칸한테. 예. 아. 거짓할 수도 없고
1: 들어줘야지.
0: 야야야야. 그러면 에스코트만 했다가 일칸국이 지금 거의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거든요. 네. 갔다가 다시 돌아와.
1: 폴로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갔다 와.
0: 일단 원나라를 벗어나는 거잖아.
1: 예, 예.
0: 가자. 아빠 삼촌. 아빠랑 삼촌 같이 가도 돼요? 심심한데? 어 알았다.
1: 아, 또 그거 들어주네. 예.
0: 출발을 해요.
1: 예예예. 예, 예.
0: 출발을 하면서 들렸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찍고.
1: 아,
0: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대선단을 보내줍니다.
1: 예.
0: 그리고 600명의 선원들을 같이 보내줘요.
1: 아.
0: 이 대선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1: 아.
0: 스리랑카, 인도.
1: 이게 바다로 갔구나.
0: 바다로 이제 출발, 아. 이제 예. 쭉 거쳐가요.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국길에 이상한 모험담들이 나오거든요.
1: 아, 예.
0: 용 봤다.
1: 어. 아니 마르코 폴로가 유니콘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코뿔소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용이다. 악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네. 공주를 일칸국까지 정확히 딱 모셔다 드려요.
1: 네.
0: 그때 울었다고 해요 공주가.
1: 왜요?
0: 가는 길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1: 마르코 폴로랑?
0: 마르코 폴로랑 그 아빠 삼촌한테.
1: 네.
0: 공주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근데 본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 저기 큰일 났습니다. 아 뭔데요? 쿠빌라이 칸이 돌아가셨습니다.
1: 그 사이에? 아 그래요?
0: 됐다. 야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야 베이징 안 가도 돼.
1: 아...
0: 그래서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와요.
1: 아 그래요? 타이밍이 좋았네.
0: 해서 만들어진 게 동방견문록이다. 이걸 어디서 입체적으로 얘기해요.
1: 마치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동방견문록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0: 동방견문록 덕분에 또는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세상은 엄청나게 큰 몽골의 원제국과 조그마한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큰 지금 중국 대륙과 이쪽 중앙아시아와 이쪽에 큰 관심이 많았죠.
1: 네.
0: 그래가지고 유럽을 벗어나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그러네.
0: 발견이고 현재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1: 아, 네. 원나라와 또 서양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4: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특히 수영장에서 많이 하는 국민 게임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술래가 마르코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폴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짐작해서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친구를 잡아야 하는, 정말 술래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왜 하필 마르코 폴로라고 주고받는 확실한 기원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술래의 모습이 미지의 세계를 헤치고 나간 탐험가의 모습과 비슷해서가 아닌가, 이런 설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7말 8초, 아이들과 풀장에서 막바지 휴가 중이시라면 정할 거 없을 때 마르코 폴로 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9: CBS
10: 예술이 일상이 되고
11: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0: 우리의 일상이
11: 문화가 된다.
10: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11: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0: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1: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0: 공정하게,
11: 함께,
10: 새롭게
11: 마음껏 꿈꾸자.
10: 경기도에서
12: 꿈꾸자. 경기도에서.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시가 40억 원대 이상 초고가 주택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현재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점차 오릅니다. 또 3주택 이상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던 것은 없애고 2028년부터는 전체 주택의 액수만 따져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

0: 도 바뀝니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깎아줬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만 따집니다.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대책 시행 2거래일째인 오늘 관련 거래대금이 상향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총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12조 4천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첫날인 31일 3조 원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경험은 늘고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1에서 7차 통계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 건강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생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삼아 10년간 장기 추적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내기도 했던 전직 보좌관이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처분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차남 송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수사 심의는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심의를 통해 보완 재수사, 신속 처리, 부서 관서 이송 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 소요산 연천 방면 하행선 전기 공급선에 장애가 발생해 한때 무정차 통과했지만 열차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전철 경원선 하행선 전기 공급선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해 오후 5시 12분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은 완료됐지만 여파로 상하행,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 불규칙하게 운행 중이라며 바쁜 고객들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4.2도, 습도는 58%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기발한 상상으로 통일을 풀어내는 10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무관심 속 우리의 통일은 어떻게 될까? 초록 가마우지 노래의 저자 김태희 작가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K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 가마우지 노래 저자 김태희고, 글을 쓸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중에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예요. 6월 25일이었어요. 다들 뭐하나 싶어서 한번 에브리타임에 들어가 봤거든요. 목록을 한참 넘기면서 이제 6.25 관련 글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베스트 글에 6.25 관련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글 내용이 간단했어요. 왜 6.25인데 관련된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 그런 거였죠. 댓글 개수도 적었어요. 한두 개쯤? 아, 저는 충격이었죠. 보통 베스트 글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반응이 없진 않은데, 게다가 6.25인데 아, 차라리 저는 욕이라도 하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 또래들이 6.25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걸 나는 예상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부터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통일이나 6.25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뿐 아니라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아, 우리 통일할 수 있을까? 물으면은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이 나와요. 통일은 저희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환경 문제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다 보니까 갑자기 떠맡겨진 숙제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통일은 늘 딱딱했던 것 같아요. 막막하고, 어떻게 통일하지?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도 못했는데, 이거 우리가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을까? 나 아직 어리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책을 쓰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제가 저희가 썼던

당연한 것이 돼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시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지금의 6.25처럼요.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인 셀리나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통일에 대해서 막 설명한 대사를 쓰다가 손가락이 딱 멈췄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대답을 해줘야 할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얼마나 알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으니까 손이 멈췄어요. 결국엔 저조차도 무관심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무관심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학교를 꼽아요.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 누구나 통일에 대한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통일을 하면 얻게 되는 장점이랑 단점을 나열해요. 그리고 유튜버 같은 데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끝내버려요. 교과서 쭉 읽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배웠어요.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하면 북한의 자원이랑 남한의 기술력 합해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아, 좋고. 아, 정말 좋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고 끝내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통일 글쓰기 대회가 방과 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상 받고 싶다 해서 이제 대회를 신청하고 과학실에 앉아서 글쓰기 종이를 받았어요. 제가 첫 문장으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통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 합쳐져서 더잘살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통일의 장점들 갖다 붙여 넣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터졌어요. 아는 게쫙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 분량이 한 이만큼 남았는데 뭐라고 써야 되지?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상 받으면 좋으니까 신청했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두번 복사넣기 했습니다. 분량 채우기식으로. 그 다음부터 그냥 이러고 냈는데 상을 받았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이거 알면 상 주는데 이거 알면 통일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배웠어요.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거는 아무래도 DMZ죠. 이제 저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들이 얼마나 통일에 무관심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통일이 돼도 DMZ가 개발될 수 있나? 뭐 혹은 보존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조금 치사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DMZ를 까짓 거다 하지 하고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파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먼저 볼까요? 남한과 북한에 있는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세웠어요. 그래서 작중에서 주인공들이 열차를 타고 북한 이었던 지역으로 가요. 이제 보존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조사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이 267종이 된대요. 근데 그중에 37.8%가 DMZ에 살고 있어요. 아, 이거 열차를 깔아야 되는데 보존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다니는 길을 최소한으로 잡고 나머지는 보호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이거나 로드킬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해서 치이지 않도록 벽도 막 설치하고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냥 열차가 공중으로 날아다녔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괴예요. DMZ의 지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지뢰를 없애는데 기술과 인력도 인력이지만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여기서 또한 차례 삐끗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관심이 없는데 나중에 커서 DMZ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쓸까 싶은 거예요. DMZ가 진짜 역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니까 아예 관심이 없진 않겠죠. 근데 관심은 꾸준히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썼던 소설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하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파괴된 멸종된 동물들이랑 DMZ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동물들을 위해서 가상 동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서 진짜 같다. 저 보고 구경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이 기울이지 않으면 상황이 진짜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치솟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통일에 무관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많이 변했어요. 곧 다가올 통일과 정면으로 마주칠 사람들은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또그 자녀의 자녀이기도 해요. 저는 책에서 동식물이 멸종되고 막 사고 일어나서 난리 나는 그런 DMZ보다 여러분들을 함께 일꾸고 평화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DMZ를 원해요. 그래서 솔직히 꼭 책을 쓰진 않아도 돼요. 그냥 쉬운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또 내가 찾아올 통일 한국에서 뭘할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기발한 상상으로 통일을 풀어내는 10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무관심 속 우리의 통일은 어떻게 될까? 김태희 작가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한돌이 부른 산삼의 나라, 김민기의 작은 연못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DMZ, 비무장지대를 변화시켜가는 발걸음입니다. 임미정 피아니스트의 강연 준비

0: 했고요. 피아니스트 임미정 씨는 평양을 다녀온 다음 음악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닫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MZ와 접경 지역은 철조망과 판문점으로 연상되는 그런 인상과 달리 참 아름다운 풍경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열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시민들의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그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음악인의 아름다운 야외 음악회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세요. 저 피아니스트 임미정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평양을 방문해서 거기에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연주를 하는데, 대기실에서는 보통의 다른 연주회들과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뭐 제가 좀 더 크게 하겠다, 더 빨리 하겠다, 이런 것들을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랑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거의 저희는 눈빛으로, 정말 지극한 눈치로, 그 다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호흡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여느 음악회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웅장한 차이콥스키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아, 북한이 클래식 음악이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냉전 시대에 동구권하고 이제 쇼팽 콩쿠르이 열리는 폴란드나 헝가리나 그러한 나라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정말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연주를 하는 거는 수준 높아서 좋았는데, 사실은 피아노 때문에 무척 힘들었어요. 피아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치면은 팔에 무리가 가는 그런 어려운 연주였습니다만, 저에게는 정말 강렬한, 가장 제 연주 생활에 특별한 경험을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연주자들은 공연장에서 그냥 많은 연주를 하지만 북한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에 가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는 뭔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강렬한 대비적인 상황이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연주로 남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런 하나됨을 느끼는 생각이 강렬했던 것만큼, 아, 음악으로 조금 더 현실 생활에서도 하나되는 경험이 많이 녹아내질 수 없을까? 그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들을 그때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나서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낫게 하는 것들을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미얀마, 캄보디아 그런 저개발 지역의 빈민과의 음악 교육을 소개하기도 했고, 평화음악회 혹은 뭐 그린 콘서트, 그다음에 어려운 소외된 학생들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 음악회라든가 이런 음악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회를 만들면서 이런 타이틀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2019년도부터 DMZ의 접경 지역에서 음악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이 서해 바다까지 제 255km에 대한 그런 접경 지역이, DMZ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악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DMZ는 판문점이라든가 지뢰라든가 폭발물, 뭐 그저 각종 온갖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그 아름답지 않은 사건들이죠. 그런데 DMZ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서 너무너무 자연이 정말 뭐 천국처럼 활성화된 곳이라든가, 그리고 접경, 그러니까 DMZ가 아닌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있는 곳까지 확장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삶이 녹아있는 많은 아름다운 지역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음악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무너진 어떤 돌담에서 피아노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철조망 앞에서,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너무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 추워서 에어돔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주를 했는데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한 너무 아름답죠. 이 청중들이 군인도 있고 이 안에는 낮에는 농사를 짓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멀리 도시에서 음악을 보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날은 너무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원래 야외에서 하려다가 금강산의 건봉사에 이렇게 실내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안쪽에서 첼로를 연주한 장면이고요. 사실은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저 멀리 군함이 보여요. 이게 북한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나무 밑에서 오페라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이게 모두 접경 지역에서 만든 음악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상만 보셔도 사진만 보셔도 철조망 앞에 피아노가 있는 장면은 정말 이질적인 건데 너무너무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거든요. 또 현장에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마 피아노를 어떻게 가져갔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원래 전문가 두 명이 그랜드 피아노는 옮기거든요. 다리를 떼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돌담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하니까 청중들이 뛰어와서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여서 음악회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 경험이 단순한 음악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를 했었는데 또 날씨를 한번 제가 묘사를 하자면 어떤 날은 너무너무 비가 오다가 갑자기 무지개가 뜰 만큼 갑자기 개는 날 그런 날씨들 아시죠? 그러거나 단풍이 있을 때 찬란한 가을빛 그 다음에 너무너무 추운 날 하지만 추운 날 아까 그 에어동 같은 데서 바다 옆에서 하니까 그것 또한 초현실적이었어요. 그렇게 다양한 날들에서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피아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대비되는 곳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연은 항상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자연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연은 다이나믹했어요. 그리고 파괴적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무서워했었는데 오늘 뭐 천둥 치면 어떡하지?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날 이렇게 음악회를 만들다 보면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완전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비 오는 날은 또 아름다운 비 오는 날이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깃을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완전한 경험들을 가졌고 철조망 앞에서의 정말 강렬한 평화를 더 갈구하게 됐었습니다. 제 인생에 또 일어난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히로시마에 갔었습니다. 거기 전쟁기념관에 들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자폭탄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을 본 순간 우리가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고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그 모든 정말 보기에도 고통스러울 만큼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을 수 없는 오열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태어나면은 아기 때 우리 정말 다 모든 아기가 아름답잖아요. 정말 응아하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나는데 성인이 되면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를 합리화하게 사람은 변해가는 걸까? 그리고 그걸 뭐 이해해가는 걸까?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정말 갑자기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DMZ에서 이런 자연 안에서의 음악회를 만드는 것들은 마치 그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그런 회복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앉아서 음악만 감상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음악은 들려오지만 거기에서 바람소리
그다음 남은 집 떨어

지는 소리, 그다음 석양이 지는 모습들, 그것이 그냥 총체적으로 와 닿아요. 그러면서 또 멀리서는 사격 소리도 들려요, 군부대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와, 내가 이런 공간에 앉아서 이런 음악을 듣고 70여 년 전에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가를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은 아름다움이 오히려 평화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는 그 음악회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잊게 되고 어떤 총체적 경험을, 힐링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둘레길을 걷거나 혹은 멀리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DMZ 접경 지역에서 음악회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그 모든 것보다도 저의 존재 자체를 체험하고 그 존재가 갈망하는 평화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극대화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MZ 오픈 페스티벌을 맡게 되면서 제가 지난달에 했던 이 포천 성당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건 군인들이 지은 성당이에요. 이 안에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밖에서도 하고요.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저희 오픈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덕포진입니다. 김포에. 저 역사책에서만 읽었었던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덕포진의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DMZ는 근대의, 아니 6.25 전쟁만의 DMZ가 아니라, 아, 그 전에 조선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무수히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왜 그러냐면 경기도 근처의 DMZ는 저 삼국시대부터 많은 성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이라 하면 꼭 전쟁에서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보호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성들이 있던데, 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땅이든 전쟁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어떤 시기에는 이 사람 이쪽이 가해자고 피해자이고,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내가 꼭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나아질 수 있는, 다 함께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DMZ가 상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합니다. 그래서 DMZ 오픈 페스티벌은, 오픈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정말 어떤 때는 허가를 많이 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음악회 하나 만들 때 대여섯 개의 허가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 군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통일부, 국방부, 유엔사, 뭐 중립국위원회, 뭐 허가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그런 DMZ이기에 어떤 것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또 DMZ 안에 들어가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해서, 저희가 DMZ 걷다, DMZ 생각하다, 생각도 해보고, 오늘 같은 거는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DMZ 느끼다, 음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래서 DMZ에서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생각하고 즐기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오픈으로서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오픈할까, 가장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제 극복하고 그런 상징, DMZ로 상징되는 과거의 고통을 뚫고 아름다움을 오픈해보자, 더 큰 평화를 오픈해보고 더 큰 아름다움을 오픈해보자 라는 의지로, 그리고 각오로 이런 음악회들을 만들고, 앞으로 올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발족한 DMZ 오픈 페스티벌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음악가로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청중들과 소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청중들을 의식하는 순간 제 음악은 빛이 안 나더라고요. 제 안에 완벽하게 몰입을 해야 청중 여러분도 그 몰입도만큼 그 음악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실패 끝에 제가 아, 청중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강렬하게 내 안에 깊이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음악가로 깨달았는데, 제가 DMZ에서 이런 음악회를 만들다 보니 우리가 이런 멋있는 행사를 해요 라는 게, 이런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오셔서 강렬하게 제가 느꼈던 평화나 아름다움이나 그 모든 거를 강렬하게 체험해 주시면 저는 그 하나하나가 씨앗이 돼서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2020년도에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해서 전쟁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그걸 강렬하게 내면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프트한 에너지로 변환시킬 때, 그리고 진짜 소망하고 그 힘을 믿어볼 때 세상이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지금 K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저력, 그거에 가장 뭐라 그럴까, 근원되는 힘? 그냥 단순히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평화와 그 다음에 생명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 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K라는 진정한 한류로 만들어가는 것이 DMZ에서 시작하면 훨씬 멋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기발한 상상으로 통일을 풀어내는 10대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무관심 속 우리의 통일은 어떻게 될까? 김태희 작가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DMZ, 비무장지대를 변화시켜가는 발걸음, 임미정 피아니스트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자클린 듀프레가 연주한 생상스의 백조, 나나 무스크리의 Song for Liberty, 산타 에스메릴다의 You're My Everything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조르지오 모르더의 체이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휩싸이면서 어제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 500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108명이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인천의 40대 남성 1명입니다. 이로써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가동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집계된 환자는 어제까지 누적 2,025명, 사망자는 16명입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시가 40억 원대 이상 초고가 주택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현재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점차 오릅니다. 또 3주택 이상의 더 높은 세율을 매기던 것은 없애고 2028년부터는 전체 주택의 액수만 따져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도 바뀝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깎아줬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만 따집니다.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대

0: 대책 시행 이 거래일제인 오늘 관련 거래 대금이 상향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 대금은 총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탁급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12조 4천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첫날인 31일 3조 원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전 수사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 경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있는 장윤기의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내기도 했던 전직 보좌관이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처분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수사 심의는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심의를 통해 보완, 재수사, 신속 처리, 부서 관서 이송, 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경험은 늘고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1에서 7차 통계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 건강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생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삼아 10년간 장기 추적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3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지옥이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책 속 이야기,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한 문장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살죠? 2021년 미스코리아 진 최서은 자매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은요. 2021년 미스 코리아 진 그리고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 지역 2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2: 아,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네. 박유한 목사님과 아주 친한, 깊은, 친한 관계입니다.
1: 네, 친하게 해서 깊은 좀.
3: 자, 과연 저랑 무슨 관계일지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최세원님입니다.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아까 뭐 깊은 관계라고요? 예, 목사님께서 뭐 어떤 관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일단은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프로필이 네. 2021년 미스코리아 지인 출신이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또 솔로즈 2라는 네. 또 프로그램에서 많은 또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그것보다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희 프렌즈 교회 청년
1: 아, 그
2: 최선 청년 네.
1: 교회 출석하는
0: 네. 네. 네. 네.
2: 그렇습니다. 야.
1: 제가 솔직히 프렌즈 교회를 좀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영 목사님께 따로 사실은 이제 몰래 말씀을 드렸어요. 프렌즈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길은 저 자매다. 저 자매를 적극 활용해라. 저 컨텐츠를 자꾸 어디 나오게 해야 네. 저 자매를 보고 청년들이 몰려든다.
3: 그치.
1: 그럼 또 청년들이 부흥이 되면서 이 교회가 살아난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살짝 귀뜸을 했었거든요.
2: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흥 세대이기 때문에.
1: 아, 그럼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2: 그럼요.
1: 아니, 자매님 한 사람이 네. 자매님 한 사람이 큰 중요한 거예요.
2: 네, 그럼요.
1: 사실 한국 교회는 자매님들이 생긴 거예요. 세운 거잖아요.
2: 할렐루야.
0: 제가 그런 교회 역할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2: 이미 아예
0: 네. 네.
1: 아니 어떠세요? 이제 박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네. 그런 성도님이시고
0: 네. 네.
1: 우리 서원 자매님 입장에선 우리 박 목사님 프렌즈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아. 또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0: 박 목사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건 사실 새롭게 하소서의
1: 시작하면서
0: 네. 네. 또 너무 잘 알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한번 교회를 가보자. 하셨던 아. 곳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박유한 목사님이셨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그 시기에 만나게 된 교회이자 네. 목사님은 저한테 되게 선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밖에서 뵈니까 더 뭔가
1: 아, 그래요?
0: 네. 새롭고
1: 어때요? 교회 안에 박 목사님은 어때요? 어떤 아. 예, 어떤 목사님이세요?
0: 근데
2: 되게 불편하시네요.
1: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낫잖아요.
0: 교회 내에서는 너무나도 저희 모두를 정말 따뜻하게 항상 들여다봐주시고 예. 또 아울러주시고 또 너무 유쾌하시니까 예. 항상 계신 곳에 저희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1: 저는 프렌즈 교회 출석 저도 하는 네. 성도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딱 적격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다.
0: 네.
1: 제가 최근 본 목사님들 중에 솔직히 설교를 제일 잘하십니다. 제 동생과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반경원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
0: 네.
1: 지금 이 시점에 한국 교회에서 저희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신다. 인정합니다.
2: 오늘 죄송한데 무슨 몰래카메라. 오늘 뭐
1: 제 말에 동의하시죠?
0: 맞습니다.
1: 그죠? 네네.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0: 네,
1: 응용력이 네.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0: 아.
1: 네. 잠깐, 저도 얘기하기 좀 잠깐 어디 갔다 오실래요? 저 오후에 걸어 좀.
2: 님 기분 알겠네, 이게.
1: 네, 알겠죠. 누가 막 과하게 칭찬하면 되게
2: 좀. 아니다, 지금.
1: 네. 근데 네. 인정하시죠.
0: 네, 너무 맞아요. 예, 예. 저희 네.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가깝게 더 소통하고 또 고민들이 있으면
1: 그래요.
0: 나눌 수 있을 만한 정말 저희
1: 네네.
0: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라서
1: 네.
0: 말씀도 너무 재밌게
1: 맞아요.
0: 실생활에서의 어떤 예시들도 너무 많이
1: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아직 손님이란다 성도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직 좀 성도가 좀 조금 더 이제 좀
0: 네, 네, 네,
1: 부흥이
0: 네.
1: 되겠죠
3: 네. 오늘 뭐 이 방송 나가면은 또
1: 네.
3: 아주 많이
1: 그러니까
3: 네. 찾아갈
1: 아니, 저는
3: 것 같아요.
1: 많은 분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 목사님 설교가 네. 너무 좋아서 그죠
0: 맞습니다
1: 네.
3: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는
0: 네.
3: 뭐 너무 훌륭한 교회죠. 뭐 최고의 목사님이지만
0: 네.
3: 찾아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0: 아~
3: 그렇잖아요. 일단
1: 위치가 개척. 좀 애매하긴 하죠.
3: 아, 네.
1: 위치가
3: 네. 큰 교회도 아닌데 네. 어떻게 가게 되신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0: 네, 아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설해마을이었고
1: 아,
0: 뭔가
1: 네.
0: 좀 서울에서는 마음의 고향하면 설해마을이었는데
1: 아, 네.
0: 어머니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때의 과제 중에 하나가
1: 네.
0: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하나씩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가져오는 게 과제셨던 거예요.
1: 신대원의 과제가?
0: 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다양한 교회들의 네. 예배를 다니시다가
1: 네.
0: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를 딱 정착을 뭐 뭔가 못했던 움직이고
1: 네네.
0: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가 설해마을이 또 이전에 오래 살았던 동네고 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여기 간판만 이렇게 있는
1: 네네.
0: 교회가 있다. 뭔가 되게 신기하다.
1: 네네.
0: 어머니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자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 과제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그 프렌즈 교회를 딱 간 거죠.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유현 목사님께서 너무 유명하시고 찬양 사역자로서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뭔가 연예인 보듯이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0: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너무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1: 그래요.
0: 교회가. 그래서 그 이후로 다니게 됐는데 네. 그날이 또 조금 특별했던 게 저한테는 그 첫 예배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부활절 수련회가 네.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번 뭐 출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련회를 가기에는 약간 낯가릴 수도 있고 네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어머니도 이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바로 그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련회에서 다 같이 보게 됐죠.
2: 예. 네. 네. 네. 어때요? 수련회는 좀 은혜 좀 받았어요?
0: 네.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고 회복을 얻었던 예. 게 제가 이게 시기적으로 그때 좀 많은 것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세상 속에서 너무 마음이 지치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태에서 교회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또 수련회를 바로 가서 정말 너무 전 또 찬양을 워낙 음악도 좋아하고 하는데 네. 찬양 너무
1: 방금 찬양인도 너무 잘하시죠.
0: 플레이리스트 정말 만들고 싶을 예. 정도로 너무 찬양도 좋고 은혜 네. 받으면서 정말 무릎 꿇고 많이 울면서 회복을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그때 참 살아났던
1: 교회 잘 만났네요.
0: 네, 너무 네. 선물 같은 교회
1: 그래요.
0: 저한테.
1: 프렌즈 교회 빨리 부흥돼서.
0: 네. 진심입니다.
1: 네.
0: 목사님이 계셔서
3: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이제 서은 자매
0: 네.
1: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네.
1: 아까 조금 전에도 어머니가 지금 신대원에 다니신다고
0: 네,
1: 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그전에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셨나 봐요?
0: 네, 어머니는 저는 모태 신앙인데 네.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 성인 되셔서 신앙을 받아들이셨는데 원래는 그 스튜어디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를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스튜어디스는 또 굉장히 엄청난
1: 그럼요. 경쟁이 굉장히
0: 치열했죠. 하시더라고요.
1: 그랬죠.
0: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예 영어 교육으로 전공 다시 하시면서
1: 네.
0: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영어 유치원 원장님도 하시고 뭐 교수님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네. 항상 그래도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계속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1: 네.
0: 신학을 하실 거라는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가 처음 신앙을 받으셨던 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뜨겁게 받으셨던 게 있어서
1: 네.
0: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대요.
1: 네.
0: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혼자 유학하면서 저는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아무래도 좀 혼자 어떤 마음의 슬픔이나 또 위로도 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교회도 꾸준히 다니셨고 또 특별히 좀 한 최근 몇 년간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1: 네.
0: 어머니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셨을 때 신학대학원을 꼭 가야 되겠다 약간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뭔가 너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너 세게 한번 좀 변화를 가져야 돼 이러면서 엄청 좀 처음엔 순복음 계열의 대학원에 가셨거든요. 거기서
1: 네.
0: 굉장히 불로 정말 네. 새롭게 변화하시는 그 시간이 있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신 거죠.
1: 예. 근데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
0: 네네.
1: 보통 이제 출전을 보통 미스코리아들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0: 네.
1: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으로 나가게 됐다가 제일 많은데
0: 네네네네.
1: 어머님이 추천하셨어요?
0: 그때 저는 이제 어머님의 추천이 맞았던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아니, 제가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1: 네네.
0: 딱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1: 무슨 전공했어요?
0: 저 순수미술 전공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회학과를 전공했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예요.
1: 네.
0: 2020년도에 2020년도에 터져서 제가 뭔가 취업을 하기에도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에 오히려 다른 걸 도전을 해볼까? 뭔가
1: 네.
0: 새로운 거를 내가 도전을 해볼 만한 시간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면 되게 도전적으로 한번 미스코리아를 나가봐라.
2: 심하게 도전적이었죠.
0: 심하게 도전적이었죠.
1: 네.
0: 사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처음에 2020년도에 제가 미스 서울로 나갔었는데 네. 안 됐었어요, 그때는.
1: 네,
0: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털털하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다듬어지지 않은
1: 네.
0: 덜렁덜렁 이렇게 다녔던 애였어가지고
1: 네.
0: 뭔가 그렇게 갇혀지고

0: 연습된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두 번 다시는 안 나가. 에이, 자존심 상해 이랬다가 예. 어떻게 또 그 제가 처음에 나갔던 때에 좋은 모습을 보신 학원 원장님께서
1: 원장님이 등장하네요.
0: 원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는 한번
2: 냅다 물었죠.
0: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그분이랑 연습하면서 좀 훈련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2: 해외 가서는 어땠어요? 저기 해외 가서는 이제 미스코리가 되면 이제 해외 유니버스를 나가잖아요.
0: 제가 요번에 이게 정말 전 그래서 미스코리 하는 도중에도 참 아 이건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판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됐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제가 그때 나갔었던 당시가 27살이에요. 근데 원래 미스코리아가 그 전까지는 27살이 마지막 나이였어요. 근데 저희 해 때만 29살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너무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서 약간은 유리한 뭔가 좀 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27살이면 국제대회는 못 나가요. 나이가 해외에서는 그게
2: 제한이 있어요?
0: 제한이 걸려서
2: 외국에도 또 제한이 있어요?
0: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게 한국에서 있는 게 편하다. 국제대회 나가면 또 얼마나 또 제가
2: 또 제한이 있어요?
0: 준비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고생할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도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가서 또 괜히 뭐 고생하고 뭐 하고 또 안 떨어지면 상처받고 뭐 이런 거보다
0: 너무 대단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국제대회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2: 그 이후에 이제 미스코리아 이후에 이제 솔로 지역 투어라는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했던 연예 정보 연예 리얼 프로 출연하셔서 덱스하고 같이 출연하셨죠.
0: 네,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 굉장히 착한 미스코리아다 뭐 이렇게 해서 반응들이 좋았던 걸로 아는데 어땠어요?
0: 다행히 되게 좋게 이미지를 봐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사실 뭐 좀 뭐라 그러죠? 연애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약간의 드라마도 있어야 되고 뭐 좀 신경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친구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랑 대화 많이 하고 뭐 조언 구하는 친구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분들은 되게 그래도 남의 얘기도 잘 들어줄 줄 알고 뭐 자기 욕심보다는 그래도 타인의 마음도 뭐 헤아려 준다 이래서 좀 뭐 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 아니 시청자들이 얘기죠, 되게. 보면 다 알아요.
3: 정확하죠.
2: 저 사람은 자기 뭐 홍보하러 나왔구나. 저 사람은 뭐로 나왔구나. 그리고 대충 시청자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평상시 어떻겠다. 뭐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이 그 순수한 면을 좀 봤던 것 같아요.
0: 네네 너무 감사하죠.
4: 근데 또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되셨을 때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또 기사로 또 막 떠갖고.
0: 네네네 맞아요.
4: 그때 좀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2: 무슨 일이었죠? 그렇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0: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하셨던 관심을 많이 받는 때였는데 그때 어떤 그런 공연을 기획해 주시는 팀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뭐 저희 출연자들 다 받았던 것 같은데 그분께서 공연 뭐 팬미팅 이런 거를 준비를 해줄 테니 그냥 본인은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게 뭐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와서 그냥 저희가 티켓 비용을 받은 것들을 저희가 이미 지출한 것들은 제하고 뭐 이런 수익이 나면은 뭐 나눠준다. 같이 나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줬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를 보러 팬미팅에 오실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그 약간 문제가 됐던 거는 티켓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던 거. 근데 저도 사실 그 금액을 보면서 이거 누가 보러 와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냥 저도 몰랐던 거고 그냥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만약에 티켓 수가 미달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봤을 때 이거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속마음으로 그냥 제가 공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 팬미팅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가격에 지금 나라는 사람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고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잠깐의 관심도였을 텐데 그거를 뭔가 되게 좀 과시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0: 나 이만큼 잘났으니까 이렇게 비용을 내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게 맞죠. 아무래도 네. 저는 대중의 입장에 있었다가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가니까 네. 다시 그 어떤 대중들이 나를 바라볼 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네. 그 제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좀 후회스럽기도 네. 하고 뭔가 마음이 저도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미지 또 되게 계산적이지 않고 네, 네. 그래도 되게 순수하고
1: 그래 보였는데
0: 그래 보였는데 네. 이 사람 봐라 약간 얘 돈 네. 벌고 싶어 하나 네, 네. 우리가 무슨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돈 내라면 돈 내는 사람들인가? 이미지가 네. 안 좋아졌다.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라는 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네, 네. 그런 댓글들 막 글들이 올라오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심리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2: 힘들죠.
0: 그냥 슬펐어요. 아,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돌려버린 것 같은 그 생각에 참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처음이니까 또.
2: 그럼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어요?
0: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배우를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그거를 나가자마자 그래도 지인분 통해서 네. 어떤 회사를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엔터는 아니었고 예. 어떤 IT 회사였는데 네. 서훈 씨를 저희가 메인 배우로서 좀 키울 수 있게 엔터를 우리가 꾸리겠다라고 하셔서 함께 했는데 네. 사실은 진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쪽 배우 쪽으로 일해보니까 네. 원체 이 연예계 쪽에서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뭔가 진입하시기에는 네네. 너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1: 장벽이
0: 정보,
1: 높죠.
0: 정보도 그렇고 네. 인맥도 인프라. 있고 네, 인프라가 너무 네네.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는 이제 저도 좀 며칠, 몇 주, 몇 개월 지나 보니까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 네네. 그리고 본인들도 아무래도 이제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방향이 다르면 따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저한테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했다 서은 씨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걸 다 저희한테 지불하고 나가셔야 된다.
3: 그 위약금 같은 거예요?
0: 네 위약금 뭐 그 전에 했던 비용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예민한 부분이고 네. 서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약간의 뭐 법적인 문제, 약간은 뭐 아무래도 제가
1: 대략 얼마였어요? 대략 뭐 얼마 받았고 얼마 물어내라고 그랬어요?
0: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사실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하셨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
1: 아. 비용 쓴 거에 대해서
4: 바꾸라고 네.
0: 그때 근데 저희가 함께 한 지가 한 2-3개월밖에 예. 안 됐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가 딱 이제 그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했을 때가 네, 팬미팅 때문에 약간
1: 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0: 시끄러웠을 때였고 또 팬미팅이 문제가 되니까 이 회사에서도 뭔가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로 좀 그 상황을 다루면서 그러게 왜 그런 결정을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소통이 뭔가 잘 안 됐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시기가 정말 안 좋은 일도 그렇고
3: 원래 힘든 일이 한꺼번에 또 막
0: 그렇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 어떤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뭐 법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사회에 이제 막 나온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3: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저도 한번 경험해 본 걸로 경제적 압박이 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1: 제일 힘들죠. 네,
3: 그게 네. 너무 힘들고
0: 맞아요.
3: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아까 서운점에 얘기해 준 것처럼 또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네네. 또 미스코리아를 어떤 엄마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으면 네. 좀 집안이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럴 때도 힘들지만 뭐 집에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1: 네, 시청자들이 네. 보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0: 네. 네.
3: 네. 그때 그럼 상황이 힘들었다는 건 네. 어땠다는 거예요?
0: 흥미롭게도 제가 제 이름을 치면은 네. 만약에 뭐 초록창에다가 치면은 집안 뭐 이런 게 항상 키워드가 나와요.
3: 최소한 집안
0: 네네네. 아,
1: 그 솔로 중에서 그런 거에서 언급 했었어요?
0: 아니요 뭐 저는
1: 언급 안 했는데
0: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는 거죠.
1: 집안 그래
0: 아무래도
1: 그래요.
0: 제가 이제
1: 나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0: 그래서
1: 예. 나 또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얘기해봐요.
0: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유학을 갔었거든요.

0: 그렇게 했지?
1: 미국 유학을.
0: 네. 졸업하자마자?
1: 네, 그래서 홈스테이로 저는 이제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0: 뉴욕에서?
1: 혼자 가서 처음에는 이제 캘리포니아랑 시애틀이랑 이런 데 있었는데 가서 생활하는 비용이나 뭐 사실 학교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유학 온 친구들은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네네. 저는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스트라이크를 당할 때마다 나는 다음번 홈런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말입니다.
4: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덥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상청이 폭염특보 체계를 새로 손질하며 폭염중대경보라는 낯선 이름까지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올여름 새로 생긴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긴급한 작업을 빼고는 모든 바깥 일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나라가 나서서 일을 멈추라고 하겠습니까? 전국에는 4만 곳이 넘는 무더위 쉼터가 문을 열고 냉방버스가 골목을 돌며 그늘을 찾는 이들을 태웁니다. 제도로는 참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작 그 쉼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몸이 불편해 문 밖을 나서기 어려운 분, 냉방기 없는 방에서 창문 하나로 여름을 나는 이웃, 이분들에게 폭염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의 생존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창문을 열면 열대야가 밀려드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는 분들이 우리 곁에 적지 않게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존재를 알려주고 손을 잡아 이끄는 마지막 한 걸음은 결국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저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무더운 여름 홀로 계신 옆집 할머니를 매일 저녁 찾아가 부채질을 해드리던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마다 잠깐 들러 안부를 묻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훗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0: 그때 제가 할머니의 그늘이 되어드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할머니가 오히려 제 삶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누군가를 향한 작은 돌봄이 결국 자신에게도 서늘한 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그 제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짐을 나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벼탈에 지쳐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잠깐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계절 우리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이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그늘 안에서 이 여름을 무사히 건너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구절을 대할 때 우리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고 심장이 쪼일 때가 뭐냐? 참 좋은 때, 가장 좋을 때.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에는 3대 보물이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주기도문, 또 하나는 사도신경.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며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영어로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직역을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신경의 시작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고백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고 가슴 두근이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유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이란 말은 크리드라고 하는데 신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작성을 하여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도신경은 2세기 말 로마교에서 로마 신경, 신조로 사용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요약적이고 함축적인 신앙의 규칙과 신앙 고백문이 AD 200년 정도에 이제 잘 정리가 되고요. 그러던 중에 AD 700년경 모든 공교회가 이를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이제 동로마 교회나 서로마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신경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의 모든 골자는 사도들이 작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번째는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이 발생하자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사도신경이 고리타분하다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의 고백해왔던 이 신경을 고리타분하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입니까? 예. 그런가 하면은 다른 신앙의 규범과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또 승천 이후에 얼마 동안 열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침투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의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생겨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작성된 것. 또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모든 세례자들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총신대 신대원 교수를 역임하셨던 신성종 교수님 역시 사도신경에는 모든 조직신학에 다 포함되어 있대요. 거기에는 신론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과 천지창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정녀 탄생과 빌라도의 기사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승천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교회론이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의임을 믿고 서로 교제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죄를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론, 교회론을 넘어서 내세론, 종말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한간에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 보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듣보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안 돼요. 헤븐의 파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예.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0: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0: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으로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카오스의 세계.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하고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0: 아,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공허해요. 공허해요. 이걸 히브리 말로 토후 바 보후라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모든 것이 공허하며 없어요. 도우가 없어요. 보후는 무질서하고 그리고 뒤죽박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시니, 예, 수면을 운행하셨다. 예, 여러분, 여기 운행하신다는 말은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운행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모든 세계를 품에 안고 있어다 마치 암탉의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땅을 감싸고 계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과 빛을 가르시며 땅과 하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창조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야, 기가 막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1: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0: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이라고 해야 돼요. 신이라고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놈자를 씁니까? 자, 이걸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예. 또 혹은 I am that I am.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요, 나는 나야. 나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단 말이야. 예.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공중권세 잡은 이에 그 영의 미혹을 받지 않았을까. 참, 그들은 하나같이 빅뱅 즉 우주의 대폭발로 인한 가설을 전제로 합니다. 태초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좁은 구역에 모여있다가 기원전 138억 년경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증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의 대폭발로 인하여 원시 지구가 점차 식어가는 과정에서 무기물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유기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물들이 우연히 화학적 결합을 하여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며 또 원시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동안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듯 하였지만은 요즘은 천체 물리학계에서 이 빅뱅의 원리도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존 헨스 교수가 코스모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우주의 기원과 현재 인류의 진화에 이르는 과학 이론을 다 있는 대로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10년 동안 그 책에 의하면 우주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여 지금과 같이 지구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는지 설명할 수 없대요. 이론상으로는 초기 지구 환경에서 태양이나 번개에서 비롯한 에너지가 원자에 작용을 하여 20개의 아미노산을 자연 발생시켰다고 보는데, 예.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설명할 수는 없대요. 그런 증거가 없대요. 예. 수십만 년 전에 무작위적 반응을 거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나 펩타이드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 단백질 세포 그리고 세포막 DNA를 거쳐서 생명으로 발전하는 게 주류 이론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정일 뿐이지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우연하게 여러분 저기 뭐 펩타이드 단백질로부터 벌레가 되고 벌레가 돼서 나중에 사람으로 되고 원숭이가 돼 사람이 되고, 여러분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교에서 유발 할리도 역시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빅뱅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주가 탄생하고 이 지구상에 우연히, 여러분이 우연히 인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네요. 입증을 못했어요. 다행히도 서울대학교 재원호 교수님과 같은 최고의 이 시대 천체 물리학자는 우연과 생명의 발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쳐서 과학 창세기 우주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셨잖아요. 재원호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과학적인 영역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원호 교수님처럼 여러분요, 창조로는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재원호 교수님에 의하면 아무리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도 창세기를 잊지 않는 한 진정한 창조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그리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거다. 여러분, 과학과 그리고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적어도 과학자는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과학자로서 결코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를 인정한 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 바라. 바라는 뭐냐? 무에서 유.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무에서 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를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예. 이걸 영어로 옮기면 제네시스,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는 현대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일이 기원되기 전, 그 다음에 시작 발생 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과학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빅뱅의 원리를 넘어선, 아니 빅뱅의 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솜씨와 방법에 의해

0: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지구촌의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적 설계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0: 그러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자, 창세기 1장 31절 시작.
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0: 여러분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지적 설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시작.
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0: 자,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Our Father in Heaven 혹은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신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바래요. 아바는 아랍어인데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우리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분이 성령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삼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도 또 삼습니다. 만약을 몰라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양자 제도를 염두하면서 로마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요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죠. 가슴이 두근거리죠. 여기 부족한 인간 소강석도 아들에게 든든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가두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두고 오늘 1탄이 시작되지만 가슴이 얼마나 퍽 차고 이제 2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대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를 걷다 보면 작은 그늘 하나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봄의 실록은 설렘을 준다면 여름 숲의 녹음은 그늘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쉼을 내어줍니다. 여름 숲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푸르름을 뽐내기보다 지친 사람에게 작은 그늘 하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은 아니어도 누군가 내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너무 습하고 뜨겁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시원하잖아요. 자, 그런 숲속 바람 같은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정말 누군가에게 마음부터 후련한 시원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N 캠프가 바로 그런 시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통했다고 후아님께서 오늘 첫 곡부터 통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일찌감치 오셨네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방송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박정원님께서 1등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 김숙희님께서 9초 뒤에 푸하님께서 그 다음 4초 뒤에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자, 환영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모처럼 출석 체크. 아예 가장 먼저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세 분만 이름을 불러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누가 1등인가요? 뭐 1등 가리기를 너무 치열하게 하셔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출석 체크를 안 하는데 오늘 생방송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 이름만 살짝 불러드려봤습니다. 그런 나무 같은 사람, 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조유진의 나무, 찬양하는 사람들 푸른 감람나무처럼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많이 오셨어요. 월요일이라 얼른 오셔서 또 출석 체크해 주시고 오늘 손가락 풀어야지 되는 날이죠 하고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또 코너가 있잖아요. 저 요즘에 아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월요일이 오는 게 가끔은 월요병보다 어떤 퀴즈를 내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가끔은 여러분들께 좀 SOS를 쳐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CCM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퀴즈로 빵빵하게 선물도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요. 자, 오늘 딸기 바구니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그 어떤 문제도라는 곡을 써주셨거든요. 우리 또 새싹 우대하잖아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자, 오늘 머리를 쥐어짜내서 제가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빵빵한 퀴즈 진행할게요.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빵빵한 퀴즈. 자, 오늘도 커피빵과 마늘빵 각각 두 분씩 선정을 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이 준비가 돼 있어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으시면서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공통 키워드를 찾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손가락이 빠른 분들이라면 본인의 추억, 에피소드 같이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1212, 샵 1212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세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가 오늘은 노래 제목이 보이지 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름 성경 학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원했던 정답은 이 중고등부 추억이기 때문에 설레야 되거든요. 교회 오빠 있어야 되고 기타도 좀 쳐줘야 되고 모닥불 예, 필요하죠. 그때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졌는지 혹은 크리스마스 때 온라이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셨군요. 우리 8183님도 교회 오빠랑 같이 있어서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너무 이렇게 네 준희빈님도 교회 오빠 써주시고 다들 적극적이시군요. 네, 자 오늘 정답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 네 왜냐하면 보충 수업을 빠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보충 수업은 뭐, 네. 중고등학교? 네. 갑자기, 받아쓰기 잘.

못해서 보충 수업했었던 제가 아니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했었던 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재밌는 사연을 조금 더 제가 기다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어요. 정답자는 네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릉 원조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두 분, BNC 초당 커피빵 두 분 이렇게 선물 드릴 텐데요. 재미있는 사연도 많고 지금 살짝 고민 중이어서 한 곡 더 신나게 듣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들으신 두 곡은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 박요한 여름 수련회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곡이었고요. 한 곡 더 듣고 정답자 발표할게요. 이 곡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곡을 네, 구자홍 목사님의 트로트 찬양 중에 수련의 과요가 있는데 가사가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0: 아, 접수 안 하냐, 이.
1: 선발 때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고요.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면서 따라가신 부모님들 조금

나이 들어서 아, 나 때는 이렇게 또 섬기는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련회 학생들 인솔하던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젊은 대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또 설렜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땐 설렐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미스터 서님께서 기타 좀 쳤었죠 하시며 너무 그 여동생들한테 미안했어요. 다 못 챙겨줘서 이런 교회 오빠 재밌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우선 네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육종 마늘빵 받으실 두 분입니다. 수련회 가슴 뜨거웠던 부흥회 밥 먹기 위한 성경 암송 물놀이 아마리3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확한 키워드를 다 써주신 것 같아요. 아마리3님 육종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또 오늘 실은 이분은 수련회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느티골 펜션으로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시고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여름 수련회. 3289님께도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초당 커피빵 두 분. 펠리스님 정답 수련회. 안녕하세요. 매년 8월 첫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펠리스님께도 커피빵 보내드리고요. 자, 끝으로 한 분. 정말 손이 빠르신 분이시네요. 김정임님 당첨되셨어요. 수련회 가서 언니, 오빠, 친구들, 후배들하고 조를 짜서 같이 밥 해먹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연극도 올리고 장기 자랑. 하지만 가장 기억나는 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죠. 사진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나요 하셨는데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서 여름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원성남님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이 추억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스티브님도 어릴 적 시골교회 추억의 수련회 향수가 느껴지네요. 저희 4형제 모두 데리고 서산의 바닷가에 수련회 데리고 가셨던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 여름 수련회 추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거든요. 주천사님도 모닥불 피워놓고 둥글게 앉아서 잘생기고 기타 잘 치는 교회 오빠 반주에 맞춰 밤새도록 찬양했던 기억이 나서 흐뭇합니다. 아유, 정말. 자, 이제 교회 오빠 얘기 금지. 소외감 느끼시면 안 되니까 제 추억 속으로는 이제 그만. 그래도 이 두 곡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추억 속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시절 여름 수련회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두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추억 버전의 두 곡. 최명자 가서 제사 사무라, 윤한기 실로암. 정말 수련회 때 빼놓지 않고 불렀었던, 그리고 여름 수련회 주제가로 정말 많이 사용됐던 대표곡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바람내음님께서 서울 자매교회에서 우리 시골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왔었습니다. 교회 장의자 밀고 잠자리 화장실 불편해 모기 세례 무더위를 참으며 농촌 봉사에 땀으로 목욕하며 3박 4일 여름 수련회 하고 가신 청년분들께 늦었지만 감사 감사. 하얀고래님은 요절 늦게 외워서 건더기 하나 없던 카레밥 생각난다고. 또 하루님, 학창시절 기도원으로 수련회 갔었는데 그립네요. 시대숙님도 50여 년 전인데 생생하다고. 한월산 기도원 올라갔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와서. 아, 이런 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큰 사고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요즘은 가족 수련회도 많으니까 여름 수련회, 워낙 또 요즘 날이 무덥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또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빵빵한 퀴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대프의 참된 안식. 오, 아주 복습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희빈님 신청곡 함께 나눠요.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 들으셨어요. 영어로는 True Res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참된 안식. 그래서 일부 끝곡은 해외 CCM으로 Rest,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att Maher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원 복음화와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모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모은 장학기금을 차세대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적 시각에 담긴 지도자 양성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은 남을 돕는 자세는 부유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석학원은 오는 11월 1일 건학 50주년을 맞이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2027년 개최 예정인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과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는 해로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민족 복음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29일 서울대학교에서 2026 과학과 신학의 대화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시대에 걸맞은 신앙 언어를 모색하고 나선 기장총회와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마련한 첫 번째 협력 행사입니다. 이번 캠프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성경과 자연을 함께 바라보며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주최 측은 모든 답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함께 키워가는 건강한 창조 신앙을 나누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손봉호 박사가 2027년 카이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는 손봉호 박사가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에 기반해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96년 제정된 카이퍼상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비전을 따라 사회와 문화 등 공적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참여를 보여준 학자와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 칼빈대와 칼빈 신학교는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카이퍼 컨퍼런스 기간 중 손봉호 박사에게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실로암 점자 도서관이 최근 시각장애인 8명이 직접 집필한 단편 소설을 엮은 문집 힐링하는 글쓰기 마음이 빛이 될 때를 발간했습니다. 박옥희 실로암 점자 도서관 관장은 이번 문집은 시각장애인들이 끝까지 작품을 완성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눈 감고 들으면 어느 고즈넉한 숲속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물결 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이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 곡도 약간 후보곡 이기도 했어요. 바람이 민다 가객의 찬양 전해드렸고요. 자, 2부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11시 11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

오벳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엔소의 예수 때문이라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커피향기님께서 새로운 곳에 첫 출근해서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찬양으로 평안을 얻어봅니다. 내일은 더 힘내요. 밝은 미소로 함께하기를 써주셨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곡. 오늘은 좀 차분하게 오벳 목소리로 함께하셨어요. 052님께서 휴가도 없고 몸이 아파도 매일 출근하는 중인데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 먹고 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축복의 찬양을 함께 할 텐데, 김정희님께서 언제나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의 환갑이 내일로 다가와서 아들, 딸과 넷이 즐겁고 의미 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60년을 살면서 31년을 가정을 이루어 여기까지 온 남편에게 애썼다고 말하고 싶고 생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축하곡으로 써주셨어요. 또 4564님께서 생일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 김도현 12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또 저 역시 54번째 생일을 막내 아들 도현이와 같은 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일찌감치 도착했었던 축하사연 함께 나누면서 김인식 정소연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김도현 찬양곡 가운데 오늘은 Between You and Me라는 곡을 가스펠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김도현, Between You and Me, 또 앞서 김인식, 정소현, 이삭의 축복 전해드렸어요. 아, 오랜만에 처형네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조카, 손주들까지 대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여행,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한 여행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선의 소풍 4913님 남겨주셨고요. 전민희 님께서는 이른 저녁 먹고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도 다녀오셨다고, 위염약 처방받은 후 집으로 귀가해서 찬양으로 마음 달래보신다고, 겸사겸사 여러 검사도 잘 받아보시고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하시며 오은에 참 다행입니다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아주 센스 있는 선곡이신 것 같아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보혜사님께서 요즘 아파트 1층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서 이 곡 듣고 싶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이 훅 들어오는, 훅 나를 감싸는 뜨거운 열기와 싸우신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중간에 조아문 목사님의 아주 힘찬 목소리에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들으셨고요. 앞서 오은의 참 다행입니다. 지선의 소풍도 함께 보셨어요. 아, 오늘 주천사님 36도 더위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아직까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두 팔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정임님께서는 이렇게 무더워서 제가 너무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라고 응원을 하면서도 무더운 날씨가 감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김정임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에어컨 틀 수 있고 선풍기 틀 수 있어서 그래서 이불도 덮을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밤이라고 정말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김수지가 부른 천사처럼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끝곡은 해외 찬송가로 준비했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가 접속곡 I need thee every hour just as I am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

0: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림일까 사진일까? 물방울 작가로 불리는 김창열 화백의 그림을 보면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데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방울은 보석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나절 햇볕에 사라질 덧없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처음 물방울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발견했던 건 가난했던 시절 한 번 쓴 캔버스를 다시 쓰기 위해서 물을 뿌려 말려주는 과정에서였다고 하죠. 캔버스 위 맺힌 그 반짝이는 물방울이 그렇게 화가의 마음을 빛나게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서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려운 시절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작가의 삶이 작은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창렬 작가의 전시. 저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물방울을 발견한 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 이걸 발견했구나. 평생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귀한 거를 발견한 게 바로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을 아니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그 중에 또 우리를 반짝이게 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이강산의 목소리로 물방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좋고 오늘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도 좋고

되길 바라면서 희주일의 삶으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지영이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태국에서 방금 입국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여행 다녀온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청소하는 영배씨님께서 한국 컨티넨탈 승어지와 김명식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때 이 곡 신청하셔서 걸어놨고요. 남궁 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이어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0: 믿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물방울 무늬를 좋아하시는 0491번님과 함께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이디 8529님 오늘부터 새로운 학원으로 출근합니다. 퇴직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는데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학생들과 행복하게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유리허님께서 만나 어플이 말썽이라 오늘 청취를 못할까봐 안절부절했거든요. 레인보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내고 들어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2373번 쓰시는데 남편 휴가 첫날이거든요. 함께 당양로 듣고 있습니다. 당양로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 마구 쏟아내며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당양로를 듣는 거. 이거 완벽한 휴가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듣는데 기분이 다 좋아지는 거 있죠. 편안하고 행복한 휴가로 보내시고요. 무지개님. 달구벌 인재들인 손주 셋 데리고 한양으로 3박 4일 뜨거운 여정을 출발한 우리 반쪽 그리고 아들 부부. 오늘이 방학을 보내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란다. 찬양의 리듬을 타고. 아, 가장 더울 때

또 예, 휴가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즐기고 오늘 더위도 잊을 만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그런 휴가이길 또 방학이길 바랍니다. 무지개님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나 봐요. 예. 1273번님께서 월요일이 원래 좀 힘든 요일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쉬고 나왔으니까 가장 에너지가 많은 날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월요일이 좀 보내기가 쉬운 요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273번님도 덥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CBS로 위안 받으면서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힘이 되길 바라면서 에너지가 되길 바라면서 띄워드립니다. 사랑 이야기 주님의 숲.

3665번님께서 홍천 수련회 중인데 배구 경기 중인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우리 팀 화이팅! 이겨라! 예, 배드민턴은 지고 있어요. 아유, 뭐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예, 이기는 건 계속 이겨라. 웨이홈 달리기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함께했고요. 5312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언제 변경이 된 건가요?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너무 뜻밖이라 완전 좋습니다. 저도 완전 좋습니다. 6월 15일부터 바뀌었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531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 변화가 또 좋은 방향이었는지 모든 게 궁금한데요. 주안에서라는 아이디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하인주맘 께서는 유년부와 초등부 교사로 지난 금토일 여름성형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다시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선생님들의 빛나는 수고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습니다. 아멘. 하인준마음님의 글을 보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나서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거든요.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라는 곡 장종택 목소리로 듣고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 또 고맙습니다.

둘째가 조금 전 교회 수련회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니까 교회 선생님이 간식과 선물을 몽땅 공약으로 걸었대요. 아, 만사 귀찮아하는 중2, 천하무적 중2. 몸집은 이제 저보다 큰 녀석 둘이 집에서 휴대폰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쥐어가 절로 나오는데 한 녀석이라도 수련회를 가니까 한 녀석은 방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오, 진작 떨어뜨려놨어야 되나? 수련회 가서 멋진 주님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더 친밀해져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형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한, 두고두고 기억되는 주님을 만난 귀한 수련회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 패밀리님과 함께 한이의 일상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교사론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사진 담당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공부 방법, 대학 입시 전략도 강의한다고 하네요.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예뻐요.

기쁩니다. 수련의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9898님. 하은이라면 잘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끄덕이면서 방법들을 그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에스프레소님 너무 더워서 덥단 말도 못하겠어요. 따님과 데이트 예약도 있군요. 영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온 영화인데 예,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류의 그 영화를 잘 좋아하진 않는데 주변에서 하도 봤다 그러니까 그래? 재밌어? 궁금한데?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이 보고 오셨나 봐요. 아유, 얘기하고 싶어. 막 스포하고 싶어. 안 됩니다. 안 돼요. 딱 여기서 끝! 신청하신 곡 나무자전거가 불러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앨범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주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을 향한 노래, 여기 당신을 향한 노래.

0: 이.
1: 세목 히어라이고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손과 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20명이 드실 식사 준비하다 보면 문자 보낼 여유가 없죠. 돈가스 튀기기 전에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더운데 그 튀기는 거 요리 더 더울 텐데 그래도 드실 분들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실 거 생각하면서 그 더위도 참으시는 손과 발님 고맙습니다. 코스모스님 휴가 중이라 이 시간에도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언니들 만나러 가는 지하철 안이에요. 이 무더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아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하나비님 이번 주부터 중부지방에 폭염 예, 기승한다고 하는데 모두들 건강한 한 주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비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시리팡팡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와닿는 터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혜리가 부르는 터치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앨범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부른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조수아 씨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10년 후에 뭐가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기대와 다른지, 같은지, 10년 후에 지금 이 모습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조세피님과 함께 조수아 10년 후 들었고요. 이런 더위 정말 처음입니다. 이번 주 조심하며 지내야겠어요. 힘나는 일 만들어가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일 줄이고 욕심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신청하신 것과 함께 들었고요. 5621번님의 신청곡 고백은 민경대 김석준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1678번님께서 대구는 실내 온도 32도 찍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습도가 없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음 주가 말복이라. 맞아요. 다음 주더라고요. 조금만 더 견디면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 좋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예, 이번 더위는 조금 오래 간다고 해서 그래도 이 절기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신청하신 곡 4월과 5월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어제 주일 왕복 400km 넘게 달려 군부대에서 예배인도 하고 왔습니다. 대대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격리 중대는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뜨겁게 찬양하는 장병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그저 미안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뿐 그래도 환경 탓 안 하고 뜨겁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무한 승리교회 믿음의 군사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예소랑지기님이 적어주셨어요. 예, 열악한 환경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난 만큼 또 은혜도 더 뜨거웠으리라 이 예배를 잊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었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전에 4월과 5월 앨범에서 1678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에이니 김미라님 7월에 새로 들여온 작은 화분들 새로운 화분에 옮겨주면서 당양도 함께해요.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시켜줍니다. 좋아하겠네요. 우리 꽃들이. 데이비드님 9월부터 정기예배 준비하느라 팀원들이 정신없습니다. 신한대학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철저히 준비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이플 워십의 나를 크게 하심 신청하신 곡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아이디 가진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3번에서 살고 있고요. 버스 운전하고 있는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꽃을 좋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신청하신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오늘은 박강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겨자나무님은 내 뮤직이라는 곳에 여러 곡들을 좀 좋은 곡들 모아두신 것 같은데 그 상자를 저도 열어보고 싶은 좋은 곡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앞 환자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저희 애들 자율동원이라 하루 종일 이제 집에 데리고 있다가 또 며칠은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4살 둘째가 헤어질 때마다 울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계속 집에 데리고 있자니 힘들고요. 지금 이제 셋째 배에서 이제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몸도 힘든데 아이들 둘이 방학이라 자율동원이라 집에 있으니까 좀 보내고도 싶고 그 시간에 또 쉬시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 집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정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마음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주일 밤이네요 하셨어요. 그곳은 예, 미국은 지금 주일 밤이고 아까 캐나다 쪽도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비구름이 있나 봅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거베라 플라워

님께서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받으옵소서라는 그 정말 오래전부터 제 카톡 대문 글귀로도 있는 글인데요. 우리 딸 수련회 횡성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무리하고 오길 기도합니다. 남서울 미랄교회 사랑합니다. 네, 따님 수련회 통해서 주의 은혜 받고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길 바라고요. 이빈님도 오셨고 당당하게님 휴가 맞아서 할머니와 고모와 함께 음성에서 제천 계곡으로 물놀이 가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귀한 찬양 따라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할머니가 좀 아프신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지윤 어린이가 할머니의 건강 기도하며 이 곡을 신청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 제가 지금 얼른 곡을 바꿨거든요. 할머니와 고모와 또 지윤이와 함께 듣겠습니다. 장윤영이 부르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도니스님 동생분 지금 심장내과 병원 진료 기다리시면서 글을 남기셨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행복한 엄마님이 지금 뇌혈관을 끼고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길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삼남매 아빠께서 신청하신 곡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예,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찬송가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한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각장애인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지었고 그의 동역자인 돈 박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91편 15절 말씀으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와 간구의 찬송,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만나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주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4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은총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간구합니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관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타인의 친절함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단절과 소외됨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소서. 모든 사람이 바쁘게 뛰어갑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지,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과 한 번 사는 인생의 존귀함을 알게 하소서.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사랑과 축복 속에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기보다 내게 주신 달란트에 성실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총에 감사하면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게 하소서. 어둡고 차가운 현대사회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Close to Heaven이 부르는 이제야 알았죠. 윤한기의 찬양, 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손재석이 부르는 찬송가 370장 듣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성경낭독 시편 49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모노웨이브가 전합니다. 찬송가 224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L 여성합창단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어서 수원시립합창단입니다. 평화의 기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섬김의 원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제자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는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도록 예수님께 종용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 둘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어때요? 예수님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대단한 자리처럼 여겨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것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대단한 자리라고 여겨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저 두 명의 제자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우리도 더러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며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리는 얻었는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작 그에 맞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말입니다. 눈에 드는 사람, 대단해 보이는 사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고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으며 에스더였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기꺼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방관의 기도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야 이 기도를 정말 뜨거운 감동으로 받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 기도를 삶으로 매일 드리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매일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작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도 목회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든 하나님이 알아 사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제자도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사실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도 누리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은근히 예수님 곁에서 자기들을 잘 부탁하고 좋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두 제자의 목소리가 달갑게 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도 말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필요한 말이 있었나 보지 하고 그냥 넘겨버려도 대수롭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알아사실 테고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들어 쓰실 텐데 굳이 그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거나 오지랖 넓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편한 생각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는 섬기로 오셨다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더러 그 길을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감이 인생에 있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면 여행도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면 잠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땐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일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평안을 줄 수 있겠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잠은 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쉼이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0: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좋아 보이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자, 들어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여기서 섬기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누구든지 명령하고 싶지 명령받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도 좀 되어봤으면 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저 단순히 큰 사람, 으뜸이 되고자 자리를 요구했던 두 제자뿐 아니라 그런 말에 휩쓸렸던 제자들이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더구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이 세대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될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살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과 요청을 받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들어가는 값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큼이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과 저도 죽음에서, 죄에서, 병에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전하는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지선의 찬양 찬송가 420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에필로그가 부르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들으면서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원 복음화와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모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모은 장학기금을 차세대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적 시각에 담긴 지도자 양성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은 남을 돕는 자세는 부유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석학원은 오는 11월 1일 건학 50주년을 맞이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2027년 개최 예정인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과 77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는 해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민족복음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

0: 기독교 장로회가 오는 29일 서울대학교에서 2026 과학과 신학의 대화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 시대에 걸맞은 신앙 언어를 모색하고 나선 기장중회와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마련한 첫 번째 협력 행사입니다. 이번 캠프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성경과 자연을 함께 바라보며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주최 측은 모든 답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함께 키워가는 건강한 창조신앙을 나누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손봉호 박사가 2027년 카이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는 손봉호 박사가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에 기반해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칼빈대와 칼빈신학교는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카이퍼 컨퍼런스 기간 중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유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전쟁사,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수행하도록 전투에 파견된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를 셀 때 기준이 놀랍게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만 계수를 하래요. 근데 그 20세 이상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병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진영별로, 군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전투에 파견되는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종교

교리나 또는 윤리 도덕의 중요한 어떤 표본이나 또는 리더십의 모델, 성공 철학 이런 걸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그 영적 전투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어둠의 사탄의 포로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출하는 어마어마한 구출작전,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병사로 부름받은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전쟁터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터에서 쇼핑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 위에 존재한다. 교회라는 독특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전쟁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면서부터 바로 이 땅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전쟁터로 전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뭐예요? 원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서로 상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이미 승리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잖아요. 비참하게 핍박받는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430년이나 노예생활한 그들을, 노예 아래 절여있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어둠의 세력에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제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넌 노예가 아니다. 넌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막다트리는 곳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전투에 투입되는 그런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는 전투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들의 무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무기가 함께하는 거였어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 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 하나님이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위대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 전투에 가장 강력한 승리의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예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먼저 내보내면 반드시 이겨요. 칼과 창이 있는 군인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레위인들이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장받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그 순간에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가 되고 예배 자체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빼앗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들을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숭배함으로 서로를 죽이게 만들거든요.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것부터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를 찾고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방을 맞는 것이고 승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순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린 동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얽매는 것들, 질병들, 갈등들, 아픔들, 상처들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고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그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승리입니다.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바꿉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 뭐라고요? 용사시다. 하나님이 용사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는 거예요. 노예 때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치명적, 여러분, 탈영이면 총살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쟁 중에 탈영.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근데 왜 자꾸 돌아다니냐고, 왜 딴 데가 있냐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런데 의식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과 사울왕과 다른 모든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군사이면서도 애처럼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군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싸울 거다.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우신다. 왜냐?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골리앗, 너 잘못 걸렸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영적인 상대를 대할 때 나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군악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부터 전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공생애 하시면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에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죠. 그게 뭐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나만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죽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똑같죠? 출애굽 때 왜 부른다고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그때 사탄이 물러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눌리고 비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리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높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군대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때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이 군대라는 표현, 이건 단순히 무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된 백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휘두르는 집단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뽑아서 보냄을 받은

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노예 때를 바로 군대라고 부르면서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공격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빼갖고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너 내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이 전쟁터잖아요. 근데 너가 선 곳에서 발을 벗으라. 네 임무대로 뛰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전투다. 네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당신 내 편입니까? 적편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나의 전투를 싸우고 내가 대장이다. 네가 쫄개다. 엎드려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 전투는 거룩한 전투지 네 사류 사역을 채우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투다. 주도권이 하나님의 있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해. 내가 대장이다. 여호수아 네가 대장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소원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아가잖아요. 그냥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는 할 일을 행했어요. 길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싸움에 나갈 때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전투가 아니야. 너 힘 다 빼. 그러니까 여러분 땅밟기의 의미는 무슨 무속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건 내가 대전이니까 니네 내 명령만 행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 힘 빼라는 거. 매일 하루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근력을 조금씩 키우는 거야. 조금씩 힘을 보충하는 거야. 왜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려면 워밍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곱 바퀴를 전쟁하기 전인데 그 성, 그 넓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면 완전히 녹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다 무찌를 테니까 너희는 그냥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절품 취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다 무너뜨릴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계획한 전투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벽에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누구의 사병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사병 돼서도 안 되고 장로의 사병 되고 권사의 사병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대장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파견한다는 거예요? 파견된 병사들이에요.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래요. 파견 부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로 파견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쇼핑하듯 종교 소비자들이 되면 안 돼요. 백화점 오듯이 내가 뭐 대가를 치르고 내 만족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 내고 입장해서 문화 관람하는 관객으로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대장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파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는요 십자가의 군사로요 이집트의 노예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파견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결국 온 세상을 다 승리하신 위대한 왕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이후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덕은 지구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작은 장성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걸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예요? 예배당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잠초 기지가 바로 더근지구에 우리가 지금 세워

세우자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초기지다, 최전선에 세워진 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당이 목표입니까?

마치 군대가 막사를 멋있게 지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데 예전에 파견될 때 막사 지었잖아요. 멋있게 예쁘게 지어서 거기서 이제 완성했으니까 전쟁 끝 그럽니까? 막사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군 지구에 지금 전쟁의 막사 전초 기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막 솟아나요. 근데 그게 공채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면서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전초 기지를 우리는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전략적 요충지에 사람을 세웁니다. 성경 보면 놀랐습니다. 전초 기지를 사람을 보내서 건설하게 해요. 요셉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죄수로 갇혔잖아요. 거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초 기지를 세웠던 거예요. 왜요? 고대 근동에 사탄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사람들 다 몰살시키려는 흉년이 일어날 테니까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끌려간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전초기지를 세운 거죠.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천상아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다 두려움에 떨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로마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어요. 온갖 철학과 상업과 우상숭배 중심지였어요. 심지어 마술이 너무 발달해갖고 어마어마한 마술사들 교육하는 아카데미가 있을 정도였어요. 바울이요 다른 곳보다 훨씬 오랫동안 바로 거기 아데미의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그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어요. 왜요? 바로 그곳이 복음을 아시아주 전체에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초 기지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건축한 거죠. 여러분 더근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도시입니다. 이미 5천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3,500 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문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하면서 그곳에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우상들에 그냥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리 교회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도시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곳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곳에 거기에는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죄의 노예에서 빼내서 군사로 만든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 하겠어요. 우리 조윤정 자매님 그렇게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다가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군사로 거듭나죠. 그죠? 여러분 감동 아니었어요 아까? 몇 마디의 간증이 여러분이 울컥하지 않았어요? 믿은 지 인형되는 자매가 저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의식이 지금 뭐로 돼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더근지구 한복판에 그곳의 젊은 부부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요 이 시대 문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많은 고난 가운데 요셉을 보내듯이 이집트를 노예살이 하듯이 그 어려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군대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요 교회는 공격의 사명을 수행한다. 교회는 대단히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치유하는 곳, 병원 같은 이미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교회라는 존재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대단히 공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은 가만히 있어도 어둠에게는 치명상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완전히 막아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음부의 권세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필라이 하두. 이 필라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권세라는 단어가 사실은 필라이, 이거는 문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쓰이면 필라이라고 쓰면은 성문이 돼요. 그리고 음부는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이거 이제 소유교이니까 하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음부의 하데스의 성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문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기에 존재해요. 여러분 지옥은 방어하기에 급급해요. 그 성문은 절대로 공

공격하는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는 공격이고 지옥은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숨어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음악에, 예술에, 문화에 뭐 이런 것들이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책, 잡지 이름이 낮은 울타리였죠. 왜요? 울타리 딱 그어놔야 된다. 이게 세상 문화, 뉴에이지 뭐 이런 거 막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방어해야 되는 거는 지옥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성문 쌓고 막으려 애쓰고 굉장히 기독교는, 교회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삼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완전 특공대처럼 이슬람권 안에 또 아프리카 오지에 또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가서 공격하는 게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승리의 비결, 굉장히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끝 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라는 거죠. 칼과 창이 아니죠. 다윗이 싸웠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모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무력화하여 이렇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할 때 무력화하다. 십자가가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력화하다, 아펙투 사메노스라는 단어 써요. 아펙투 사메노스 되게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로마에서 로마의 장군들이 적진을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왕, 장군들 전부 다 잡아다가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무기를 뺏고 그 다음에 벌거 벗겨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로마 군이 승리 행진할 때 뒤에 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용사로 나아가면 모든 여러분은 얼매였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죠.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십자가의 병사들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셨으나 바로 그 순간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다. 다 무력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처음 설교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의 원형적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원수의 뭐요?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어둠의 권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무력화하고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들로 다시 부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더근지고 예배당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편안하게 이제 좋은 장소에서 멋진 곳에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동안의 기대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유아틱해요. 너무나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이제 그곳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사로 파견된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수많은 문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묶였던 모든 사고, 얼매였던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제자들로 키우고 거기에서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나는 손님인가? 군사인가? 나는 종교 소비자인가? 복음의 사명자인가? 나는 편안함을 찾고 있는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님 무엇인지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 14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포악했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모든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그 나라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놀라운 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쓴 것은 무려 1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망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들어온다니. 근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음녀의 상징을 얘기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지금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4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별에서 구덩이로.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매일 성경의 제목이 별이 웅덩이, 구덩이로 빠지는데,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는 새번역에는 아침의 별, 아침별, 새벽별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옛날 성경은 계명성이란 단어로 썼어요. 그 뭐냐면 이 별이 밤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지 아침에도 별빛이 있다 해서 새벽별인 거예요. 근데 그 새벽별이 이제는 모든 좌치를 감추고 스올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서, 마지막에 교만한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요지는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라는 신나라가 와가지고 너희를 포로로 다 끌어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구원의 메시지.

0: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자격이 있거나 너희가 바벨론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블랭크가 돼 있어요. 가로가 돼 있어요. 목장에서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노트에도 쓰시고 세 가지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은 모든 회복의 뭘까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1절 시작.
1: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0: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압제에서 포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격을 갖추거나 그들이 바빌론보다 나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운 거예요. 근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라함이란 단어인데요, 이 말은 뜻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말은 그냥 동정을 하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유 저거 어떡하냐, 안 됐다, 이런 동정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생명을 차라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절박감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갖는 어머니의 마음, 그 간절함.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프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심, 라함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칠 때 불쌍히 여기셔서 동그라미를 쳤겠지만 앞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 했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날것 아닙니까? 이름이 그 자체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속이기를 좋아하고, 뭐예요? 꾀도 많고, 근데 또 욕심은 많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리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 때부터 그 야곱을 그대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성숙해지니까 뭐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 같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점도 그리고 구원의 종착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을 보고 병자들을 고칠 때 기록됐든 기록되지 않았든 모든 성경에는 함축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6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헬라어 말에도 불쌍히 여기시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양들이 자기가 막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많은 구절에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좀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놀랍게도 이 구절은 문둥병자를 고칠 때 말씀입니다.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근데 그 전에 뭐죠?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늘 첫 번째 뭐냐? 모든 구원의 시작은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이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0: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온 거는 그래도 내가 똑똑하네, 내가 남들보다 수완도 좋고 내가 괜찮았잖아, 내가 집에 축복도 받고 그래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면 구원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를 인도해 준 것은 너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성령집회 때 가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난 여인이 뭘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반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 지난 두 주 좀 아파가지고 금요일에 말씀을 못 전했잖아요. 강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말씀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이번 주일 말씀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명확한 말씀이구나.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불쌍히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만 불쌍하지 나는 아니에요, 이런 표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청년 중에. 그러나 청년이라고 해서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눈이 막혀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은퇴도 잘 준비했고 내가 자녀도 잘 키웠고. 아니에요. 오늘 바벨론을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해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절실함과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문은 내 잘남 때문에 절대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도무지 뭐 다른 사람보다 남에는 얼마나 잘났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호흡으로 살다가 주일날 성전에 들어 앉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 저 그렇게 주님 앞에 갈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불쌍히을 받을 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쌍히은요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3절과 6절에 나와 있죠. 자 이제 3절과 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0: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고통과 불안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뭐죠? 다시 주어 찾게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뭔가 대치해서 물질로 대치하기도 하고 인생의 성공으로 대치도 하고 만족으로, 자녀로.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안식을 주냐?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은 주님 앞에 올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 삶에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어떤 것으로 채워도 늘 비어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소개해 볼게요.

0: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성경을 기초로 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카피작으로 당연히 있겠죠. 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생각나는데, 렘브란트는요, 젊은 시절에 이미 젊은, 워낙 탁월해가지고 왕궁 화가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돈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렸던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죠. 그는 어느 날 잘 나가다가 두 딸이 풍토병으로 연이어 죽습니다. 두 딸이 죽어요. 그것으로 충격받은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판단을 못해서 그는 사기를 당하고 모든 재산과 명예를 다 빼앗기는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도 비루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가 그린 그림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탕자의 귀환은 두 아들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은 사실 오만한, 아버지 위에 있었던 교만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어리석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이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에서 오만한 자의 첫째 아들과 같았던 자기, 그리고 어리석게 세상에 나가 내가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지 했던 어리석은 둘째 아들 같았던 자기를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아버지의 손, 이것이 그의 그림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손, 그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안아줘도 안식이 와요. 순간적인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얼굴에 집중했습니다. 한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허비하시는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에 렘블란트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그림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뭐를 의미하죠? 인생의 참 안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이 그친다고 안식이 맞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 아수라가 떡을 준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줄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요, 기쁨의 찬양을 회복시키는 게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바벨론 같은 문제에 늘 짓이겨서 눌려 살았어요. 인생도 가만 보니까 늘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날은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그렇게 옛날에 기다렸던 것은 소풍 가는 날이 유일하게 기다렸던 날이에요. 그날만이 유일하게 김밥 먹고 그날만이 마음껏 새우깡 먹고 옛날에 칠성사이다 먹고 무덤까지 3시간 걸어가서 무덤에서 춤추다가 왔던 그날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인생도 보니까 기쁨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인생은 고해라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1: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0: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국민이 임할 때 비로소 세상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기뻐해서 노래를 부른대요. 8절에는요, 심지어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하니까요, 모든 피조세계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이 안식이 없고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이 만지는 모든 환경도 다 지금 병들어 죽는 거예요. 바다도 병들어 죽고 강도 병들어 죽고 나무도 병들어 죽고 공해 속에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궁휼히 계시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과 같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은 존재가치 제로였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결혼도 실패하고 자녀에게도 아픔당하고, 자녀가 죽이려고 왔잖아요. 아픔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식 농사? 뭐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모든 시에는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궁휼을 임해요. 그게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찬양이에요. 그에게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찬송해요. 기쁨의 찬송이 회복돼요.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중에 10절 봐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궁휼을 베푸소서 똑같은 원어입니다. 궁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말도 어미만 잠깐 바꿨을 뿐이지 원래 원어적인 뜻은 궁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모든 기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어요. 이 시를 썼을 땐 왕이었어요.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누르고 뭔가 늘 허전하게 만드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관계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물질의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질병의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주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됐다면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했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오만한 자는 자기를 잘 몰라요. 문제가 왔는데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겸손한 자, 겸비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주님의 딸이잖아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모든 말을 앞에 믿음에 대한 걸 다 얘기했어요. 그걸 결론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궁휼을 얻기 위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는 다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내 열심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궁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가짜 예배인 거예요. 내 열심을 독려하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우리의 모든 열심 이면에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셨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힘대로 되던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한 거, 내가 아니면 너를 누가 건사하랴. 불쌍한 건, 너희 가정 내가 아니면 누가 건사하랴. 불쌍한 것, 내가 아니면 너희 자녀들 누가 건사하랴. 여러분의 똑똑함, 오늘 주님

0: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공로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남은 인생 끝까지 완주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저는 직접 옥하남 목사님께 제자 훈련 세미나를 훈련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광인론 강의는 제게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사람이 전부다, 사람에 미쳐야 한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옥하남 목사님의 광인론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시금석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자리가 진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것이 기준이고 원칙이고 방향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짝퉁일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물, 사람의 머릿수, 재정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껍데기 신앙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숲도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군중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0: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 우직하게 중도를 긋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세뇌화시키며 교주를 맹종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삼봉교회 이상가 목사입니다.
1: CBS
2: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물을 차갑게 지켜주는 보냉병 요즘 많이 들고 다니시죠? 보냉병의 비밀은 겹겹의 벽 사이에 있는 텅 빈 진공 공간에 있습니다. 열이 건너갈 길을 비워둬서 바깥의 뜨거움이 안으로 쉽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빈틈없이 채우기보다 주의 음성이 머물 자리를 남겨두는 것. 세상의 뜨거운 말과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안의 평안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나다운 계절 김주연님 신청하신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 How Great Thou Art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모두가 참 수고와 고생이 많으시죠. 아침부터 더운데요. 폭염이 심한 땐 세상 모든 게 정지 상태인 것만 같습니다. 쏟아지는 땡볕을 피하느라 한낮에는 사람들의 오고감도 아무래도 줄고요. 거리는 조용하고 대기의 흐름조차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문득 제가 길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린 식물들은 다 타들어 말라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볕 아래에서도 요새 다양한 색감의 꽃들이 길에 많이 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 순 없지만 빛바랜 색이 아니라요. 진한 빨간색 꽃도 있고 분홍색, 노랑색, 보라색.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냐. 이 더위 아래 양산도 없이 그늘도 없이 얼음물도 없이 어떻게 살아있니.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참 대견하고 신기해요. 힘든 계절을 지나면서 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도 여러분 각자가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게시판 레인보우 앱 들어와 주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1943년 영국 더럼대 강연에서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순간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인간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더 정교한 살상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우려를 품을 수밖에 없었죠. 커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질주하는 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며 급격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헤매던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수천 년 전 한 여인에게 건네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의 답을 하는 인생.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였습니다. 덥습니다. 여기는 삽교호입니다. 바다도 더워요. 갈매기들도 날지 못하고 바다 한구석에 앉아있네요. 산책하면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0940님. 7526 문자 주신 분은 양평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새 모녀와 남자 한 명이 새벽에 밭일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진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보면은 다 아는 거. 이제 특히 밭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옛날 공중 목욕탕 그 낮은 의자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허리에 묶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진 속에. 그러니까 허리를 계속 구부려서 일하면 힘드시니까 서 있을 때는 허리춤에 의자가 매달려 있고요. 앉으면 엉덩이 부분에 딱 의자가 닿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물론 요새도 많이 쓰시지만 한때는 손 선풍기가 유행하다가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는 목 선풍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올해 유행하는 거는 냉풍 조끼인 것 같아요. 조끼에 선풍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야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입고 계시고 또 택배 기사님들도 많이 입고 계셔서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저게 효용이 있을까? 그래서 마침 한 여성 택배기사님이 입고 계시길래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훨씬 나으신가요? 그거 입고 계시면?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기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입고 있어서 시원하다기보다 이제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 시원하니까 그 냉기를 냉풍조끼가 오래 머금고 있어서 그래도 차에서 내려서도 한동안은 시원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덥지만 그래도 또 이런 도구들이 생겨주니 그나마 감사하죠.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282님께 전합니다. 교직 생활 35년 마무리하고 지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시군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레인보우 닉네임이 여름 그 자체네요. 시원한 설레임님의 신청곡으로 1부 닫겠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0: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박성태의 뉴스 쇼.
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로 보면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를 향한 세금이 강화됐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쇼가 오늘 부동산 정책 특집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권대중, 최은영, 고란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하나하나 뜯어보고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후보 3명 모두 호남을 방문하는데요. 권리당원 30%를 차지하는 호남의 당심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김준일, 서용주, 정광재 3명의 패널과 함께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8월 4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역시 도움말을 주실 서영주 맥 연구소장과 정광재 동현 정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8: 반갑습니다.
6: 예,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네, 정청래 후보의 배신론.
6: 예, 주말 순회 경선 이후에도 민주당 당권 주자들 가운데 이제 거센 언사가 좀 오가는데 네. 배신론 나왔나요?
7: 네. 그 정청래 후보 공세가 좀 거칠어지는 모습인데 어제 예. 강릉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그 김민석 후보 2002년 탈당 이력을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 떠나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우리

0: 에도 총량이 없고 배신에도 총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 예.
0: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 울산 연설에서 꺼낸 그 윤리 제소 얘기 어제도 다시 꺼냈는데 그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감찰 지시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이제 전북 당원 행사에서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린다. 이번 전당 대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예.
0: 송영길 후보도 이제 정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시지 대통령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이제 모두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 엇박자를 낼 후보다 이런 거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 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도 열렸죠.
0: 네, 그 최고위원 선거 역시 이제 친명계, 친청계의 대리전 양상이 매우 강해지는 모습인데 어제 OBS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토론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김영호 후보와 최민희 후보 이른바 박쥐 일배 공방이었는데요. 어제 TV 토론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이상형 이제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청래 지도부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했습니까? 똑같은
3: 외신도
2: 입장입니까?
3: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외신도
2: 똑같이 승리한 겁니까?
3: 강원도지사도 판정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 강원도지사도 판정승을 했다고?
3: 강원도지사도 이렇게 판정승을 했다고
2: 남의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빌리지 말고 저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4: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5: 저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두 명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1: 예. 네. 뭐 이런 정치인들 간의 논쟁에서는 꼭 동물이 등장하는군 합니다. 이번에는 박쥐가 나왔습니다.
0: 저 공방이 있고 나서 최민희 후보는 공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영상에 잡힌 것이라 하면서도 이제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네.
1: 예, 아 사과는 했군요. 네, 요 네, 부분 패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자들 설전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공격이 조금 거세진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표 후보님.
6: 뭐 녹록치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데 두 군데를 다 이겼어야 돼요.
1: 예.
6: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좀 쉽지 않은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좀 크게 이기고 이기는 것도 뭐 몇 차가 아니라 몇천 표 차로 이기고 대세론을 좀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1: 예.
6: 이제 여기 다음에는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인천 제주 그다음에 이제 강원 TK거든요. 물론 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특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조금
1: 유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6: 뭐 인천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고 인천 시장도 했기 때문에 TK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을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당원들도.
1: 예.
6: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보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너무 센 캐릭터들이 나오면은 어렵잖아요, 그게.
1: 예.
6: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김부겸 전 총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여기에서도 뭔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그 다음이 이제 서울 경기잖아요.
1: 예.
6: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사실은 이쪽은 이번 주는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노사모 회원님들이 호남에 전화해가지고 정청래 찍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렸잖아요.
1: 예. 그러니까
6: 이미 눈은 지금 호남에 가 있다. 여기 다음 주에 토요일이 승부처다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1: 예.
6: 지금 흐름이 녹록치 않으니 조금 더 상대에 대한 공격을 세게 하고 프레임을 좀 짜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배신자론. 한번 예. 배신하면 영원한 배신자. 뭐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격이라고 봐야죠.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는 1% 안쪽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정광재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7: 네, 그 두 차례의 그 지역 경선에서 1% 포인트를 앞선 것이 진짜 앞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 해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충청과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0: 많이 앞서 나가야 그 다음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수석 후보도 밑자락을 딱 깔아놨었잖아요. 7% 차이만 내면 이후에 역전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1%포인트 안쪽에 그 격차를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했는데 지난 주말 일요일에 김민석 후보는 집에 가서 다리를 잘 뻗고 주무셨을 것 같고
1: 예.
0: 정청래 후보는 상당히 좀 통음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통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주 몇 잔이라도 드셨어야 잠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김준호 평론가 워낙 잘 말씀하셨지만 남은 지역이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그 권리 당원이 포진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조금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대략 뭐 전 한 6-4 정도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1: 김민석 후보가 쪽을 중심으로부터는 네. 벌어질 네. 것이다.
0: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김민석 정청래 후보만 놓고 보면 6-4 정도로 김민석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결국 뭐 수도권에서도 그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기세를 굳혔죠. 스포츠 뭐 야구나 축구에서 역전승이 더 재밌는 거는 그게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1: 예.
0: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예. 네. 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급해진 거예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바로 네거티브. 배신론은요, 네거티브 중에 가장 꼭지점에 있는 게 배신론입니다.
1: 예.
2: 그렇지 않습니까? 넌 배신자야. 그러니까 그 상대를 규정해버리는 건데, 근거가 24년 전이에요. 후단협.
1: 예.
2: 24년 전에.
1: 2002년에 정치, 있었던 그렇죠. 탈당.
2: 2002년에 있던 탈당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김민석 후보가 그게 정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어떤 뭐 본인의 지우고 싶은 과거일 텐데 이 부분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하자면 당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2: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배신론자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양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 배신한 사람이 정청래다. 라고 사실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네. 명청대전이라는 말
2: 그게 배신이에요.
1: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2: 그럼요. 왜 현직 대통령에서 지금 등 돌리고 배신하고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희석시키려고 24년 전에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통령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이대서 그걸 김민석 후보가 배신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대통령의 배신론과 현직 대통령의 배신론이 이제 맞붙는 예. 양상이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사실 뭐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최소한 충청과 불경을 봤을 때는 과거 24년 전의 배신론은 먹힐 가능성이 적다.
1: 예.
2: 그리고 근거도 좀 미약하다.
1: 미약하다.
2: 왜 그러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죠. 5-6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첫 번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배신이에요.
1: 예.
2: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시각 자체를 완전 무시한 거고 두 번째 보안수사권 폐지. 이것도 배신이에요. 대통령 말을 아예 걷어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신론이 누워서 침뱉기가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크다. 그래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소영주 선생님이 민주당 패널인데 이제 물론 아주 객관적이신 분이에요. 소영주 선생님이.
2: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1: 객관적으로. 근데 네. 네. 특정 후보가 당신이 배신자다라고 얘기했고 조태임 기자가 친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이 지금 저도 분위기는 김민석 네. 후보가 좀 앞서는 분위기라는 건 다들 그렇게 예. 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친청계 지난 주말 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충청에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컸어요. 뭐 축하 인사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기세 추세 잡으면 그 이후는 대세로 간다 해서 예. 충청 부울경에서 잡고 이제 호남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가겠다 이거였는데 그날 일요일에 그리고 이제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그래도 조금 다르게 들었던 거는 충청권 결과를 보면은 세종과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1: 예.
3: 충남 충북이 그 김민석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대전과 세종은 좀 수도권 성향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이제 충남 충북은 이제 조직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투표 인수가 예.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작동하는 곳이었다 이런 특징을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대전 세종과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1: 정 후보 캠프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3: 네,

0: 정청래 후보 측 캠프에서 이제
1: 예.
0: 그렇게까지 보면은 이제 수도권까지 가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박빙의 승부가 또 이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1: 예,
2: 사실
1: 충청에서는 지난번에 그 저희 한국일보의 이서희 반장이 뉴스 DT에 나와서 정 후보 캠프에서 53%를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41%를 정청래 후보가 얻어서 김민석 후보보다 약 1%포인트 더 적었습니다. 정순영님.
3: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그 의리라 배신 뭐 이런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그건 주로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그 민주진영의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의리 배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큰 리더십을 가진,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고, 그 밑에서 뭐 계파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민주진영에서는 그래도 뭐 가치중심적으로 모여있다, 우리는
1: 예.
3: 동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배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유권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딱 다가오는 소구력은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1: 아,
3: 뭐
1: 그래요?
3: 그것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여론조사 보면 역선택 많이 한다고 해서
1: 예.
3: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뭐 국민의힘에서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에게 정청래 후보는 어쨌든 본인 탈당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그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컷오프 유세단인가 그렇게 활동했었으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배신자론을 쓰이는 건잘안 먹힐 것 같은데요.
4: 그 되게 중요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2015년 6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 주십시오,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딱 그 얘기를 하면서
1: 예.
4: 그 전에도 약간 뭐 그런 게 용어가 쓰였지만, 딱 진짜 11년 동안 이제 배신자 찾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당이 망했거든요. 그 당이 계속 새로운 배신자를 찾아다녔습니다.
1: 예.
4: 최근에는 이제 뭐 한동훈까지 뭐 이어진 거죠. 그 전에 이준석 해서 계속 이제 배신자 찾았는데, 이 양대 정당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비슷하게 수렴해 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윤리위,
1: 예.
4: 윤리위로 다 제소하겠다. 이것도 지금 양대 정당이 수렴하고 있고, 배신자 찾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당원 중심 정당, 당원
1: 예.
4: 주권주의를 양대 정당에서 다 얘기를 해요. 당원도 중요하지만은 민심하고 괴리된 당원 중심 정당이 얼마나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고, 계속 그래서 그냥 두 당이 합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치가 비슷한데 몇 개 보안수사권
1: 예.
4: 이런 것만 좀 극복을 하면은 합당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1: 당 운영 방식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4: 예.
1: 뭐 그냥 예놓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나쁜 걸 서로 배우는,
4: 나쁜 걸 서로 배우고 있는
5: 나쁜
4: 모습.
5: 거를 잘 배우는 습성들이 있는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돼요.
1: 아, 그래요?
5: 나쁜 게 훨씬 더 취득하기 쉽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과거를 파묘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후보들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당원들한테 소구가 될 것인가
1: 예.
5: 라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집권 여당은 집권 2년 차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현재 지도부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아주 올바르고 한편에 서서 그런 걸 살아왔나. 저는 뭐 송영길 후보도 그런 안 좋은 흑역사가 있고 김민석 후보도 있어요.
1: 예.
5: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갖고 싸우는 것들이 과연 우리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다음 지도부로서 온당한가에 있어서는 우리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탈당 이런
1: 예.
5: 걸로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송영길 후보도 탈당하고 김민석 후보도 탈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1: 예.
5: 그래서 자기는 탈당 안 했다. 그러면 약점이 있죠. 예전에 불교계 2021년도에 봉익임 선달 논란으로 조계종 불교계로 발칵 뒤집혀가지고
1: 예.
5: 그때 대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예요. 그때 0.73으로 졌습니다.
1: 예.
5: 25만 표. 불교계 불교 신도가 최소한 제가 800만 원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계종에서 그때 정청래 탈당시켜라 송영길 후보 대표한테 당시에 했는데
1: 예.
5: 탈당을 권유했더니 안 했어요. 그 버티는 게 과연 그게 선당우사고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탈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럼 이해찬 전 총리는 탈당하고 세종에서 무슨

0: 소소. 당시에 예. 컷오프 됐을 때 본인은 뭐 유세단 다녔다고 하지만 이희찬 전 총리는 세종에서 당선될 때 탈당은 무소속으로 들어갔어요.
1: 공천을 못 받고 당시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됐죠.
0: 그렇죠. 그러면은 이희찬 전 총리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과 이런 탈당의 이력들이

0: 남원, 송영길 후보는 화순 나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주에 경선, 순회 경선을 하는 곳은 제주 인천인데 전체 권리당원 중에 비중이 6.6%입니다. 호남은 33% 정도 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조팀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1: 호남의 이제 각자 설명은 다르긴 한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여기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서 후보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김민서 후보 측에서는 전북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율로 보면은 전남 광주 쪽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호남권이라고 해도 전남 광주에서 이제 표심을 잡은 그 사람이 그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측 모두 호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또 호남 다음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기세를 잡아야지 수도권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간다는 거고 호남의 특징은 좀 델놈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좀 그 투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호남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0: 예, 최고위원들의 순위도 이제 관심입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친청 친명 너무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서 뭐 팀 정청래, 팀 김민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되는데 여덟 명의 후보 중에 현재까지의 1위는 최민희 후보, 2위는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아, 5위 김용, 6위 이성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면 이제 박지론까지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어제 이성윤 의원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뭐 당대표는 또 당대표대로 싸우지만은 이번 전당대회는 김용과 이성윤의 싸움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약간 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아까 전에도 보면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지금 굉장히 날을 세웠잖아요. TV 토론에서 이거 이번 지방선거 승리한 거냐 패배한 거냐 이거. 그래서 이 두 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친청계와 친명계가 좀 붙겠지만 이 두 분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박지로는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박지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호 후보가 이때면은 anyone but anybody but 정청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정청래 빼고 두 사람 다 찍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너는 줄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0: 원래 이제 송영길 후보와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2: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죠.
0: 예.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와도 김민석 후보를 찍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군요.
2: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한 사람한테만 충성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박지론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신경전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근데 이 박지론이 나온 것들 사실 보면은 이 최민희 후보가 첫 합동 연설회부터 구설에 많이 올라요. 한 표 줍쇼부터 시작해서 소미아 의원에게 이렇게 밑에서 말하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또 그런 그 특수성을 가진 후보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주변에 말리는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이런 태도 논란들이 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박지라는 얘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혼잣말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박지에 비유하는 것들 그거는 예의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품격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본질적으로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최민희 후보의 문제점은 거짓말입니다. TV 토론 온 국민이 보는 거예요. 당원들도 보겠지만 온 국민이 보고 평가하고 지금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합니다. 그게 과연 용의진퇴해야 되는가? 물론 정치인들이 앞다르고 뒤다르고 뭐 그런 게 정치인이라고 비아냥은 하지만 최소한 인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당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꼭 이런 거짓말을 전혀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본인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 바로잡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우리 당의 간판으로서 그래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어제 박지 부분에 대해서 김용호 후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박지에 비교할 수 있어 따졌더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변명을 하다가 제가 박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버려요. 근데 영상에 박지라고 한 게 나와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보다는 태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최민희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0: 저는 이 최민희 후보의 품성과 인격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금 크게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1: 서미화 후보가 연설 중에 이제 뭐 아니오라고 이제 자리에서 모이신다든지 좀 방해했다, 야유를 보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당대표 선거는 저는 일정 부분 추가 기울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정말 5위일까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성윤, 김용 두 후보가 5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잖아요. 전북에 제가 알기로 19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호남 지역 경선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이성윤 후보가 김용 후보를 역전한 상태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잖아요. 김용 후보는 경기 지역에서 더군다나 뭐 이재명 대통령과 올해 성남에서 정치를 했었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지역 경선에서 역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굳이 꼽는다면 김용 후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후보가 조금 뭐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공세를 펼칠 때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초에 한민수 후보가 조금 더 이성윤 후보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민수 후보가 3위까지 올라갔고 이성윤 후보가 6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하여튼 이성윤 후보가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관건 포인트라고 봐요. 근데 최고위원 구도가 뭐 2대 3이냐 3대 2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당 지도부가 구성됐었을 때 진청기 후보가 3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지. 이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뭐 굉장히 아웅다우면서 3명 들어가야 된다, 2명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 운영 과정에서 그거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완전히 중요한 뭐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고.
3: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좀 덧붙이면은 이제 이 고향이나 본인이 이제 출신 이것도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최민희 의원 그리고 김용우 의원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박선원은 나주, 서미화는 무안에서 태어나서 전남. 이제 목포 이쪽에서 공부를 했고 한민수 익산, 그러니까 이성윤 고창.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호남의 연고지를 조금 강조를 하면서 호남에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 김용우로 좀 좁혀 보면은. 김용 후보는 이쪽에 호남에 직접적인 연구지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제가 보기에는 행사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후원회장을 경기도에 출마한 의원들 뭐 지자체장 후보를 포함해서 한 열몇 명을 후원회장을 했어요. 경기도 쪽에서 출마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조직표가 상당히 올 거거든요. 그럼 이성윤 후보가 이성윤 의원이 많이 앞서야 돼요. 이 호남에서 많이 앞서야지 이거를 뒤집을 수가 있지 경기도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지고 있거나 박빙이면은 아마 김용이 그냥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 전북의 이성윤과 경기의 김용의 대결이다. 이게 이제 지금 5-6위의 관전 포인트다.
0: 저는 솔직히
1: 생각합니다.
0: 이성윤 후보는 김용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민수 후보한테 밀린 거예요. 사실상 처음에는 한민수 후보가 이렇게 선전할 거라고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표분배가 명확하게 좀 1위를 뭐 최민희 찍고 나서 2, 3위를 고르게 균등 분배를 하면 3등 안에 3명이 다 들어와 앉아 있을 텐데 사실 루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 후보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나머지 8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배치가 없어요. 배치가 없음에도 5위 안에 들었다는 것들은 사실상 조직력이 없는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이성윤 후보는 지금 김용 후보하고 경쟁보다는 사실 한민수 후보하고 경쟁을 안에서 벌여야 본인이 최고위원 입성을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상황이 있지 않냐 그런 좀 보입니다.
3: 여기 친청. 댓글에 서용주 갈라치기 이렇게 올라오네요. 한민수 이성윤 갈라치기 있다.
1: 현실적인 얘기지. 서용주 갈라치기라고.
2: 결국에는 그 친청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표 배분

0: 을 잘하느냐의 싸움 아닐까요 이거?
1: 예.
0: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를 찍고 한민수 이성윤 후보를 절반씩 찍고 했을 때 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분기점에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친명계 후보들 사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그 강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위 8위를 기록한 인미의 김영호 후보의 득표율은 유의미한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인미의 김영호 후보의 득표율은 더 낮아지고 다른 그 친명계 후보들로 표쏠림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김영호 후보가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예비 경선 그때 한창 치렀을 때 얘기를 들었었던 거는 이성윤 의원 그 처방전 실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1: 김민석 후보에 대한 개엄날.
2: 그렇죠. 개엄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때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때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훈 후보와 토론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두 후보가 좀 약체를 보일 것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청계에선 그 생일별 뭐 전략 투표를 하면서 어쨌든 이성윤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김용 후보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후 지금 최고위원들 가운데 그나마 친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김용 후보라는 거예요.
1: 예.
2: 그리고 지금 이제 7, 8위 후보들이 이제 투표를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용 후보가 뭐 친명계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또 그쪽에 더 밀어줄 수도 있는 점이 조금 더 김용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뭐 민주당 내 친청 또 친명 지지자들 간에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는 쪽을 밀어줄까 지금 이 판단들이 이제 쭉 순회 경선이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광고를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정면에 빨간불을 확인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5: 알겠습니다.
1: 뭐 광고 시간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5: 아니 뭐 저 판세 분석을 좀 하다가
1: 네, 여기서 뭐 갑자기 누군 절대 안 돼라는 말이 의도와 다르게 온에어로 방송되면 난처해질 수 있어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 죄송합니다.
1: 이게 이제 중간 광고는 시간이 좀 짧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40초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점을 또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재밌습니다.
5: 네.
1: 이렇게 속내를 몰려볼 수 있다는 게. 자, 두 번째 뉴스는 부동산 얘기를 볼까요?
2: 네. 예. 그 어제 세제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은 그러니까 1주택 실거주자는 지켜주되 이제 장기 보유라고 해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이제 혜택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를 따졌다면은 앞으로 이제 전체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1: 예.
2: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표현이 있어요. 집은 사는, 그러니까 바잉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다, 그러니까 리빙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되 세를 주고 이제 본인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1: 예,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2: 네.
1: 근데 이 어느 정도 가격이 과연 적절한 기준이냐라는 논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요즘 기준을 얘기해 주시죠.
2: 네, 하나씩 짚어보면은 그 1주택 그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이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17억 원 수준인데
1: 예.
2: 이거를 14억 원,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가 한 20억 원의 이제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시가가 20억 원 넘는 집 보통 공시가율이 한 70% 가량 되니까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는 20억 조금 넘는 곳이죠. 여기는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니군요.
2: 네,
1: 다 공제되니까.
2: 여기 이제 혜택이 되는 거죠.
1: 예.
2: 그리고 정부 분석으로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이제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이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근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집값이 좀 비싸지면서 좀 달라지는데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종부세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시가 45억 원 안팎부터는 이제 세 부담 증가폭이 가팔라지게 됩니다.
1: 예.
2: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본인이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자. 그러니까 지금은 1주택자면은 그러니까 실거주 관계 없이 2억 원을 기본 공제해 줬었는데
1: 예.
2: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고 2028년부터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가액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함께 인정해서 최대 이제 80%까지 깎아줬는데
1: 예.
2: 2029년부터는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양도세니까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내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여기서 공제받는 금액이 이제 달라진다는
2: 네,
1: 거죠?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보유만 해가지고는 공제 비율이 줄고
2: 네.
1: 실제 사는 기간만큼 공제 비율을 늘려준다.
2: 그러니까 정부의 거군요. 입장은 확실하게 거주까지 해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지 않고 나는 다른 데 살고 있어도 저쪽 집값이 대부분 이제 강남이나 집값이 좀 오르는 곳일 텐데 저쪽 집값이 많이 오르니 내가 저길 하나 갭 투자 비슷하게 사둬야 되겠다. 이랬던 분들은 보유세도 또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2: 네.
1: 더 내게 된다라는 거군요. 예. 다만 이제 실거주나 하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은 세부담은 조금 줄어들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귀국했는데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대책회의를 열었죠.
2: 네, 청와대로 이동해서 오후 3시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에 대한 비공개 점검 회의를 했는데
1: 예.
2: 이게 언제 끝나 어제 계속 기다렸는데 7시간 반 동안 이어져가지고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이제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뿐 아니라 이제 향후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 이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고요. 그 사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를 꼽히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1: 예.
2: 지난주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내린 이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을 했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이제 변동성 문제를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순방 마치자마자 이런 회의를 열고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한 거는 어쨌든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서 좀 빠르게 챙기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증시 대책회의를 했다. 자, 서용주 전광재 이 김준일 네 분과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개편안 한 20억까지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었어요. 시가 기준으로. 또한 30억까지는 뭐 큰 변동이 없고 약간 줄거나 이렇게 되고 이제 40억 넘어가면은 종부세 부담이 확 커지고 그다음에 집을 해당 집에서 안 살고 그냥 사서 본인은 이제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이때도 좀 종부세가 늘었습니다. 양도세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6: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도 뭐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를 한 게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 이거에
1: 예.
6: 대해서는 더 많이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조세 정의에도 맞고 OECD에서도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1: 예.
6: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대상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14억 원 이게 이제 거래가. 거래가로는
1: 예.
6: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36만 호 정도 됩니다. 36만 3천 호 정도 되면은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략 한 2.3%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 전체 가구의 2.3% 정도.
6: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 거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 거래가 18억 원에서 한 20억 정도가 됐다라고 보면
1: 시가로,
6: 돼요.
1: 예.
6: 시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이냐. 그런데 그만큼 또 가격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량은 종부세를 내는 총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6: 근데 그 내 안에서도 결국은 더 차등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좀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공시지가 14억 원이 지금은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종부세를.
1: 이 종부세를.
6: 그거가 예. 이제 바뀌면은 152만 원 정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1: 예.
6: 뭐 이렇게 했는데 그

0: 2로 가면은 이제 예를 들면 한 뭐 200만 원 내던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가 8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예. 그래서 조세 저항이 어쨌든 굉장히 심하겠다. 이거는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돈을 내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지갑에서 몇 천만 원씩 나갈 수도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데
1: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한다.
0: 무조건 반대하겠죠. 네. 그런데 반발, 예.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약간 그거를 정부가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 생각이.
1: 예. 앞서 이제 예로 드신 게 있는데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10년 실거주한 60세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이제 나이까지 얘기한 건 연령에 따른 공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공시가격 14억 기준인데 기존에 91만 원 정도를 냈다면 76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듭니다.
0: 제가 잠깐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비거주할 시에 그쵸. 비거주할 시에 한 27만 원 내다가 이제 152만 원으로 그쵸. 비거주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
1: 비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예, 예, 예. 예. 거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거주는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 중에 웹툰 송곳에 나온 서는 곳이 다르면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종부세나 이런 걸 보면 사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지금 사는 곳이 좀 다릅니다.
2: 그렇죠.
1: 다른 풍경으로 들어보도록
2: 여기
1: 하겠습니다.
2: 다른 풍경이
3: 그
2: 있어요.
3: 강남구 인구가 60만 넘습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일 뿐인데 예. 뭐 서는 곳이 다르다 사는 곳이 다르다 뭐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고 이게 5년 동안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결국에는 9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치는 겁니다.
1: 예.
3: 일종의 증세예요.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세. 저는 뭐 보수 정부와 진보 정권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특히 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느냐 적게 거두려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예.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한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성공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엔 달라. 라고 해서 또 이제 그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과연 이번에도 그 세제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공시가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는데 종부세 대상 12억으로 정한 게 2021년일 겁니다.
1: 예.
3: 그럼 2026년에 12억 아파트가 2021년 12억 아파트가 2026년에 얼마 됐을까? 저는 당연히 이 2억 오른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요.
1: 예.
3: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졌을 때 민주당이 이때 이런 평가를 했었어요. 절대 가액 12억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 가구의 상위 2% 예. 이렇게 정했었으면 본인들이 승리했었을 거다. 근데 12억이라는 절대 가액을 정해놓으니까 그보다 더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이 결국에는 세금 이렇게 올리는 것이
1: 예.
3: 민주당에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정치적으로.
3: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본 것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넘는 곳에서는 정원 후보가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대통령
1: 또 사는 곳이 다른
2: 많이 다르죠. 예. 네. 근데
1: 예, 좀 더 따뜻한
2: 여기 한강 이남이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긴싸움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1: 예.
2: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광재 소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민주당이 불리하다, 뭐 어디에 불리하다 하는데 이게 이제 표 계산하면 부동산 정책이 망한다는 걸 대통령이 아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과감하게 표를 의식하지 않고 큰 골자는 거주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예요. 그래서 집을 아까 조태임 기자가 얘기했듯이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1: 예.
2: 이 이제 근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취득, 보유, 그다음에 처분입니다.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는 보유하고 처분까지만 이제 세제 개편이 있어요.
1: 예.
2: 취득에 대한 건 없죠. 그러니까 현재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낮춰주고 실거주에 대해서 장특공도 장기 보유에서 장기 거주로 바꾼 후.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뼈대는 거주에 방점을 찍었다.
1: 예.
2: 그리고 그 거주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종부세 구간을 완화시켜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한 20억 정도로 올린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 7시 반 동안 한 것들은 물론 많이 준비는 했겠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득의 이 구간에서의 이제 그 뭐 대출 방식이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다음에 청년층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1: 예.
2: 것이고 일단 남은 건 숙제는 국회예요. 이 정부안이 넘어가면 이 구간들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또 국회에서 표를 의식해서 이것도 손질을 보다 보면 또 이것도 시끄러워질 수 있겠다.
1: 예.
2: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마지막에 땅땅땅 할 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 나서 또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
1: 이게 일단 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세금 올린다면 저항이 심하겠죠. 그런데 필요한 건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라고 나를 대통령 시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근데 필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일이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0: 그러니까 정책적인 얘기와 정치적인 얘기를 짧게 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1: 예.
0: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여야 합의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해서
1: 예.
0: 부동산이 이게 너무 보유세가 낮고 이게 조세 정의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서 하면은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뒤집히고 시장이 바뀌면 뭐 또 뒤집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1: 그러니까 좀 올려놔도 예. 정권 바뀌면 또 내리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0: 이건 이제 서로 뭐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1: 예.
0: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정권이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해질 것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1: 예.
0: 정치적으로는 되게 타이밍이 언제 해도 좀 위험하기는 한데 자 올해 이게 발표가 되면은 이제 안 좋아요 어쨌든 근데 내년에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또 안 좋아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가 또 열려요 그때
1: 예.
0: 아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세훈 시장이 최종 대법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4월 아니면 10월에 열려요.
1: 예.
0: 그럼 이거 고지서 날라오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만약에 10월에 열리면 고지서 받아본 다음에 투표장에 가야 돼요.
1: 만약 10월에 열리면.
0: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특히 부동산은 서울이 이제 따뜻한데 뜨거운데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 그러면 새로 뽑힌 당대표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질 경우에는 또 레임덕 오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경랑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예, 예 일단 정부는 얘기한 게 이게 뭐 세수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 조세 정당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50억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25억 이상이면 시가로 71억 원인데 이때 종부세가 확 올라요. 그러면은 사실은 집이라는 게 여러 환경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정부가 깐 공공이 깐 게 되니 그 정도 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도 수십억 원에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났다면 그 정도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4: 그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민주당 한중진 의원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4: 그러니까 올 초부터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조세 정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징벌적 조세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1: 예.
4: 처음부터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메시지부터 내고 그다음에 세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 관리 관리에서 연초부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예. 이번에 어쨌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세 정의 차원임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 뭐 받아들이겠다는서는 여러 다른 메시지들도 있으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2: 공급 측면을 먼저 강조했어야 되냐는 뭐 의견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공급이라는 게 이게 뭐 세제하고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뻔하게 똑같은 소리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에 잡히는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취득 보유 처분에 있어서 보유 처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매물이 어느 정도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1: 예.
2: 보는 것 같고 공급 대책이 한 4년 5년 걸리잖아요. 뭐 또 발표해봤자 거기서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정부는 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3: 예.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

0: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그거 아파트 그 확대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거 능사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급은 확대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이 중국에 가면 중국 중앙정부는 정책이 있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 그러거든요.
1: 예.
0: 지금 이렇게 세제 개편 나오잖아요. 시장에서는 또 이에 맞는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각자 선택하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된단 말이에요. 초고가 주택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요. 야, 저걸 부담하면서까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 정책에 따라서 저는 초고가 주택의 값은 일정 부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부분 내려온 주택 값이 무엇을 끌어올리냐. 그 아랫단계에 있는 아파트의 값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키맞춤 현상이 시장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네. 특집 토론을 준비해서 지금 1부에서는 이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풍경을 좀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또 전문가들의 얘기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마지막 뉴스를 네. 짚어볼까요?
2: 오세훈 유승민 만찬회동.
1: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2: 네.
1: 일단 왜 만난 겁니까?
2: 어제 이제 저희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당의 미래나 보수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다. 보수의 통합과 혁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1: 예.
2: 그럼 왜 이때 만나냐.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난 뒤에 오 시장이 이제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었고 일정조율을 거치면서 이제 두 달 만에 이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어제 이제 만찬 이후에 서울시가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감을 한 거는 당이 이제 지방 선거 이후에 쇄신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고 최근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1: 예, 요 내용도 짚어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두 달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서 몇 장 유명한 사진들이 있었죠.
2: 네, 맞습니다.
1: 여기에 이제 총 비용이 2억 600여만 원을 신고했다고요?
2: 네, 그러니까 4월에 미국 방문에 사용된 당 예산이 최종 2억 597만 원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서는 왜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 거기에 갔느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요.
1: 예.
2: 근데 지도부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다른 대표들도 이제 미국 방문할 때 그 정도 수준의 돈을 썼었다 하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2023년에 2억 1,800만 원 썼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2억 3,900만 사용했다 이렇게 좀 항변을 예. 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미국을 방문한 것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만한 돈을 썼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 조경태 의원은 당장 이거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다섯 명이 가서 2억 약 600만 원을 썼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신가요, 김준일 평론가님?
3: 아니 뭐 당 대표가 좀 쓸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1: 8박 10일입니다.
3: 예, 예. 아니 뭐 쓸 수도 있죠.
1: 그렇죠.
3: 예. 네, 이제 문제는. 그 돈을 썼는데 나온 결과물이 차관보 뒤통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뭐 2억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예. 그런 것 같고 보수 인사들은 맨날 만나기만 하고 무슨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분 저분 다 짝짓기 하듯이 만나는데 좀 뭐 당을 바꿔봐라 만나지만 예. 말고. 예.
1: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0: 뭐 저도 이제 그 당직에 있었을 때는 또 비교적 높은 당비를 냈고
1: 예.
0: 지금 당직이 없으니까 뭐 일정 정도만 내는데 당의 주인으로서 사실 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아니 뭐 그 좋은 활동 하러 가서 사람들 만나서 좋은 밥 먹으면서 그 결과 좋게 갖고 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핵심은 이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2억 3,900만 원이면 지금 물가 수준으로 비교하면 훨씬 많이 쓴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제가 이때 열심히 뭐 기자 생활 할 때인데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서 돈 많이 쓰고 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장동욱 대표가 방미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 왔느냐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됐던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비판을 사니까 이게 뭐 벌써 다녀온 지 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1: 예. 돈은 쓴 값을 못해서 그렇다는
4: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돈 아니니까 팡팡 쓴 거죠. 사실 뭐 이게 뭐 당대표가 2억 쓸 수 있다. 일반인이 8박 10일 한 두세 명 갔다 오는데 2억 쓰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상 통상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떤 특별하게 어떤 큰 행사들이나 공식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6백만 원 남는 거는 차관부 뒤통수하고 본인들 그 김민수 후보 뒷다리 들고 찍은 사진.
1: 뒷다리까지는 아니고 아니, 이렇게 다리를 약간,
4: 다리를 약간 들었나요? 하여튼 네. 다리를 들고 찍은 사진.
1: 다리가 뒷다리 앞다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0: 네. 비교 대상이 일반인을 비교하면 안 되죠.
4: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쓴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당비와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허투루 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봅니다. 뭐 그쪽 당 일이니까 저는 뭐 알아서 하겠으나 참 그쪽 당 저 대표가요. 좀 수준이 말하기가 예. 늘 매번 얘기하지만 좀 처참하다.
1: 알겠습니다. 다섯 명의 8박 10일이고 여러 뭐 인원이나 기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는 뉴스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5: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부동산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

0: 지킬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맞춰 부동산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거중 1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건데요.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고 집값은 좀 안정될 수 있을지, 또 정책 방향은 어떤지 권대중, 최은영, 고란 세 명의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웨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3: 전문

0: 예,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장해 발표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이 부담이라는 건 이제 종부세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 크게 이 두 갈래인데요.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비거주 주택의 양도세, 종부세 부담은 늘리고, 역시 초고가 주택, 시가론 뭐 40억 원 이상입니다.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1주택자에도 늘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이 정책 방향을 짚어볼지, 또 효과는 어떨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또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크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님이 어제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0: 해주시면 최 소장님과 권 교수님 또 고란 기자님도 같이 참여하셔도 되고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는 총평에 대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리고 과연 효과 또 부족한 점이 뭔지 이렇게 다섯 갈래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란 기자님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1: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집 사면 살아라.
0: 집 사면 살아라.
1: 네네. 너무 짧나요?
0: 아주 깔끔합니다.
1: 네, 너무 짧나요?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일단 예. 강남 한강벨트 등 이제 상급지 똘똘한 한 채라도 직접 거주하거나 아니면 거주하지 않거나 초고가 주택이면 이제 보유세, 양도세 부담 상당히 많이 지우겠다는 거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28년 말까지는 어쨌든 이게 완화된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때까지 팔아라라는 건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집 사면 살아라.
0: 예.
1: 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0: 만약 투자 목적이라면 높은 세 부담을 감수해라. 이렇게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2: 우선은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세금을 강화하는 게 정상화인지.
0: 예.
2: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정부가 그 과세함으로써 좀 강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2: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화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안정화에도 일조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닌데
0: 예.
2: 당장 필요한 건 입주할 주택이고 더 필요한데 세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또 한번 실패로 가는 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세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불안한 대책이다.
2: 네.
0: 최은영 소장님이요.
3: 저는 정부의 정상화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거든요.
0: 예.
3: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80%까지 비율로 무조건 다 금액과 상관없이 해주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도들이 설정되면서 굉장히 이상하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세제 개편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0: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일부는요.
0: 일부는 정상화에 대해서 권 교수님과 최 소장님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개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부분은 뭐냐면 집을 오래 가지고 있거나 살고 있다면 이 기간을 감안해서 1년에 각 4%씩 기존에는 최대 그래서 10년 80%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그러니까 빼주고 그것만 내는 세금인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고란 기자님 어떻게 바뀌는 거죠?
1: 네, 일단 그 어제 발표한 그 세제 개편안이요. 부동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다 들어가 있고요.
0: 예.
1: 부동산 관련 부분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상화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제목이 목차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이라고
0: 예.
1: 돼 있고 그 하단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말씀하신 부분이 양도소득세 정상화라고 돼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세는데 세금을 깎아주는데 지금까지는 올해 들고만 있어도 보유하고만 있어도 깎아줬거든요. 현행
0: 예.
1: 보자면 보유 공제율이 연 4% 최대 40%입니다. 그리고 거주 공제율이 연 4% 최대 40%.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살면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0: 예.
1: 그러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10억에 산 집인데 50억에 팔아도 대부분 공제 받으니까 세금을 상당히 조금 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 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0: 예.
1: 집은 정부 입장은 사는 바이가 아니라 리브 사는 곳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당장 줄이는 건 아니에요.
0: 예.
1: 29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일단 유예를 하고요. 28년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보유 공제율은 연 2% 최대 20%까지만 주고요.
0: 예.
1: 대신 거주 공제율을 6%로 올렸습니다. 최대 60%. 합치면 80은 같아요. 그런데 거주에 대해서 가중을 한 거죠. 그리고 29년에 개편이 완료되거든요. 이때는 보유공제율은 0% 전면 폐지시킵니다.

0: 예.
1: 그리고 거주 경제를 연 8%로 높여요. 그래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80% 받는 건 똑같아요. 다만 살아야지만 8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산 집에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갑자기 뭐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된다든지 그런 말씀이시군요.
1: 그래서 실거주 불가 사유에 대한 구제 장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 실거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선의 피해자 방지하기 위해서요. 예외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부득이한 이주 이게 이제 최장 3년을 인정하는데 직장 정근, 질병 치료 요양, 학폭 피해 전학, 부모 복양 등의 사유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예. 했어요. 아울러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주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에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0: 예, 1주택자에도 양도세. 이제 지금까지는 거주와 부유를 각 4%씩 해서 최대 연간 8%, 10년에 80%가 공제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주한 사람들은 차이가 없고요. 안 살고 보유만 했던 사람들은 그 공제 혜택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여러 번 예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수영님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예, 일단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12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0: 예.
2: 12억보다 적은 주택은 사실 양도세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 국세청장님께서도 쓰셨지만 200억까지도 받았다고 해요. 1인당. 그랬고 이게 2024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된 금액이 51조인데
0: 예.
2: 46조 원이 다 서울에만 됐던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강남 특별 공제였던 건데
0: 예.
2: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해 그 이제 2029년에는 10억이라는 한계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2: 이러면서 좀 정상화되는 과정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상한 거였다. 80%까지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지금 공제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0: 예.
2: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걸 정말 80%까지 줘야 하냐. 이게 원래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30%였거든요.
0: 예.
2: 최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말에 45%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때 80%로 바뀐 건데
0: 예.
2: 최대율을 이렇게까지 1주택 실거주면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남아있다. 예, 권 교수님.
3: 그 보유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게 80%는 아니고요.
2: 예.
3: 거주가 40%가 있고 보유는 40%입니다. 저는 그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이 비과세하는 것들 또는 과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을 사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투기고요.
0: 예.
3: 좋게 말하면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세제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이제 예외적인 걸 우리 그 고령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봉양하는 게 3년만 봉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0: 예.
3: 근데 왜 3년만 주는지 그게 이제 무야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죠. 국민연금에 그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750만 명 됩니다.
0: 예.
3: 그 중에서 전국 평균 그 수급률이 받는 금액이 64만 6천 원입니다. 지난 6월 기준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서울이 좀 많아요. 68만 7천 원입니다.
0: 예.
3: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연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자기 그 퇴직금을 가지고 빌라를 사서 5평 10평짜리 임대 놓는 경우가 있어요.
0: 예.
3: 이게 다주택자에 걸립니다. 이거 거주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과세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생계형 그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얘기하는데
0: 예.
3: 부모를 봉양할 경우에 이렇게 비거주 주택이 내가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고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 이거 비거주거든요.
0: 예.
3: 이런 경우도 3개월만 인정한다면 너무 짧지 않나.
0: 악수사 3년.
3: 네.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거는 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0: 예.
3: 네, 저는 그래서.
0: 네, 여러 어쩔 수 없는 비거주 상황을
3: 네.
0: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최수장님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2: 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저렴한 빌라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3: 맞아요.
2: 제가 아까 12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얘는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라는 예. 걸 전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0: 사실 대부분의 네. 집에 대해서는 혜택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2: 그렇죠.
0: 예. 네. 예.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2: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득이 적은데 세를 놓기 위해서 그 다 세대주택과

0: 같은 산분에는 영향을 거의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양도 차익이 많이 날 때의 문제지 다세대처럼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그렇게 양도 차익이 발생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고란 기자님 혹시? 예.
2: 뭐 이게 어쨌든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니고요. 장기 거주 소득 공제거든요.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3: 바뀌는 거죠.
2: 정책 취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요.
2: 그래서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거주에 방점을 줬다. 집은 거주하는 거다라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세제 개편이라고 봅니다.
1: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 보유 과거에 특별 공제가 있었던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사실은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제해주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내 집 팔고 다 양도 차익이라는 명목 가격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버리고 다른 집 이사 가려면 못 사니까 그거를 공제해주자는 건데 사실 10년에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80%가 하면 적절하냐 1년에 8%가 지금 금리 따지면 너무 높은 공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30년을 갖고 있는데 10년까지만 한다 그러면 그게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3: 우선은 그 아까 저 우리 최 소장 말씀하신 그 반론을 하면 그 빌라 같은 걸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로 또 세를 놓고 본인은 다운사이징 하듯이 작은 주택이나 빌라에 가서 살면서 월세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좀 면밀히 정부가 좀 보듬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선은 장기 보유와 관련된 그 세제 혜택은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살지 않으면서 혜택을 주는 것은
1: 예.
3: 투기의 그 발판이 되고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로 바꾸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1: 예.
2: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이게 살지 않으면 투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주거 환경 개선을 할 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이른바 지금 나는 당장 조금 약간 싼 전세에 있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걸 갭 투자라고 봐야 될지 갭 투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1: 예.
2: 일단은 전세 끼고 산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세금을 이제 갚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그러면서 네. 나의 주거 사다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3: 이게 비거주는 계속 비거주를 말하는 거지 들어가면 괜찮아요 나중에. 양도세에 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이거.
2: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집을 양도세를 이제 이렇게 많이 내게 됐을 때 집을 소위 말하는 갈아타는 경우에 이 집을 팔고 나서 새 집을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2: 아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1: 그러니까 양도차익에 특별 공제를 많이 받지 않을 경우에 새 집 사기가 비슷한 가격대에 새 집 살 때는 이제 양도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혹시 최은영 소장님 답을
0: 주신다면 저는 주신다면?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4%씩 8% 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똘똘한 한 채의 주택가격 상승은 그런 걸 훨씬 넘어서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에 80%를 공제해주면 40억을 세금을 안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똘똘한 한 채 문제의 주택가격 상승이 2023년 이후 너무 가파르면서 이렇게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실 양도세를 좀 많이 내게 되면 물론 웬만한 주택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크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3구와 그다음에 일부구의 일부 주택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데 이사 갈 때 방금 고란 기자가 지적한 문제들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비슷한 급에 동급지로 이사가기는 어려운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0: 10년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그죠? 그 들어가서 그렇게 뭐 갭투기 갭투자를 하시고 나서 결국 그 집에 들어가셔서 10년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3: 지금 만약에 예. 이제 내가 집이 없을 때 집을 갭투자로 살았다면 나중에 입주해서 10년 이상 80%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1: 예.
3: 사실 그 이전에가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 그 이전에 만약 양도차익이 많이 났다면 이거는 이제 투자 이익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3: 그럼요.
1: 거기에 대한 과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번 앞서 200억을 양도차익을 공제받았다. 양도소 공제받았다. 그런 사례를 임광영 국세청장이 얘기했는데 최대 80%인데 200억 공제받았으면 이분은 양도차익이 한 240억 이상이 났다는 얘기, 250억이 났다는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과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혜택이 됐던 거죠. 어떤 예. 상한선이 없고.

0: 율로 했으니까요.
1: 이제는 그게 이제 양도소득 공제가 단계적으로 20억 그리고 10억으로 됩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의 경우는 사실은 앞서 말한 장기 거주 공제액도 좀 제한이 되는 건 아닌가? 세부담이 높아질 것 같아요.

0: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도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정상화라고 볼 수 있죠. 이 과도한 양도 차이 이거 뭐 한도도 없이 무조건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소위 말한 이제 정상화. 로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2: 저는 양도세를 그 10년 이상 거주 한 80% 이렇게 그 감면해 주면서 다시 또 한도를 정해서 걷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주고 다시 받아가는 그런 그 정책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양도세를 이렇게 그 한도를 정해서 내후년도에 2028년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하게 되면 나머지는 할인해 준 거 그 이상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보여주기식 아닌가. 결국에 앞에서는 80%까지 거주하면 10년 거주하면 할인해 준다 그러고 한도를 6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되는 건 다시 걷어가는 거 아닌가요?
3: 아니요. 600만 원이 아니라 그건 종부세고요. 양도소득세는 2029년부터 10억 원입니다.
2: 아, 10억 원. 네. 20억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상은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 예.
2: 네. 할인해주고 다시 받아가는 꼴 같은.
3: 그럼 어떤 사람은.
2: 근데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 물론 뭐 엄청 비싼 집은 맞아요. 그래서 그건 뭐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 예.
2: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 벌어지려면 적어도 수십억 정도 주택가격이 가야 되니까 저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우리 집은 안 그러니까. 근데 할인해주고 다시 받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3: 그냥 아마 토론을 해도 권대중 교수님께서도 양도 차익 200원을 공제해준다. 이거를 찬성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네, 네. 미국 같으면 이게 50만 달러거든요.
1: 예.
3: 10억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지만.
1: 미국의 양도소득 공제한도는 50만 달러.
3: 네. 50만 예.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어서 사실 저는 이렇게 10억 원이나 해줘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벌어진 것에 관해서 10억 원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굉장히
2: 최근에 강남에 재건축하는 것들은 뭐 그 정도 벌어지지 않나요?
3: 그러니까요. 네. 그것들을 그래서 10억까지는 네. 공제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5억짜리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은 10억의 양도차익을 무조건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좀 의견이 국민들마다 다를 것 같고
1: 예.
3: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인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런 것 같아요. 네.
1: 지금 뭐 10억 정도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곳은 제 느낌으로는 저는 모르죠. 겪어보지 못하고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데 최근 10여 년간 양도차익이 뭐 15억 이상 20억 난 집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억까지만 공제받네요.
2: 사실은요. 저는 강남에 살지 않으니까 제가 당당히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닙니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1: 예.
2: 제가 심사를 하면서 모 아파트는 제가 3.3제곱미터당 6,200 들어온 거를 5,600 해줬는데 2억 정도가 갔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세금을 좀 대단히 물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1: 예.
2: 근데 이번에 아마 만약에 양도하거나 갖고 있어도 뭐 종부세나 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10억 캡을 씌우는 거는 어느 정도 10억 한도만 공제하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고가주택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1: 예.
2: 이런 그 주택까지 그러면 그 저 보유에 대한 80%를 공제해야 되느냐 그건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영 소장 말씀대로 혜택을 주고 다시 그 10억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그 한도를 안 주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 예, 지금 나오는 건 이제 80%를 최대 공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2: 다시 예, 다시 올라가는
1: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후년에는.
2: 네. 예. 그러니까 80% 공제해 주고 10억 이상을 다시 그 올리기 때문에 반납하는 꼴이 되죠, 세금이.
1: 예.
3: 그래서 정부가 사실 2027년에는 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처분해라라는 사인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공제 한도가 2028년엔 20억, 2029년엔 10억 이렇게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는 공제 한도가 전혀 없고요.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2: 근데 이걸 집을 처분하라면 누군가 또 살 거 아닙니까?
0: 감당이 되는
1: 예, 그 부분도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은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사야 되는
2: 네. 그런
1: 이제 그런 네, 게 되는 네. 거죠.
0: 그래서 요거만 보면 일단 그 애매하게 걸리는 분들 그 주택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사느냐를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1: 예.
0: 현금이 있는 분들만 요걸
2: 그러니까
0: 살 수 있는
2: 그러니까 이게 내놔도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의

0: 네가 뭐 거주의 자유도 막는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유예 기간을 뭐 2년을 뒀다 하더라도 이게 이중 구조로 세금을 공제해 주고 내게 하는, 그래서 이게 그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공제 한도를 없애고 오히려 장기 보유에 대한 그 거주에 대한 할인을 좀 더 이렇게 낮추는 게 맞는 거
1: 같아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소득세입니다,
1: 집을 팔아 가지고 네. 뭐 10억을 팔아서 40억이 이제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거에 관해서 기존에는 뭐 40억을 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팔에 80%, 32억 원까지 해주던 걸 이제 10억까지만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 교수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 예,
1: 수십억이 남은 분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는
0: 근데 수십억 남은 아직
2: 고가 이제 캡을 씌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은 네. 뭐 따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어가서 이제 종부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집에 매년 내는 건데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고령 기자님.
3: 종부세가 과거의 구조를 보자면요. 다주택자 응징형 징벌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라는 거예요. 너는 왜 집이 여러 채니? 그러니까 여러 채 있는 건 일단 투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똘똘한 한 채 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2: 예.
3: 그런데 이 이제 종부세는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보다 좀 더 뭐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좀 세금을 좀 더 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집값을 다 합치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비싼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이분은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 예.
3: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나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정상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 예.
3: 이걸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다주택자 응징형에서 자산가의 기준 부담 과세로 바꿨습니다.
2: 집값 총액 기준이라는
3: 네, 맞습니다.
2: 말씀이죠?
3: 주택 수가 아니고요. 그냥 집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다 합쳐가지고 그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단일한 세율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이제 27년에 보자면요.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7년은 어떻게 보자면 약간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27년의 경우에는 1주택, 2주택, 그 3주택 이상 이게 3억 원 이하, 이 과표 기준입니다. 그다음 3억 원에서 6억 원, 이게 같습니다. 지금과. 그리고 이제 6억에서 12억 되면은요. 1, 2주택과 3주택이 다 합쳐집니다. 하나로.
2: 예.
3: 그래서 1.3%가 되고요. 12억에서 25억은 1주택, 2주택은 1.5, 3주택 이상은 2%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요. 그리고 28년부터는 모든 주택을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집값을 다 통일을 해버려요. 다 합친 집값으로.
2: 예.
3: 그래서 이제 3억 원 이하는 뭐 0.5%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과표 기준이 다 합쳐가지고 12억에서 25억이다라고 하면 2%, 20억에서 25억에서 50억이면 3%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집값을 합쳐가지고 세금을 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집값을 합혀가지고 세금을 물린다. 지금 이제 과표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과표라는 건 이제 공제할 거 공제하고 빼고 나고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시가랑은 사실 많이 다르고요. 과표가 6억이다 그러면 시가로는 32억 정도 되는 집이 됩니다. 과표 12억이 시가 44억인데 그러면 이제 과표에 대해서 1.3%의 나중에 1.3% 내년에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다.
3: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계층은 중저가 자주책을 보유한 분들, 요분들
2: 예.
3: 유리해지고요. 왜냐하면 집값을 합쳐봐야 얼마 안 되니까.
2: 그래서 빌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3: 네.
2: 이런 부분들은 중과를 좀 덜한다는 말씀이군요.
3: 네.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은 조금 비싼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비거주 1주택자
2: 예.
3: 요분들.
2: 네. 요분들. 최수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전 좀 다르게 봤는데요.
2: 예.
1: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세금을 기본공제액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2: 예.
1: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고 제도가 계속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9억이 기준이면 9억이 기본공제였고 1주택자가 12억이 대상이면 12억이 기본공제였거든요.
2: 예.
1: 이게 같았는데 이 숫자가 달라지는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3: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1: 네.
3: 이제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2: 9억이 되는 거죠.
3: 9억이 됩니다. 이제 원래 12억 똑같았는데 요거를 이제 14억 실거주 1주택자 14억으로 예. 올려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9억으로 낮춥니다. 네.
1: 그리고 다주택자는 4억으로 사실 낮춘 거예요. 살지 않는 집에 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예. 다주택자는 과표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다주택자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예. 봤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본 공제가 이제 4억 플러스 5억 분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가액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최재형 소장 말씀대로 이제 다주택자가 유리하진 않아요.
2: 예.
3: 그 다주택자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내년도부터 중간 구간에 6억서 12억 정도 차익이 벌어지는 공제액이 14억으로 올라간 그 이상의 이제 6억서 12억 차이가 원래 세율이 1.0%였는데 이게 1.3으로 올렸습니다.
2: 예.
3: 결국에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린 거죠 이게. 예,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강화하는 것 쪽으로 갔습니다. 1.0% 이상씩 올라갔으니까요.
2: 예.
3: 구간이 0.5에서 5.0 사이에서 고가주택에 그 압박을 더 강한 거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은 뭐 우리 밖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재산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이게 그죠?
2: 예.
3: 그리고 부유세 성격인데 이게 재산세에 합쳐져서 재산세를 누진 것에 돼 있지만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별도로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혼란도 가중할 수 있지만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2: 예.
3: 근데 이번에 하여간 세제 나온 거는 종합부동산은 상당히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2: 네.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뭐 세세한 걸 따지기는 그렇고 큰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25억 원이다. 앞서 말씀드린 과표가 25억 원 정도 되려면 시가로 뭐 한 70억 원 넘는 집입니다. 사실 상당히 드문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주택자의 경우는 뭐 1.3% 이 정도였다가 이제는 1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 예전에는 다주택자만 중과됐다가 지금은 이제 1주택이어도 2.0%의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가액으로 평가하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10억 세 채 가진 사람과 30억 한 채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달랐던 게
2: 예.
1: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방향으로 똑같진 않더라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같진 않더라도
2: 예.
1: 세율을 자체를 다르게 하진 않고 아까 기본 공제액을 좀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3: 저는 그 기본 공제 금액은 너무 좀 낮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4억 정도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어차피 뭐 그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정부가 압박을 해서 없게 되면 결국에 전월세 물량이 없게 되거든요, 이게. 비어 있는 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2: 예.
3: 예. 예를 들어서 뭐 장기보유 특공제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지만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들어가 살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점점 더 전월세 물량이 없게 되거든요.
2: 예.
3: 억줄에도 들어갈 테니까.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이 그 여유 있는 그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제는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반대로 그 피해를 보는 전월세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지금 말씀은 이제 정부의 대책이 거주해라라고 하니까 전세를 내준 사람들이 그 집에 거주하게 되면
3: 네.
2: 그 집에 임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3: 네.
2: 요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를 듣고 본격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6: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5: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7: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0: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2: 예, 지금부터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효과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거주를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좀 상급지에 전세를 내준 분들 또는 월세, 전월세를 내준 분들이 그 집에 살게 되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임대차 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최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그게 주택 수요가 매매 수요도 있고 전월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하면 한쪽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에서 하나 빠지면 전월세에서도 매매에서 하나가 늘어나면 전월세에서 빠진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시장에서는 또 하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월세의 지금 전월세 시장이 지금 문제죠 현재.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끝내고 이러해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가 아주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 문제인데 이걸 마치 뭐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면서 매물잠김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예. 사실은 저희가 분석해보면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영향이 전월세를 줄인다라는 거에 저는 선뜻 동의합니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4: 그 수평이동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 수가 줄어든다, 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집에 세 가구 네 가구가 살아도 입주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분양 주택은 아닙니다. 임대 사는 사람들일 경우는 그 재개발 사업 지구에서 임대 사는 사람들 수 이상 임대 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분양 주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 사업 지구에 3개월 이상인가 거주하면 임대 주택 분양권이 나옵니다. 이게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살던 집이 만약에 전세로 나온다 그러면 과세가 강해지게 되면 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또 임대 나올 수 있어요. 주택 수로 봤을 때 수평 이동이 꽤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쪽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풍선 효과로 올라가듯이 과세를 심하게 하면 이쪽 전월세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2: 전체적인 지금 말씀은 그러면 주택 수에 따른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른 건 변화가 없을 거라는 없죠.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왜냐하면 또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건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게 하나의 수요로 작용을 해서 여기 집값을 올린다는 건데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살던 집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4: 그 집은 남아있죠.
2: 수요 공급은 네. 사실은 문제가 없다.
4: 정부가 내놓는 게 수평이동이 아니라 양적 증거를 해야 되는데 수평이동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2: 예.
4: 수평이동 하는 거는 오히려 한쪽을 과세해서 내보내게 되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세가 강해지면 높아지면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수천만 원일 때는 전가할 수 없겠지만은 뭐 몇백만 원 나오는 사람들은 월세를 올린다든지 전세를 올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그 수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3: 근데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기저라고 생각해요.
4: 주택 가격을 지금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3: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기제가 지금 전월세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 게 핵심 문제라는
4: 지금
3: 거죠.
4: 지금 정부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면
4: 유도하면 오히려 그 조세 전가가 일부 일어나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3: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야 어떤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가격이 지금 뭐 100억 되는 걸 계속 두고 봐야 되냐 정부가.
4: 근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요. 올라가는 거는 쉽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향 하는 거거든요.
2: 잠시만요. 그 부분에만 좀 이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권 교수님 말씀은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면 이게 전월세에 전가돼서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고 지금 최은영 소장님 말씀은 사실은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집값 자체다. 결국 집값이 잡히면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부담은 약해질

0: 수밖에 없다. 요건데 요 얘기로만 집중해서 일단 이게 왜냐하면 임대차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요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 아니 저는 약간 지금 이 그 일단 이 세제 개편안이 보면은 목적이 그 세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0: 예.
1: 근데 요 세제 개편안의 목적에 그 서민 주거시장 안정도 들어가 있는 건지가 사실 약간 궁금하거든요.
2: 아직 공급 대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1: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가 어쨌든 서민 주거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꾀한다라고 했을 때 보자면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가 한 180만 채 되거든요. 그런데 자가 비율이 44%예요. 그런데 임대 비율은 50%가 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지금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라라거든요. 살아라라면 임대하는 그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사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이제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약간 이제 세부담을 강화했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다른 세상 얘기고 예. 지금 여기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따져보니까 일단 10년 내가 거주해야지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줘서 얻는 그 금융적 이득과 내가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 할인 이득을 얻어보면 대충 한 20억 언저리쯤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사는 게 이득인 거예요.
0: 예.
1: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 비거주했던 분들이 내가 살아야 돼서 이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거기서 살았던 임대 사는 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전월세 난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0: 기존
1: 거죠.
0: 비거주한 보유지가 원래 살던 집이 어디냐가 좀 중요하겠군요.
1: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집에 전세라도 예. 그 집에 사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 집주인이 살았던 집으로 이동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0: 예.
1: 그럼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월세 가격 문제여서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1: 20억을 예. 초고가 주택이라고
2: 아니,
1: 봐야 될까요?
2: 이게 우회를 누르면은요. 예.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키바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고란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20억 이상 이하 주택의 그 수요는 이제 들어가 살 거란 말이죠.
1: 네 맞아요.
2: 이 양반들이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경기도 살거나 지방에 살았다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안 나갈 거란 말이죠.
0: 예.
2: 그러니까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죠. 주택 수요.
0: 만약 지방의 소유자가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2: 수도권에 지방보다 수도권 예.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서울에 집을 마련해 놓고 그쪽에서 출퇴근 하다가 들어와 살게 되면 이제 예. 서울은 주택이 모자라게 되죠.
0: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2: 그럴 수도 있죠. 네.
0: 최 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3: 그 타시도에 사는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사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한 뭐 20% 전후거든요. 모든 시도에서. 근데 이건 서울은 특히나 이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에 사는 경우는 생활권이 아예 그곳인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사 분들 예. 충청북도에서 병원을 하는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 생활권을 버리고 여기로 올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좀 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에 의해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하고 이제 집을 팔아라 뭐 어쩌라 이래도 그 변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시장 분석 결과입니다.
0: 예. 뭐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떤 실제 말씀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임대차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2: 특히 예, 이제
0: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제 예, 최 수장님의 주장입니다.
2: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0: 예.
2: 임대인은 뭐 임차인이 그 계약갱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임대인을 못 내버립니다. 그냥 내가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이 빠져나가면 그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도 자기로 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재임대 논다 그러면 분명하게 조세 전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3: 지금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장 못지않게 경기도 시장도 무섭거든요. 남부 예. 쪽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전세 하나 물량이 생기는 게 뭐 서울에 없어지는 것만큼 안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것은 전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줄어들고 저쪽에서 늘고 뭐 이런 현상이
2: 늘던 줄던 간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압박받는 거 가격 상승의 압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3: 그 봅니다. 제일 예. 중요한 건 주택 가격 때문이라는 거죠.
0: 주택 가격 때문이다. 예, 사실은 뭐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있게 마련이죠. 과연 부작용이 더 크냐

0: 긍정적 작용이 더 크냐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이제 두 분이 다른 것으로 해석을 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결국 집값을 잡는 게 최종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최 수장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거냐? 먼저 고랑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근데 이번 대책의 목적이 집값을 잡는 게 있는 거예요?
0: 조세 정의를 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네. 집값 잡는 것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2: 왜 집값을 잡아야 되는지.
3: 아, 그러니까 부동산
4: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1: 그러니까 네.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저는 약간 예.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게 목적에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시장에서 해석할 때는 이걸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정확한 목적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아니 왜 그 비싼 100억짜리 집을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정부가 목표를 세웠는지가 약간 의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목적이 아니 응농 부담이라고 해서 아니 비싼 집에 살면 그만큼 많은 이제 세금을 내야지라는 원칙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세제 개편 방향에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를 보자면 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지금 맞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긴 합니다.
0: 예.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공제 한도를 연도마다 다르게 함으로써 매물 출회를 노린다든지 종부세로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정부도 그런 의도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2: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평이동이잖아요.
0: 예.
2: 매물을 내놓게 해서 능력만큼 보유하고 아니면 집을 팔게 하는 건데 일전에 그 다주택자를 압박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가 결국에는 전월세 물량을 공급자 역할도 하거든요. 이걸 전부 소유자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월세 물량이 제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수평이동 하더라도 내가 살던 집을 이전하더라도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월세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량이 줄어든다니까요.
0: 예.
2: 그래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병행해서 내놓지 않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시장을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걸 규제해야 맞는 건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누진 과세 돼 있거든요, 지금.
0: 예.
2: 근데 그거를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만큼 압박해서 가격 올린다면 이거는 다시 또 다른 시장의 왜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래든 보유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세제 정성화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성화 과연 무엇인가?
0: 예.
2: 네.
0: 가격을 과연 규제해야 되는가? 어차피 세금을 내게 돼 있다. 네. 물론 이번에 올라간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네. 예, 최 수장님.
4: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하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아니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보면 주택가격 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정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초고가 시장을 왜 규제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주택시장이 연결이 돼 있어서 초고가 주택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 맞추기로 그 다음 집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주택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초고가 주택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면서 이게 거의 두 배씩 됐거든요. 20억짜리 40억 되고 50억짜리 100억 되고 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갔고
0: 예.
4: 서울의 다른 아파트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예요. 대세 상승기로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키 맞추기가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고랑 기자님 마무리 말씀으로 뭐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1: 정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0: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권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그 정부가 시장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이 예.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부터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가 능사는 아니고 일단 뭐 주택 공급이 단기적인 공급이 없잖아요. 지난해 97 대책이나 올해 129 대책이 전부 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0: 예.
2: 단기 주택 공급 정책 없이 세제 강화는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서 발빠르게 공급 대책,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를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최은영 소장님 그리고 고란 기자님 고맙습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자.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2: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예, 40억, 50억, 뭐 70억, 사실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은 얘기들이었지만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남에게 같지만 어쨌든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5: 함께
6: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0: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3: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분일 뿐 흙덩이 하나라도 바다로 쓸려나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작아지고 누군가 죽으면 내 몸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니 나 또한 인류의 한 부분이므로 그러므로 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고 있습니다.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중 일부입니다.
4: 날씨와 생활입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의 기세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동남부와 서남부 지역도 수도권 최초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실제 낮 기온이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오늘 전남과 경상도 수도권 등지에서는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8도, 춘천,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완전히 식히진 못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일부 남부 지방은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9: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9: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딱 한 번 찾아오는 여름 휴가는 모처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오붓한 시간이지만요. 이따금 돌발 상황이 생겨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아무리 사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변수는 늘 도사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를 반납하거나 아쉽게도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권 없이 캐리어 없이 방구석에서 가볍게 떠나는 사흘 동안의 음악 여행으로 꾸며드릴 건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팝스타들이 직접 찾아와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줄 겁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입주 1386일째 방송 여름 휴가 특집 첫날인 오늘은 내 한 가수 특별전으로 꾸며봅니다. 입장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Type.
1: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은요. BTS의 Swim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북중미 월드컵 네,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